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적고 오려 선우정아의 상상 띄워드렸습니다. 다른 계절의 구름이 이렇게 평평하거나 좀 얇은 편인데 비해서 그 여름 구름, 네, 거대한 산맥처럼 3D로 이렇게 다가오죠. 이게 다 수증기가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지금 딱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 그런 셈입니다. 하트 모양, 뭐 공룡 모양, 유니콘 모양의 멋진 구름을 보면 저 구름이 영원히 멈춰 있었으면 싶고 아예 요즘 같은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됐으면 하고 괜한 바람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지된 구름이나 사계절 내내 쾌적한 지중해 날씨 같은 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니콘 같은 것들이겠죠.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일상의 유니콘 한번 찾아볼까요? 맛있고 몸에 좋고 값도 싸고 푸짐한데 먹고 누워있어도 살안찌는 음식. 이런 유니콘이 있다고? 편안하게 누워만 있어도 복근이 생기는 소파. 이런 게 있어? 정말 1도 안 아픈 그런 주사. 이건 비밀인데 로 시작해서 영원히 지켜지는 비밀. 내 삶에 제발 존재했으면 싶은 그런 유니콘들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이 모든 게 시작이 이건 비밀인데 이거 먹으면 복근 생겨. 이건 비밀인데 이 병원 가면 하나도 주사가 안 아프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유니콘 같은 내가 원하는 이런 유니콘 같은 것들 정말 존재한다면 네, 여러분들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했으면 싶은 것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이제 막 시작했고요. 정말 광고주들에게 유니콘 같은

0: 방송이 되고 싶다.
1: 광고 듣고 올게요.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쓰다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백예린의 산책, 아이유의 가을 아침 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니까 아 너무 듣고 싶었던 곡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가을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네 정말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 네 같은 그런 하늘을 갖고 있죠. 어쩜 그렇게 뭉게구름도 예쁘게 떼지어 움직이는지 하늘 보고 있을 맛이 납니다. 어젯밤에는 심지어 선을 해서 에어컨도 끄고 창문 열고 자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네, 스칼렛 조유님 요거는 비밀인데 새로 출시된 통장이 있는데 쓴 만큼 다음날 다시 자동 입금된대. 근데 아무리 써도 잔액이 영원히 그대로래. 대박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잔액이 영원히 그대로인데 그 잔액이 위에가 막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잔액이 3,000원이야. 3,000원만 쓰면 다음 날 3,000원이 차 있어. 3,000원만. 이런 곤란한데. 잔액의 폭이 좀 더 높을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대박일 것 같은데. 박영달 님 날씨만 보면 오늘 하루는 왠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설레감이 생겨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마법이 아닐까요? 맞아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뭐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체가 또 유니콘이기도 하죠. 아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대. 네, 그게 우리잖아요. 대단한 거죠. 한솔로님. 방울토마토 먹으면 살안 찌고 건강에도 좋아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방울토마토 몸에 좋고 먹으면 살안 찌는 건 다 알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유니콘 같은 건 뭐냐면 막 기름지고 막 튀긴 거에 막 꾸역꾸역 막 양도 푸짐하게 먹고 아우 배부르다 막 배를 두드기면서 딱 누웠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배에 식스팩이 생긴 거야. 네, 약간 요런 거죠. 5767님, 알디, 저는 집 근처에 유니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바 다닌 지 4년 차거든요. 오늘 내일 회사 여름 휴가인데 집에는 얘기 안 하고 출근하듯이 나와서 카페에서 혼자 라디오 듣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초딩은 아직 방학이라 이따가 아이 점심 주러 가기 전 꿀맛 같은 휴가네요. 나의 유니콘 최고 하셨습니다. 오, 존재하는 유니콘을 타고 계시는군요. 오, 대단한데? 추석풍님, 이거 비밀인데 알디 잔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가 좋아. 이 희한하지?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추석풍님한테 제가 잔소리한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 운전... 네. 다음날 안 오실까 걱정했었는데 오셨더라고요. 예. 자, 뭐 어쨌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저 잔소리하는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싫다면서요. 이거 다 진짜 너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얘긴데. 로 시작하는 잔소리 혹은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혹은 내가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건 되게 싫어하시던데. 자, 내 주변에 유니콘들 또 뭐가 있을런지 사연 받도록 하죠.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그리고 탈 박만의 She's So High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건의 라떼처럼 네, 빵빵한 호랭이님께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짝 예, 이 오늘 주제 포커스가 살짝 비껴나간 것 같은데 너무 야구르게 완전히 비껴나간 건 아닌데 예. 뱃살이 뚠뚠님 새벽에 출출할 때 끓여 먹어도 아침에 절대 눈이 퉁퉁 붓지 않는 그런 라면이 개발된다면 좋을 건데 라면이라는 놈이 너무 맛있어서 끊지도 못하고 아침에 업체와 미팅이 있는데 눈이 퉁퉁 붓는 것도 안 되고 아휴 크크크 하셨습니다. 라면 드시기 전에 우유를 일단 한컵을 드시고요. 그리고 라면을 최대한 국물을 덜 드세요. 그리고 그냥 각오를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저녁에 밤늦게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 출근 시간 한 1시간 정도 땡겨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어나서 그냥 씻지도 말고 네. 그냥 나가세요.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옷만 갈아입고 씻지도 말고 1시간 갔다 안 되겠구나.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오르막이나 오르막은 다 돌아다니세요. 네. 그 새벽에 씻지도 않고 이도 안 닦아도 돼. 누구 만난다고. 그러고 들어왔고 찬물로 쫙 샤워하고 그러고 출근하면 붓기 싹 빠집니다. 네. 9540님 말 잘 듣고 예의 바르고 잘 씻고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척척 공부하는 그런 사춘기 또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그쵸. 이건 마치 유니콘 십장생 예수님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분명히 존재하신다는데 내 눈에 보이진 않아. 뭐 약간 이런 느낌? 분명히 있긴 있겠죠. 네네. 우리가 소위 우리는 이런 사춘기 아이들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우리 엄마 친구들의 아들들은 다 이렇더라고요. 솔롱고스님 혈당이 1도 안 올라가는 과일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저 진짜 과일 엄청 좋아하거든요. 천도복숭아 10개도 먹을 수 있거든요. 먹고 나면 다음날 체중이 내려가는 쑥과일 뭐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하셨습니다. 수박이 혈당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퀴즈 여기서 잠깐 퀴즈 우리 조PD님은 설득이 올 것 같아요. 작가님의 혈당 수박 아니요 수박은 혈당이 오릅니다. 수박은 당이 많아요. 살이 붙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는 그게 약간 무 같은 거라서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다른 영양소 없이 수분만 들어있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당이 많더라고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혈당이 1도 안 올라가는 과일은 1도 안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좋은 건 블루베리 아닐까요?

블루베리. 항산화도 있고. 그죠? 요즘 블루베리 난리잖아요. 막 없어서 못 팔잖아요. 네. 블루베리 좋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드세요. 체중이 내려가는, 그럴 수 있지. 블루베리로

자, 노래를 듣고 오셨고요. 지금 제가 또 그 블루베리 얘기했더니 블루베리랑 뭐랑 먹으면 좋대요. 뭐랑 먹으면 좋대요. 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되게 양 같은 거 알아요. 양. 내가 먹는 얘기해라, 먹는 얘기해라. 그러면 막 모여서 먹는 얘기를 막 해. 그러다 갑자기 제가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근데 오후에 비 올 것 같대요. 그러면은 어머 비 온대요? 비 온대요? 비 온대요? 되게 양 같아요. 귀여운 양들 같으셔. 로코올링님, 알디 그거 아세요? 소곤소곤. 낮잠을 1시간씩 누워서 자면 하체 근육이 두 배로 생긴대요. 크크크크.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체 근육이 두 배로 생기는 건 모르겠는데 엉덩이는 납작해지던데요. 그건 팩트. 4649님, 계약 나흘 남겨놓고 뒤늦게 하루 휴가를 내서 아이들이랑 신랑 없이 무주 개울가로 물놀이를 갑니다. 이런 날 1년에 하루 될까 말까 한 유니콘 같은 날인데 조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사연 읽어주세요. 자고 있는 아이들 깨워서 바로 나오느라 사진 속 얼굴이 팅팅 부어서 나오네요.

이렇게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어디 계시지? 요쯤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눈이 팅팅 부었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진짜 이거 유니콘 같은 날이네요. 무주 좋죠, 무주. 아이들이 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오늘 같은 날. 그죠?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이쯤에서 미소라도님, 유니콘이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모양, 구름 같은 모양이 아무리 먹어도 잘 안 찌는 아이스크림. 오, 잘 안 찌는 아이스크림. 잘 안 찌는 아이스크림이다.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그, 당분 절반 들어가 있고, 그, 네, 먹어도 약간 좀 로우 칼로리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왜, 메론 맛 나는 그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건데, 이 칼로리가 이제 저당으로 나오는. 네. 물론 약간 죄책감은 덜 하겠죠? 근데 한창 그게 엄청 인기였어요. 아, 진짜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좀 고민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면 그런 거 있겠죠? 약간 닭발. 닭발에 감자튀김에 막 진짜 내장팍에 햄버거를 먹고 싶어. 근데 조그마한 알약을 하나 먹으면 그 맛이 나는 거야. 근데 살은 안 찌겠죠? 이거 옛날에 이런 소재로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오긴 오겠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자작활동을 못하니까 이하고 턱이 태화되겠구나. 이게 확실히 주는 게 있으면은 또 그죠? 오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XO의 Love Me Right 듣고 옵니다.

제가 자작이라 그랬나요? 아, 자작이라 그랬군요. 네, 저작 운동이겠죠. 예, 예. 냠냠. 네, 냠냠 운동. 자, 맞아요. 그렇게 알약으로 먹으면 무슨 즐거움으로 살까요? 가끔은 약간 그 물개들 쇼 보면 물개들 옆으로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옆으로 기대가지고 엉엉엉엉엉엉엉 이러면서 배 때리잖아요. 밥 많이 먹고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다니까. 스베스크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행복하게 끝내고 싶었지만 네. 샤이니의 드림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3: 문 닫은 가

0: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1: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2: 예술이 일상이 되고
3: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2: 우리의 일상이
3: 문화가 된다.
2: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3: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2: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3: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2: 공정하게,
3: 함께,
2: 새롭게,
3: 마음껏 꿈꾸자.
2: 경기도에서
4: 꿈꾸자. 경기도에서.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하며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6,900선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낮아지고 AI 인프라 투자 기대는 커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0.49% 올라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1.25%까지 올랐다가 0.68%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배당 순서를 조작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최근 감사원 압수수색을 통해 포착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3월 당시 유병호 감사위원 측근으로 꼽혔던 김영신 감사위원을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심의지원 담당관실이 제출한 관저 감사 주심 지정 안건의 순번이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 위원이 결재하기 직전에 뒤바뀐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형평성 문제, 실거주자 우대로 인한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SNS를 통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상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이 선박에 대한 제한적인 드론 미사일 공격만으로 해운사와 보험사 등의 불안감을 키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임영이었습니다.
7: CBS
8: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만 낮 동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경기남부와 충청남부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좀 더 확대 발표됐는데요. 오늘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이 34도, 서울과 청주가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0: 있는데요. 이렇게 동해안을 비롯해 가뭄이 가장 극심한 경남 지역으로 오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뭄에 가래 턱없이 부족하지만 경남에 5에서 30mm, 동해안에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각각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메마른 땅을 잠시나마 적셔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요. 글래식콰이의 Be My Love. 조윤진 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 뭐 아까 누가 문자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쇼폼으로 편집돼갖고 그 전 그 드라마에 전 내용을 60분? 네, 60분으로 이렇게 합력해갖고 보여주는 60분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번 플레이가 됐었대요. 60초는 너무 짧잖아. 그죠? 서로 보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숨겨왔던 나온 다음에 남산 계단에서 보고 제주도에서 비 맞으면서 소리 지르고 남산 가서 손잡고 키스하면서 끝나야 되겠다. 60초. 그렇죠? 예. 자, 선물 드릴게요.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릴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최근에 새롭게 입점한 가맹점들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28호점 제주 트윈 땡땡 풀빌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안 그래도 요즘 그 가을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또 약간 제주도 약간 이런 데 여행 가기 너무너무 좋죠. 네네. 아이동반 가족 여행객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숙소라고 합니다. 제주 공항에서 25분 거리고요. 애월읍 유수암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나무 숲 사이로 멀리 바다가 보이는 그런 풀빌라 펜션입니다. 아기새 인증하시면요. 3만 원 상당의 바베큐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3만 원이나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야호. 자,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아까 저희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이제 저희 부장님을 잠깐 뵀는데 저는 이제 생활화가 됐어요. 방송을 안 할 때는 오프 더 마이크일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바쁘십니까? 이게 생활화가 됐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광고가 생활화가 되길 바라면서 광고 오세요.

0: 가족끼리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4: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4: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7: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자, Marshmallow의 Live Before You Love Me, All That Jazz님께서 신청하신 곡, 날 사랑하기 전에 떠나. 약간 좀 되게 심파 같은 그런 해석인데요. 날 사랑하지 마, 다쳐.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이 노래는 약간 오늘 같은 날 귀 옆에다가 이제

꽃 하나 꽂고 네 나가가지고 이제 해지고 달 뜰 때까지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춤추고 그렇게 좋은 곡. 예. 집순이님, 알디 요즘 여신 강림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황인엽 배우님이 화분을 부르는데 역시 노래가 참 좋네요. 드라마 몰입이 확 더 되더라고요. 음악의 힘은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아주 대단하죠. OST가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누지 화분 자체의 그 노래도 앨범에 실리고 그리고 OST로 선정이 돼서 드라마에 실리고 드라마가 히트를 치게 되면서 어머 이 노래는 뭐지? 이 잘 어울리는 노래는 에 순번으로 이제 히트곡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그때 이 황인엽 배우님 참 예, 고맙더라고요. 소소한 행복님, 짹짹 치과 다녀와서 혼영하러 가는 길 설레는 하늘이네요. 오디세이 IMAX로 잘 보고 올게요. 녹음 버튼 누르고 갑니다.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치과는 이미 갔다 왔고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길 하늘은 맑고 오디세이는 IMAX로 끊어놨습니다. 지금은 녹음 버튼 누르러 갑니다. 다섯 가지 이벤트가 있군요. 비오기님, 짹짹 목 아파서 밤새 뒤척이다가 5시쯤 잠들었는데 이제 일어났습니다. 제 전용 물리치료사가 어제 신나게 풀어줬는데 오늘도 부탁하려고요. 유라 엄마 목 마사지 해줘 하셨습니다. 목 마사지? 목 마사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건 걸어가지고 이렇게 네. 자, 이번에 선곡은 두 곡을 했어요. 아까 OST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희가 OST 두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는 드라마 감독이시죠. 하얀 거탑 그리고 뭐 밀회 풍문으로 들었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음악 연출 쪽으로 또 이렇게 곡 셀렉션을 또 해주셨던 그런 감독님 안판석 감독님이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음악들 그러니까 OST 음악들의 이 장면에는 이 곡을 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선곡을 해주셔서 저희 진짜 뼈에 너무너무 이렇게 탁탁탁 꽂아주셨던 그런 감독님이셨거든요. 아마 어떤 작품들에 이 감독님의 선곡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되면 꽤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우리 안판석 감독님을 추모하며 저희가 노래 두 곡을 띄워드릴 거예요. 밥 잘 사주는 누나 OST 카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그리고 봄밤 OST였죠. No Direction의 레이첼 야마가타의 No Direction 이렇게 두 곡 저희가 띄워드립니다.

중인 아기새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잠시 후부터 이 구역을 특별 청량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듣는 순간 눈앞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파도치고 고막으로 이온 음료를 원샷하는 것 같은 청량 미치사량 한도 초과 걸그룹 댄스곡 릴레이로 오늘의 구막 꾸며봅니다. 벌써 과즙이 팡팡 터지면서 스튜디오 바닥에 상큼함이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자전거 있으시면 끌고 나오시고요. 없으면 실내 자전거도 좋고요. 흰 원피스, 뭐 없으면 인견 잠옷 무방합니다. 자전거 위에 바구니 하나 올려놓으시고요. 내가 손예진이다. 내가 바로 장원혁이다. 럭키 비키다. 이런 자세로다가 상큼 발날 청량하게 달려보시죠. 라라라라라. 자, 오늘의 첫 곡입니다. IUI의 갑자기!

제가 아까 라라라라라 이거 했는데 그거랑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린골드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 코망이 춤을 추라 하네. 알았어요, 출게요 하셨는데 지금 몇 시인데 자려고 누우셨죠? 6878님 청량을 청량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말이 되네요. 청양 고추처럼 톡 쏘고 눈이 번쩍 띄어지네요. 알았어요, 일할게요 하셨습니다. 일이 되세요. 자, 레슨의 러버텍 갑니다.

아 오늘 뭐 과즙도 팡팡 터지고 막 청량에 청양에 그냥 예 레몬트리님 어머나 오늘 목동클럽 너무 상큼하네요 하셨습니다. 창식님 캬, 오늘 날씨와 찰떡같이 어울리는 청량미 뿜뿜 걸그룹 대박 신납니다 하셨어요. 좋죠. 저희가 요즘 좀 못 들었었거든요. 오늘 한풀 가려고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0: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알디 찰진 입구망을 달려봅니다요. 지금 약간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다 안무 따라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 약간 다들 틱톡화 돼가고 계시는데 하양 애벌레님 두 주먹 볼에 대고 상큼 귀여운 척 하다가 책상에 커피 쏟았습니다.
1: 정신 차리세요. 우린 즐기기만 합시다. 네.
0: 자, 예나의 캐치 캐치 갑니다.

0: Wait, hold up, stop.
1: Catch my heart. 아, 몰랑님. 야우, 회사 대표님 휴가 가셨습니다.

뽀미님, 아 열심히 흔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타고 점심 선약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어쩐다 마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런 노래 듣잖아요. 내 걸음걸이가 빨라진다니까. 인어지영님, 오늘 노래 다 가르쳐달라야겠다. 신나 신나 하셨어요. 이제 신남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일리세, It's me.

후시어 바이어스 압류 바이어스라는 거였는데 자꾸 소주 바이 쌈요 바이로 들려가지고 자 빵빵 호랭이님 소주 뭐 쌈장 뭐 가사는 못 알아들어도 신이 난다 신이 난다 그쵸 헐스 투 헐츠의 레몬탱 이어갑니다.

1394님 방학이라 11살 딸이 같이 출근해서 라디오 듣는 중인데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열심히 춤추고 있습니다. 딸이 라디오 삼촌 노래 좀 안 해 라고 하네요. 후하. 저는 라디오 삼촌이군요. 그렇군요. 자, 권은주의 Underwater 듣고 가

역시 권은비 하고 계실 때쯤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 모두 함께 따라 부르고 모두 함께 춤출 수 있는 모모랜드의 뿜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갓블레스님도 도대체 이 노래들이 무슨 노래냐고 못 따라 부르겠다고.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0: 해결될 일 없지.
1: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일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올해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10일 기준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이 47%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년 대비 2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평년 대비 저수율 70% 이하로 위기 경보 상태인 저수지는 전국적으로 980여 곳에 달하고 40% 이하인 심각 단계 저수지는 270곳에 육박하고 있으며 10% 미만인 저수지도 2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천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 1월 2일 사상 처음 4천조 원을 돌파한 것을 시작으로 단기간에 급증해 5월 11일에는 7천조 원을 돌파했으나 주가가 하락 곡선을 그리자 다시 밀려나 지난달 30일에는 5천조 원마저도 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세수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월간 재정 동향 8월호를 통해 올 들어 6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는 84조 4천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9조 9천억 원 개선돼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24조 7천억 원 개선된 43조 9천억 원 적자로 집계돼 2019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 상속 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택시, 버스 운송업,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실제 가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추가 파병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파병 규모를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파병되는 북한 병력과 함께 기존 서부 3개 주에 있던 러시아군을 전선에 재배치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국선 변호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체된 국선 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 원을 웃돌아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3: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0: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3: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0: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3: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0: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3: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난 사실 엄청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데 그걸 나만 몰라.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하 씨가 했던 말이라네요. 내가 복권에 당첨됐거든.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 나는 회사를 취미로 다녀. 이런 삶 한 번쯤 꿈꿔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꼭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나만 알고 있는 행운이나 능력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작은 자랑,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 있다면 오늘 살짝 자랑해 주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기분 좋은 노래와 함께 시작합니다.

0: 산일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밤이 꿀이더라고요. 해지는 풍경부터 너무 예쁘고 밤에 잠깐 편의점 나갔다 왔는데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제가 이런 여름밤을 누리고 있답니다.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신지 산책하러 많이들 나오셨더군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죽은 식물도 살려내는 식물 집사라던가 아니면 오늘 오는데 신호등이 내내 초록불인 작은 행운이 있다면 그건 역시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1402번님은요. 나는 봉제를 5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힘들다거나 지겹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천직인 거지 하고 보내셨어요. 와,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천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똥강아지님은 잘생기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도 아니고 나의 웃는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 야,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고란초님께서 요즘은 자랑하려면 밥 사주면서 하라고 해서요. 여기선 괜찮습니다. 밥 사주지 않아도 되고요. 잘하면 커피도 받을 수 있고 화장품도 받을 수 있고 작은 자랑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크래스콰이 로미오 앤 줄리엣 롤러코스터 내게로 와 자랑할 사람 다 내게로 와 백원경의 랄랄라 5390번님 전 버요였어요. 버스 요정 같이 다니는 친구가 붙여준 별명인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항상 버스가 제 앞으로 서서 제일 먼저 탔거든요. 와 친구분은 옆에서 행운을 같이 얻어가신 거네요. 5390번님 커피도 받으십니다. 저는 숨은 주차 요정이에요. 만차 혼잡 주차장에서 귀신같이 빈자리를 찾는답니다. 제이님, 저도 이런 능력 정말 갖고 싶은데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2380번님 자랑, 저는 기계 운이 좋아요. 기계 제품 사기 전에 불만 리뷰를 보고 고심 끝에 각오하고 사는데 한 번도 불량 제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와, 이거 아시죠? 같은 제품이라도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자꾸만 고장이 나고 마음고생 시키는 게 있는가 하면 평생 써도 고장 한 번 안 나는 물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뽑기 운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정말 좋으신 거죠. 8616번님, 커피 받고 싶어서 자랑 올려요. 우리 아이가 재수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올랐어요. 레벨이 달라질 만큼요. 서울 상위권 갈 실력은 될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와, 이런 자랑. 친구들한테 할수 없잖아요. 이거 밥 사면서 해야 되는 자랑이잖아요. 랄랄라에서는 커피 받으면서 할수 있습니다. 수험생 엄마로 2년 연속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름 고비도 넘겼으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시죠. 예담 75번님, 소소하지만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요. 5일간 입원했다가 월요일에 퇴원해서 기운 차리고 오늘 집 대청소를 한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퇴원해서 기운 차리고 대청소까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쭉 건강하시라고 커피 드려요. 달맞이님, 저는 50평생 입맛이 없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먹든 다 맛있고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너무 잘 느끼는 혀에게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인 거 아시죠? 정말 큰 복을 타고 나셨네요. 평생이 행복하시겠네요. 3577번 님도 저는 복스럽게 먹는다는 얘기 자주 들어요. 입맛 없는 엄마가 저를 보면 입맛이 돈다네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으로 뭐 드실 거예요? 갑자기 메뉴 궁금해지는데요. 3577번 님께도 커피 갑니다. 9번승 너 하나만을 위해.

스크림 천사의 질투. 자랑하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시죠? 질투. 그래도 백원경의 랄랄라에 자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0204번님. 오, 공짜로 자랑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 부부 자랑하러 왔어요. 저희 부부는 2008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는 건 남편이 무지무지하게 저한테 잘해준다는 거겠죠? 늘 내 편이 본인 생각보다 저의 생각을 우선으로 해주는 우리 남편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 뚝뚝 사연에서 묻어나는데 이런 자랑 다른 데 가서 하시면 질투를 삽니다. 밥 사면서 하셔야 돼요. 복시리님. 오늘 마트 별관 헬스클럽에서 아는 매니저가 커피를 주길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 근데 방송이 랄랄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문자를 남깁니다. 이제 CBS가 전국 빵빵하게 퍼지고 있네요. CBS 최고, 백운교 아나운서 최고 최고예요. 복실이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백운교가 아니고 백원경입니다. 백원경. 이제 아시겠죠? 자주 만나요. 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실이님께 커피 한잔 전할게요. 7100번님, 어제 저녁 선물을 받았어요. 딸 친구한테서요. 문에 걸어두고 가서 문자까지 보냈네요. 어찌나 감동이던지. 이런 선물 받은 사람 또 있을까요? 우리 예쁘고 착한 송채가 임신을 했다네요. 엄마 아빠 둘 다 너무 선한 친구들이라 아기도 예쁠 거예요.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봅니다. 선물에 손글씨 편지까지. 어떻게 이렇게 엄마 친구까지 챙기는 딸이 있죠? 네, 정말 예쁘고 착한 아기 낳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7100번님께 화장품 선물 드릴게요. 덕분에 화장품도 받았다고 자랑하세요. 오일레파스님, 저도 자랑이요. 50대 남자인데 웨이트하고 셔플 댄스 했더니 근육 부자가 되었네요. 댄스까지 하셔서 근육이 예쁘게 잘 자리 잡혔을 것 같습니다. 3740번님은 저는 유리나 벽을 잘 붙입니다. 가구나 성경책 리폼, 안막 시트지, 레터링 시트지 등등 기포 생기지 않게 잘 붙이는 편이죠. 이런 것도 자랑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그럼요. 주변 분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되게 못해서 잘하는 분 곁에 늘 부탁을 하거든요. 2073번님, 커피는 받고 싶은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특별한 운도 없는 사람입니다. 에휴, 부럽네요. 다른 분들이. 그런데요, 자랑거리는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화장품 선물 2073번님 드리고요. 예, 7106번님처럼 자랑거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60 중반의 여자입니다. 전 산의 요정이랍니다. 오늘은 휴무일, 혼자서 정상을 향해 열심히 걷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정의 눈에 보인 산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시원한 커피 드릴게요. 빵빵한 호랑이님, 이것도 정말 자랑할 거린 것 같아요. 전 별거 아닌 것들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더 그래요. 제이 래빗, 해피 띵스.

원어스 Life is beautiful. 오늘은 휴무고 와이프는 출근하고 나는 6살, 3살 딸 아이들 돌보면서 즐겁게 방송을 들어요. 간식 준비하며 볼륨 크게 틀어놓고요. 고매님, 행복한 순간을 랄랄라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기분 좋은 작은 자랑 나누고 있는데요. 시기 엄마님께서 저 요가 다니는데 물구나무 잘 서요. 자랑할 게 이것뿐이네요. 와, 이거 정말 저는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저도 요가를 아주 살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물구나무 서는 거는 전 도전도 안 합니다. 이거 자랑할 만한 거예요. 커피 드릴게요. 달초맘님, 저는 55살인데 이번 검정고시 고졸 평균 84점으로 합격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 점수잖아요. 얼마나 노력하셨을까요? 축하드립니다. 커피도 드립니다. 0527번님, 저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래서 친구들 고민 해결사죠. 이런 것도 자랑거리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거 아시죠? 잘 들어주기만 해도 대부분의 고민이 해결된다는 거. 진짜 해결사가

맞으시네요. 0527번님께도 커피 드립니다. 8871번님, 전 신호수일 하는데 보통 땡볕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골목이라 그늘진 곳에서 일합니다. 아싸, 행복합니다. 8871번님 행복하게 함께 하신다니까 저도 막 행복해지네요. 저도 크게 자랑해요. 난소암 발병 4년차인데 지금 20개월째 요양병원 주방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 때도 있지만 건강해지고 있어서 자랑합니다. 다른 환우분들도 힘내세요. 3865번님의 자랑은 다른 분들에게 또 응원이 되겠네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또롱09님, 더위에 일이 뜸한 요즘, 그래도 계속 버티는 나를 자랑합니다. 버티는 자들이여, 반드시 좋은 날은 온다. 화이팅! 하셨고, 1217번님, 저의 절제 능력을 대놓고 자랑합니다. 주식 상위 1%도 해봤지만, 요즘은 주식시장 불안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때가 아니면 쉬는 것, 그것도 투자네요. 이런 자랑도. 015B, 수필과 자동차.

모자이크 자유시대.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자랑 사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저는 와이프가 만든 음식의 마지막 간 맞추는 걸 잘해줍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어주면 바로 완벽하게 맞춰주죠. 빛나는 돌림. 0747번님, 이런 거 자랑해도 되려나요? 아이 셋을 자연 분만으로 순풍순풍 낳았습니다. 첫 아이는 3시간, 둘째 아이는 1시간, 셋째는 무통 분만으로 순풍 낳았네요. 그 아이들이 다 커서 강화도로 여름휴가 왔어요. 야, 이거 정말 부러워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옐로 튤립잎 백원경 삼행시 만들어 봅니다. 백, 백신이 따로 있나? 원, 원 없이 좋은 노래 들려주고 있으니 애청자들이 모두 경, 경이롭고 신나서 기분이 들뜬답니다. 장원. 저는 DJ와 함께 랄랄라 같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랄랄라 가족들을 자랑하고 싶네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신화의 Once in a Lifetim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약속.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

0: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실수요자의 대출을 핀셋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 지구 10만여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1,700가구, 경기 광주 역세권 2지구 4,500가구 등 27,000여 가구가 우선 발표됐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청년 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지원을 47조 8천억 원 플러스 알파로 두 배 정도 확대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 자리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겹치면서 고용과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제조, 건설업 등 부진 업종에 대한 맞춤형 고용 대책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 증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제도를 손질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현장 중심 기업 투자 혁신 지원 방안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1차 지원 대책입니다. 오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주거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등에 있는 군인 80명의 보직 경로 등이 정리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군인들을 사전에 출연한 정황을 보여준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SNS에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칭찬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X에 정원호 전 구청장 칭찬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서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3: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0: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폴 맥카트니와 지미 핸드릭스, 아인슈타인, 찰리 채플린, 스티브 잡스,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리고 자랑스런 메이저리거 이정우 선수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전 세계에 단 10%만 존재한다는 왼손잡이라고 하네요. 8월 13일 오늘이 바로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죠. 사실 우리 일상은 철저히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 찍을 때, 컴퓨터 마우스 잡을 때, 심지어 가위질할 때조차 왼손잡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데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죠. 다르다고 해서 절대 틀린 건 아니니까 말이죠.

노래가 처음 듣는데 소프트하니 좋네요. 람보르 곱돌림. 저도 오늘 이 곡을 처음 들었는데 노래가 좀 잔잔하면서도 뭔가 필름 카메라 사진처럼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푸사이드였습니다. 서머솔트의 곡이었어요. 8월 13일 목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함께하고 있는 이지민 DJ입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에 벌써 절반 정도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 가져요. 왼손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해피송 가족분들도 왼손잡이 계시죠? 우리 주변에 10%니까 10분 중한 분은 왼손잡이라는 건데요. 준호맘님이 왼손잡이들은 머리가 좋다고 해요. 양손에 다 썼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오른손잡이들은 계속 오른손만 쓰게 되는데, 왼손잡이들은 이게 뭐, 이 글씨를 쓸 때는 오른손으로 쓴다든지, 결국에는 좀 양손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머리가 발달이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양손에 다쓸수 있다는 면에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추님도, 천재 우리 아버지도 부분적인 왼손잡이입니다. 망치질이나 돌멩이 던지기 등은 왼손을 쓰지만, 나머지는 오른손에 쓴대요. 맞아요. 그래서 왼손잡이분들은 결국은 양손잡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방문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왼손으로 사인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의 영화에 대칭이나 미러링 장면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데, 왼손잡이라는 점이 확실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네요. 8월 13일 목요일 세계 왼손잡이의 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여기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저는 이번 주 함께하고 있는 이지민 DJ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TV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스테롤.

5184님이 동화 같은 노래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뭔가 동화처럼 예쁜 성의 공주가 부를 것 같은 Save the Best for Last 바네사 윌리엄스의 곡이었고요. 앞에서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띄워드렸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같이 하고 계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는 이지민 DJ입니다. 북망산천님, 지민님 대타하시는데 이제야 들여다봅니다. 고생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이번 주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 3일을 못 만난 만큼 오늘 2시간 생방 꽉 채워서 같이 해주세요. 듣고 싶으신 팝송도 알려주세요. 1849번으로 요즘 인사는요 단연코 날씨가 시원해졌다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남부지방 가뭄이 심해서요. 맞아요. 이게 날씨는 시원해져서 살만한데 폭염 때문에 가물어서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정말 심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보통 장마가 오면 전국에 비를 고르게 뿌리는데 올해는 달랐대요. 7월에 수도권하고 중부에는 그래도 비가 제법 왔는데 아래쪽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서 지금 아주 물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듣고 싶으신 팝송 보내주세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가시면서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1957님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띄워드릴게요. 크리스마스 곡을 정하셨네요. 마이클 부블레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네요. 그러게요. 8월에서 12월은 좀 너무 건너뛰었나요? 코파는 곰돌이님, 한 손엔 뜨아, 한 손엔 붕어빵 들고 들어야 하는 노랜데. 연말 온 기분 드네요. 너무 멋져요. 여행 가고파님. 그러게요. 그 특유의 연말 느낌 나네요. 왠지 영화 나 홀로 집에 봐야 할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뒤에 있는 것 같고. 상상됩니다. Grown Up Christmas List, 나탈리 콜의 노래였고요. 앞에서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마이클 부블레의 곡 전했습니다. 8월입니다. 8월이에요, 8월. 8월 13일 목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주 함께하는 이지민 DJ입니다. 런너님, 지민 아나운서 귀찮아서 인사 안 하려다. 대타 뛰느라 고생하시는데 힘내라고 한줄 적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을게요. 사실 정말 이거 귀찮은 일 맞잖아요. 그냥 누워서 편하게 음악 듣거나 하다못해 다른 재밌는 거 하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폰을 꺼내서 문자로 레인보우로 말 걸고 응원해 주시는 그래서 짧게라도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그 귀찮음을 너무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문자들이 없으면 DJ는, 심심해요. 이 스튜디오에서 나 혼자 음악 듣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또 너무 문자가 없는 날은, 다들 어디 가셨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시나? 아니면 옆에 음악 FM 놀러 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오늘 지금까지 좀 문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좀 의심 중에 있습니다. 옆에 놀러 가신 건 아닐까. 여러분, 해피송 듣고 계신 분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신청곡들 보내주시고요.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있는지 말 걸어주세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활짝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푸지스의 곡 이어집니다. Killing Me Softly.

Destiny's Child, Say My Name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8월 13일 목요일 1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민 DJ입니다. 사실 문자를 보내는 게 정말 귀찮긴 하죠.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니 쏙 인사드립니다. 가을은 선물님.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지 궁금하다, 의심스럽다 말씀드렸는데 4106번으로 애공원이나 여기 있어요. 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고 그럴 리가요. 여기 딱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난다 데뷔님. 고맙습니다. 저는 옆방송에서 일부러 놀러와 있는 걸요. 지민씨 힘내세요. 3015번으로 문자가 왔고요. 그리고 2307번으로 저 옆방송에서 왔어요. 오늘도 지민님 방송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시작합니다. 오, 옆에서 오셨나요? 어떻게 가보니까 거기 해피송 청취자분들 많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의심스럽습니다. 나도 추가합니다. 옆집 갔다 오니 여기저기 다 휴가들이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중이에요. 조우다님. 5070님은 오, 사무실에서 레인보우로 표준 FM, 음악 FM 오가고 있다가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인데 해서 여기 해피송에 멈췄어요. 주인 DJ분들이 다 휴가 중이시라 정착을 못하고 있다가 음악이 좋아서 저도 볼륨 업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쵸. 지금 양쪽 라디오가 다 DJ분들이 휴가 중으로 다른 DJ가 들어와 있죠. 제가 그 대타 출신이지만 5070님 해피송에 그래도 정착시켰다고. 유지수 DJ 저한테는 선배신데 돌아오시면 요거는 아무래도 좀 생색을 제가 내도 되지 않을까요? 5070님 해피송에 정착시켰다. 맛있는 거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도서관 가는 중에 문자 보내요.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을 친구 삼아 봅니다. 4964번으로 또 가족들이랑 속초 가는 길에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부슬부슬 비가 오지만 맛있는 거 잔뜩 먹을 생각에 기대되네요. 9796번으로 와, 속초 일단 닭강정 먼저 생각나고요. 근데 진짜 어디 여행 갈 때 거기 가서 먹을 거 검색하기 시작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약간 여행의 절정 파트랄까요? 물론 가서 먹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이 기대감에 막 검색을 할 때 그 설렘. 두 분 해피송에는 처음 인사 주셨네요. 큰 귀찮음 이겨내신 두 분께 시원하게 드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대타 DJ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지민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인사도 주시고요. 듣고 싶으신 팝송들 알려주세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바둑과 그림자님 청하셨어요. 붐붐붐붐 뱅가 보이스입니다. 뭐

아하, Take On Me, 해피바님께 띄었고요. 마이클 제거 밴드의 Let's All Chant 이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문자가 좀 없는 것 같다고 옆집 방송 가신 것 같다고 했는데 9194번으로 옆집 안 가고 방송 잘 듣고 있어요. 5886번으로 이 방송 듣는 게 저의 유일한 기쁨인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코파는 곰돌이님, 밀정 활동이 많네요. 밀정이라뇨. 잠깐 옆 채널 구경 가신 거죠. 클레오파트라님이 저한테 의심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남이 하면 의심 많은 사람, 내가 하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운전 중 보내봅니다. 1633님.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의심 안 할 테니까 운전 중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문자 창 그래프가 갑자기 확 뛰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쭉 더 뜨거운 열기로 이어갈게요. 뉴스 듣고 2부로 가는데요. 뉴스 할 때 또 옆방 가시는 거 아니죠? 갔다가도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약속. 1부 끝곡 1849님께 띄웁니다. 빌리 오션 캐리비안 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사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기도 하며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부정선거의 본질을 밝힐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논쟁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은 확인된 사실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참에 부정선거에 대한 용어 개념과 본질부터 명확히 하고자 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부정선거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를 교체하거나 삭제 조작해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선거 결과 조작을 의미한다면서 반면에 이번 6.3 지방선거 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선관위의 무능과 허술한 시스템, 현장 행정의 미숙으로 발생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10%포인트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계속 정신승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후보는 CBS에 출연해서 정 후보는 객관적 현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만 객관적 현실은 반대라며 이같이 말하고 연임에 도전하는 정 후보를 향해 지방선거를 공천했던 당대표가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면 조직이 사유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송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보유한 사람은 아예 배제한다는 내용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거주 공제를 더 많이 하더라도 보유 공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다리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 전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결정했고 국회 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안내문자로 통지했다며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 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 종족수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CBS 뉴스 추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2: 1시 5분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었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5528님 신청곡이었고요. 이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목요일 2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지민입니다. 7554번으로 지민 아나운서 저 도둑 청취 중인 한 사람입니다. 저도 듣고 있어요. 고문영님, 소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특별히 답 없이 듣고 있었네요. 9395번으로 어제 새벽에 비가 왔어요. 여기 제주인데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빗소리가 들려서 마당에서 우산 쓰고 빗소리 감상했네요. 늘 듣고 있습니다. 제주는 비가 내렸군요. 해피송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권 가게에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함께해 주신다는 3433님, 도시락 대신 비빔국수 먹고 산책 중이신 라은맘님, 또 신자영님은 지민님 운전하다 세워놓고 인사해요. 목소리 좋아요. 남은 오후 화이팅입니다. 와, 운전하다 세우기까지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따뜻한 문자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2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왜 바뀌지 않는 습관들 있잖아요.

0: 좀 바꾸려고 했지만 바뀌지 않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어릴 적부터 계속 습관처럼 해오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맞는 예시인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 라디오 할때 신기했던 거는 뜨거운 음식 아예 못 드시는 분이 계셔서 항상 국을 끓여놓고도 시켜서 먹는데 그 딸도 똑같이 이상하게 그런 것도 유전이 되냐며 딸도 똑같이 무조건 식어야 음식을 먹는다고 이런 것도 좀 사소한 음식 습관, 식습관인 것 같기도 해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세요. 바뀌지 않는 습관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신청곡 따라 부르면서 점심 준비 중이시래요. 8393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배트 미들러 From a Distance 방금 들으신 곡이고요. 앞에서 두 분이 청하셨어요. 조우다님, 솔량이님께 전해드린 빌리 조엘 Honest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지금은 2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주 같이 하는 이지민 DJ입니다. 오늘은 좀 고치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나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807님이 전 반찬을 집을 때 젓가락으로 꼭 식탁을 한번 쳐요. 주위에서 한 소리씩 하는데 안 고쳐져요. 좋은 습관 아니죠? 아, 이게 양쪽 젓가락 끝을 좀 동일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한번 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매번 집을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쿵 하고 먹고 쿵 하고 먹고 주위에서 뭐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내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안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왼쪽부터가 습관이라면 습관이에요. 손톱 발톱 정리할 때 왼쪽부터 하고요. 양말 신을 때 신발 신을 때도 왼쪽부터. 수건 개는 법은 제 루틴대로 해야 해서 꼭 제가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아, 1182번으로 왔는데요. 이 손톱 발톱은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이 편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양말이나 신발도 왼쪽부터 신나? 기억이 안 나네요. 특별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신는지. 근데 왠지 우리가 왼손잡이도 있는데 왼발잡이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도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제 습관은 아침마다 정신 차리기도 전에 CBS 앱을 켜요. DJ님 목소리, 노래소리에 차차 정신 차리게 되거든요. 텅 빈 마음님. 아침에 잠 깨우려고 마시는 이 모닝커피 대신 모닝 CBS네요. 3678님, 가방이나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땅바닥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전 미련스럽기까지 합니다. 주위에서 미련스럽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어? 그래요? 아닌데 저도 절대 바닥에는 안 내려놓아서요. 너무 동의하는데요. 오히려 가방을 막 바닥에 놨다가 다시 안았다가 이런 사람을 보면 약간 아 저거는 좀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가끔 그럴 땐 있죠. 막 장을 봐서 너무 무거운데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서 막 끝까지 미련스럽게 들고 있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예. 양말을 자꾸 뒤집어서 벗어요. 늘 지적받는데도 안 되네요. 고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5179번으로. 이거는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습관은 깨끗이 샤워를 하고 운동을 가는 거예요. 정선미님. 그리고 운동 갔다 와서 또 샤워해요. 저희 신랑이 이해가 안 간다네요. 특이한 습관이네요. 고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의 고치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나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나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주시면 됩니다. 아 계절 바뀔 때 이 노래 들어야죠. 웅이님 청하셨네요. The Zombies의 Time of the Season.

앞에서 신혜숙님께 전했습니다. KT Tunstall의 Suddenly I See, 이어서 위저의 Island in the Sun 이어졌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2부고요. 저는 이지민 DJ입니다. 날씨 요정 날디, 부산에도 드디어 비가 옵니다. 하준님, 오, 비 소식 반갑네요. 아까 남부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쪽에는 비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오는지 궁금하네요. 홍혜연님, 바뀌지 않는 습관, 저 어릴 적부터 계속했던 습관이 있는데 친정엄마 말씀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다음날 입고 갈 옷을 꼭 머리맡에 다 정해놓고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출근 전날에 다음날 입을 옷을 정해서 걸어

뚫고 잠을 잔답니다. 와, 그래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습관인데, 뭔가 근데 그런 느낌 들어요. 되게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싹 정돈도 잘하고 일양릴 때부터 내할 일을 탁잘 챙기는 그런 야무진 느낌이랄까요? 건강제일님, 저는 특히 숟가락에 관한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쓰던 숟가락만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 왜 일본 드라마 보면 맛집 찾아다니는 미식가 아저씨가 자기 전용 젓가락을 들고 다니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또 멋있는데요. 나의 전용 숟가락. 2138번으로 요즘 정리 수납 배우고 있어서 오늘도 양말 속옷을 다 뒤집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민님도 3일 연휴 때 1시간만 짬 내서 양말 속옷을 색깔별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기분 업 되실 테니까요. 저는 사실 진짜 이런 습관 갖고 싶어요. 정리하면 기분 좋아지는 습관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설거지도 하고 나면 그 깨끗해진 그릇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정리도 잘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하다 보니까 일단 하려고 하면 아시죠? 골치가 아프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일단 정리를 하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사람. 그게 저예요. 한때 저희 엄마 아빠가 막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대요. 지민이는 정리를 할줄 아는데 안 하는 거다. 네. 정리를 할줄 몰라서 못하는 거다였는데 제가 그 뒤로 가만 생각해 봤는데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잘하시는 분들 플러스 정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습관 가지신 분들 너무 제가 부러워하는 분들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어릴 적부터 갖고 있는 나만의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내가 부러운 남들의 습관? 갖고 싶은 습관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엔 까미노님의 신청곡인데요. In Your Eyes 오늘은 원곡으로 더 위켄드의 곡 함께 듣습니다.

네 곡 이어졌어요. 베네시티님께 Bad Habits, 에드 시런의 곡 전했고요. 라은맘님 청하신 셀레나 고메즈 and the Scene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방금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앞에서 The Weeknd의 In Your Eyes, Tones and I의 Dance Monkey까지 후리지아 향기님께 전했습니다. 지금 설거지 하는데 기분 좋아요. 제자리 찾아가는 게요. 박종수님. 그리고 2138번으로 남편의 습관 고발합니다. 고발 사연이네요. 소파에서 영화 보면서 빈틈 보이는 공간이 있으면 과자 봉지, 핫도그, 꼬치 구석구석 꼽아두고 버려두는 습관 있어요. 매번 폭풍 잔소리해도 안 듣네요. 숨바꼭질 지칩니다요. 아 정말 꺼내놓기만 해도 너무 고마울 텐데 아, 숨어있는 거 발견될 때마다 약간 확 화날 것 같은... 어릴 적부터 저는요 벽에 걸려있는 시계나 액자 같은 모든 것들이 똑바로 각이 맞아야 직성이 풀려요. 1962님. 오, 저도 그 정리는 안 하지만 벽에 걸려있는 것들이 삐뚤게 있으면 뭔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래서 수평 자를 샀어요. 이게 왜 수평을 맞추다 보면 약간 옛날 영구 이발하듯이 여기가 좀 내려가면 여기를 올리면 여기가 낮아지고 너무 어렵잖아요. 수평 자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오늘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12시에도 해피송 습관처럼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297님 골라주신 토토의 아프리카 남겨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이지민이었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에서 12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조사보다 4%포인트 낮은 49%로 집계돼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은 43%로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로 지난 조사

0: 여당과 비교해 민주당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가 56%로 긍정평가 34%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찬성한다가 46%, 반대한다가 41%로 집계돼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정책이고 이를 선도할 기관은 LH라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LH가 정상화되고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부처 간 이견을 운운하는데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 결의하는 관계인 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관계인 집회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홈플러스는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관계인 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성과보상 개선을 요구하며 내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인터넷 전문은행 처음으로 전일 파업을 한 데 이어 보름 만에 추가 파업에 돌입하며 어제부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 이후에도 회사 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은행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속 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쟁의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폭염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K리그를 추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춘제는 시즌을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내는 제도로 현재 K리그는 봄에 시작해 늦가을까지 시즌을 이어가는 춘추제를 시행 중입니다. 선수협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매년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살인적인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선수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K리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춘추제에서 추춘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8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6: 2시 5분입니다.
7: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8월 13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스컬앤하아가 부른 부산 바캉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뿌부부부부부부부부부. 자, 9243번님의 남편분이시죠. 67번째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어떤가요? 출발합니다. 자, 오늘 A면에서는요, 우리 송편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듣고 싶은 실시간 신청곡 바로바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 제가 여기서 미션 하나를 좀 드릴 겁니다. 우리 또 가고 싶다라는 주제로 우리 송편님들의 사연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또 가고 싶은 곳이 이번 휴가에 다녀온 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 내일이 말복인데 지난 복날에 다녀왔던 보양식 맛집도 좋고요. 잊지 못할 축제 현장이나 콘서트, 전시회, 풍경이 멋졌던 곳 등등 모두 환영입니다. 다녀오고서 아, 거기 너무 좋았다. 진짜 또 가고 싶다. 우리 송편님들만의 또 갈 곳 어딘가요? 지금부터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세요. 사연 남겨주신 송편님들을 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

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쿨 점포 만보 태연 제주도의 푸른 밤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은요, 이제 우리가 가봤던 곳, 다시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을 좀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탄산수님,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어요. 야구 경기도 보고 맛난 회도 먹고 드론쇼도

땄었죠. 그런데 진짜 진짜 더웠습니다. 아, 폭염 때문에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시원해지면 꼭또 가고 싶어요. 이게 근데 여행이 이제 굉장히 더웠으면 좀 힘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힘들고 좀 고생했던 게 그 당시에는 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저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아, 그리고 첫 곡이 부산 바캉스여서 그런지 부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5812번님은 부산 다대포의 선셋을 잊을 수가 없네요. 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나비맘은 저는 정말이지 이 시기만 되면 항상 정선에 있는 친정에 가서 엄마가 만들어준 제철 음식을 먹고 새 딸과 함께 봉숭아 물도 드리고 친정에서 푹 쉬고 오는데요. 이번엔 저랑 신랑이랑 휴가일이 달라서 못 갔다 왔더니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아, 이게 매년 가다가도 올해만 안 가기는 참 마음이 살짝 이게 아쉽고 그렇죠. 어머님이 해주시는 제철 음식, 아, 뭘지 좀 궁금하네요. 군침이 돕니다. 0330번님, 저는 제주도밖에 안 가봤어요. 그때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행 가서 정말 너무 좋고 막 그러면은 뭔가 기억을 약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아, 그때 내가 정말 좋았었지 막 이러면서 그 추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4499번님, 저는 재작년에 갔던 잠실 야구장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먹던 음식과 응원 소리는 절대 잊지 못해요. 이게 야구를, 진짜 야구를,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응원 소리, 응원 열기, 이거를 느끼러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가면 그 열기에 되게 막 흠뻑 빠져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조이 5575번 님도 8월 2일에 수원 야구장에 갔다고 하시는데요. 그날 야구장 옆에 축구장에는 싸이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야구장은 득점에서 물쇼, 불꽃쇼를 하는데 대박이더라고요. 와, 요새 또막 물쇼하고 진짜 야구장에서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던데요. 물 맞고. 네, 이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지는 트랙은 조이 5575번님의 신청곡으로 갑니다. 싸이의 홈런. 넘어갈 듯.

거북이 비행기 그 전곡 싸이의 홈런 모모랜드 뿜뿜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A면은 우리 송편님들의 또 갈 곳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나무님, 저는 이열치열로 여름에 갔던 숯가마가 생각나서 다시 가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한여름에 숯가마를 갔는데 그 앞에 계곡도 있는 곳이어서 땀을 흘리고 계곡에 들어갔을 때 그 시원한 느낌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닭백숙도 먹었는데 완전 신선놀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여름에 숯가마라는 게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 뭔가 약간 몇 분, 몇십 분의 고통을 견디고 앞에 시원한 계곡을 들어간다? 와, 이거는 진짜 신선놀음 맞네요. 야, 그 한번 저도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8746번님, 저는 이번 휴가 때 평창 육배맞이기에서 차박했어요. 육배맞이기라는 곳이 있군요. 해발 1000m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위를 못 느낄 만큼 시원했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평창 육배맞이기였고요. 뿅잉님, 가족끼리 지난달에 속초를 다녀왔는데 다음 주에 친구랑 속초 또 갑니다. 강원도 가서 즐기다 올게요. 카페 부시고 올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카페 투어를 한번 가시고요. 오늘도 놀자님은 저는 6월 달에 고성 바닷가로 바다 수영을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하는 바다 수영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왕복 1시간 코스로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고성에서 1시간 동안 바다 수영을 했다라는 뜻인가요, 혹시? 야, 근데 저도 2년 전인가 바다 수영 처음 해봤는데, 그러니까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근데 또 그 바다에서 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약간 일반 수영장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스위스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시지프스님, 저는 스위스 마테호른에 또 한번 가고 싶습니다. 8년 전 동유럽 배낭여행을 갔는데요. 여행 날씨 운이 늘 따라주던 저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심해서 마테호른을 못 보고 내려왔거든요. 초콜릿 사서 인증샷도 못 찍고 어찌나 아쉽던지 언제 꼭 한번 다시 가서 볼 날이 올까요? 힘내라 해피맘님, 둘째 딸과 간 스위스 융프라우가 정말 멋져서 또 가고 싶네요. 그 융프라우랑

마테호른 그리고 몽블랑까지 해가지고 이세 곳을 또 많이 간다고 하죠. 추석풍님도 유럽 스위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가면은 스위스에서 스카이다이빙을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리스님은 저는 잔나비 콘서트, 이문세 콘서트는 회차별로 전부 다 가는데요. 올해는 이문세님 콘서트 쉬어 가신 데서 문득문득 허전합니다. 10월에 잔나비 콘서트 간절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지금이 8월이니까 한두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두달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아이리스님을 위한 두 곡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이었고요. 그 전 곡은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오, 제가 600마지기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순간적으로 또 수많은 분들이 600마지기다 이렇게 또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틀려줘야 참가 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가끔씩은 좀 일부러 틀리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기가 그 논 단위잖아요. 그래서 600마지기인 거죠. 5496번님, 아, 저는 이번 여름휴가 때 중국 태양산을 다녀왔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외국 여행 계획이 중국 5대 명산 투어가 우선으로 바뀔 정도로요. 야, 그러면은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뒤집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 중국 태양산. 5653번님은 아, 기회가 되면은 프랑스 몽셀미셀에도 가고 싶습니다. 프랑스 주재원 시절에 갔었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몽셀미셀이요.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님은 저는 여수가 너무 좋았어요. 한창 더울 때 가서 두피가 까질 뻔도 했지만 맛있는 것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많고 하, 그 여수가 진짜 맛있는 데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여수 옆에 순천 이렇게 또 같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수 갔다가 순천 가서 순천만 한 바퀴 돌고 뭐 요 코스로 몇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우승맘님은 저 내일 부산 갑니다. 시댁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놀러가기로 했어요. 해동 용궁사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광안리 가서 회도 먹고 올게요. 아, 회 무조건 먹어야죠. 근데 제가 해동 용궁사를 잠깐 찾아봤는데 아, 여기는 우리나라에 제일 예쁜 곳이 굉장히 많죠. 그냥 가기만 해도 좀 그 경관이 되게 멋있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가고 싶다는 8397번님 그리고 최은지님은 9년이 지났지만 처음 여행 갔던 대만이요. 아,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자유여행으로 혼자 다녀왔었는데 너무 더운 7월에 가서 힘들었지만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입에 잘 맞았어요. 그리고 중국어 전공을 해서 대화도 잘 통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중화권 가면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뭔가 음식이 조금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식만 잘 맞으면은 저는 중국 음식, 대만 음식 이쪽도 약간 식도락 여행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은 30년 전에 통영을 갔다 왔는데 시간 여유 없어서 구경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번에 가실 때는 이제 가시게 된다면 통영 제대로 즐기고 오실 수 있겠죠? 0330번님 송디 저는 제주도밖에 안 가봤었는데요. 그때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청곡 하나 주셨습니다. 0330님의 신청곡입니다. 마이티마우스 랄랄라.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소야의 랄랄라였고요. 불독맨션 나성에 가면 두 곡이었습니다. 초코라떼님이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 32강에 진출했다면 나성에서 경기를 했을 텐데 참 하고 점점점점점 그렇죠. 아, 월드컵도 벌써 뭔가 되게 오래된 얘기가 됐네요. 1312번님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봉규 아저씨한테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우리 바뀌신 송디한테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일 계약이라서 엄마랑 최후의 만찬 뷔페 먹고 엄마 차 타고 가는 중에 문자 보냅니다. 야, 일단 최후의 만찬으로 뷔페를 선택한 우리 1312번님.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은 삼촌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뭐 송디도 괜찮고요.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도 있으니까 뭐 선생님 네.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12번님의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어머님이 좋아하는 노래, 유승범의 질투 함께하면서요.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C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7: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21% 상승해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가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강남구도 14주 만에 하락 전환한 반면 중위권 이하 가격대 지역은 꾸준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수에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 여객은 3,83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해 런던 히스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제쳤습니다. 공사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중동공항의 환승 기능이 약화하면서 유럽행 수요 등이 인천으로 유입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으며 실제 상반기 환승객은 18.1%, 유럽 노선 환승객은

0: 63.2% 증가했습니다. 인천 항만공사가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항만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생수와 이온음료를 지원하고 살수차를 운영합니다. 공사는 인천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 하역 현장에 생수 만여 병을 공급하고 14개 부두 운영사에 이온음료 160박스를 전달했으며 폭염 기간 주에 두 차례 인천 신항에 살수차를 투입해서 노면 온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또 오늘 인천 내항에서는 커피차를 운영해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고 폭염 속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폐기물 불법 처리 의심 고물상 150곳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 투기와 무허가 수집 운반, 폐기물 처리 시설 미신고 운영, 폐가전 냉매 미회수와 불법 해체 등입니다. 특사경은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형사 입건하고 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나체로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2시 50분쯤 거주하던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벌거벗은 채 망치로 다른 세대들 현관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오성규 애국지사와 경기도 독립유공자 81명의 공적을 기리고 독립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대통령 도지사 표창을 수여합니다. 모레까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6: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는요. 김경호 나우였습니다. 자, 잠시 후 비면에서는 그때 그 시절을 되짚어볼 수 있는 타임머신 퀴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문제도 풀고 또 그 시절 송편님들의 추억담도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언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볼지 노래 듣고 와서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에너지 히트송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타임머신 퀴즈 가볼까요? Yo check this out man. Yo check this.

떠올리고 추억도 풀어보는 그때 그 시절 이야기 타임머신 퀴즈. 타임머신 퀴즈. 저희가 지난 시간 첫 선을 보이고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송편님들께서 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코너기도 한데요. 옛날 생각도 나오고 추억 소환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송편님들의 이런 다양한 추억담을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야 그때는 야 저런 시절엔 저랬구나 굉장히 재밌었고 또 새삼 놀란 점도 많았는데요. 오늘도 송편님들의 추억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로 돌아갈지 노래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입니다. 1988년 8월 봄에 발매가 된 곡이지만 뜨거운 여름에도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그때는 1988년 8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The engine is starting on. 1988년 8월 4일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20분 정규 뉴스 프로그램인 MBC 뉴스데스크가 한창 생방송 중이던 그때 A스튜디오로 한 남자가 무단 침입을 합니다. 이때 그 남자는 서울의 지하철 요금을 전면 인상한다는 뉴스를 소개하고 있던 강성구 앵커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고요. 약 19초 동안 뉴스 진행을 방해하는 소동을 벌였는데요. 카메라 뒤쪽에서 불시에 뛰어든 그 남자는 귓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외치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타임머신 퀴즈 나갑니다. 국내 생방송 사상 처음으로 소동 장면이 전국에 그대로 생중계된 이번 일은 지금도 이따금씩 회자되고 있는 방송 사고 중 하나인데요. 특히 뉴스 진행 중에 갑자기 난입해서 앵커 마이크를 빼서 외친 그의 말 한마디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귓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였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자, 송편님들 아시겠습니까?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또 지금도 잊지 못할 방송사고, 내가 본 웃픈 방송사고의 기억이 있다면 그때 이야기도 한번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추억담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무한궤도 그대에게 그전 곡은 백지영 피처링 태견의 내 귀의 캔디였습니다. 자, 타임머신 퀴즈 오늘은 1998년 8월로 돌아가 봤었는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88년 8월 뉴스 생방송 중에 갑자기 난입한 남자가 외친 그 한마디. 귀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정답은요? 도청장치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보내주셔서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3547번님, 오래전에 정답 도청장치. 오래전에 경제뉴스를 진행하던 두 앵커분이 갑자기 날아들어 얼굴에 붙은 파리 때문에 웃음을 참지 못해 힘들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파리가 앉았습니다 라는 멘트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 보고 진짜 대굴대굴 굴렀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3547님이 또 뒤에 그런데 두 분은 5년 후에 방송 정지를 당하셨다고. 아, 이게 요즘 같으면 좀 웃음이 약간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법한데 옛날엔 분위기가 좀 달랐죠. 5321번님 정답 도청장치. JYP 박진영이 비닐바지 입고 나왔을 때 음악방송 생방송에서 바지 지퍼가 열린 에피소드 장면이 기억나요? 아, 이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비닐 입고 온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바지 지퍼가 열렸었어요? 와. 와장창님은 기억나는 방송으로는 눈 오는 날 눈보라치는 악조건에서도 끝까지 방송을 이어나간 박대기 기자가 생각나네요. 아, 이거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분 그 이메일이 웨이팅 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대기 기자가 이제 이 장면 하나로 엄청 또 거의 일약 스타덤에 올라간 그런 일이 있었죠. 9870번님은 저는 그날 그 뉴스 생방송으로 직접 시청한 사람입니다. 안경 쓰신 아나운서 남자분이 엄청 당황해하시는 표정이 압권이었고 그 남자는 스태프분한테 끌려 나갔습니다. 근데 이 그 영상이 제가 태어나기 전의 영상이긴 합니다만 저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알 정도로 진짜 유명한 방송사고였습니다.

정답 잘 맞춰주신 3547번님, 5321번님, 와장창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내주신 사연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4566번님, 스포츠 중계 중 해설자가 코피 흘린 거요. 와, 요즘도 짤로 돌아다니던데요. 이 얘기도 또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솔로님께서는 제가 본 방송사고는 좀 무서운 일이지만 배철수 씨가 노래 부르다가 감전사고로 쓰러졌던 일. 아, 이것도 좀 유명한 일이죠. 근데 진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생명이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진짜 다행인 일이죠. 결국 회복을 잘 하셨으니까요. 아기 먹돌 삼남매님, 최고의 방송사고는 홈쇼핑에서 압력솥 뚜껑이 안 열린다며 쇼호스트가 냄비를 던졌는데 와르르 쏟아진 국. 아, 이거 진짜 유명한 방송사고입니다. 이게 그 가끔 우리가 우울할 때 있잖아요. 유튜브에, 너튜브에 방송사고 약간 모음집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 그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들 많거든요. 그거 보다 보면은 시간 진짜 훅 갑니다. 그리고 우울했던 기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또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1988년 강변가요제 대상곡입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1988년 느낌 물씬 나는 세 곡이었습니다. 이상은, 담다디, 민혜경, 그대 모습은 장미, 그리고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사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 분이서 같은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깐민님, 2748님, 최강권철님은 음악방송 중에 인디밴드 럭스와 동행한 무대 출연자들이 생방송 도중에 바지를 갑자기 내려서 하반신 노출한 사건은 지금도 아찔합니다. 와. 근데 이거를 최강권철님은 초등학생 때 좋아하는 아이돌 보려고 음악방송을 보는데 바지를 벗었다. 아, 이런 거는 진짜 트라우마로 남을 만하죠. 아, 이게 언제, 그러니까 생방송이면 또 언제 어디서 그런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인디밴드의 어떤 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많이 보내주신 그 얘기가 파리 얘기였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 5년 출연 정지를 당했다고 보도는 됐는데 이 당사자들에 의하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는 합니다. 네, 김도윤님, 방송사고 생각나는 것 중에 이예린 가수가 포플러 나무 아래 생방송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이동 카메라가 이예린 가수 머리를 강타했어요. 와, 프로답게 노래는 다 불렀지만 얼마나 아팠을지. 와, 그러니까 저게 저는 또 프로 정신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 본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방송사고는 아닌데 저 머리 강타한 거 생각하니까 그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사극이었거든요. 근데 화를 내면서 이 도자기 같은 걸 던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몇 번 튕겨서 그 밖에 있는 스태프였나 배우가 맞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이 우리 송디는 그 모음집에 안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저는 가끔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되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얘기가 아니거나 진짜 막 방송 심의에 걸리는 수준이 아니고 웃긴 방송사고라면 뭔가 우연히 한 번쯤 이게 나오게 돼서 두고두고 좀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방송사고가 나오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2459번님은 사고까지는 아닌데 여자 아나운서분 제일 웃겼던 멘트는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아, 맞아요. 이것도 이제 기자분이 갑자기 뭐 차를 이렇게 하면은 자기 게 된다면서 그리고 차를 타버리는 뭔가 그런 뉴스도 있었었죠. 이렇게 또 기자 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박남정, 아 바람이여.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chat tarayı bozu.
1: Account ERP.
2: Saman on.
0: Kwege kwaldi.
1: Account ERP.
3: Saman on.
0: Chego kwaldi.
1: Account ERP.
0: Saman on. Singsan kwaldi.
1: Saup sambo.
3: 함께해요.
0: Account. Account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Account.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0: 10%,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던진 도나우스님께서 정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까 제가 항아리 던졌던 그 장면, 카메라 감독이 맞았다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 정준호 배우가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러면서 그걸 딱 던졌는데 그게 깨져야 되는데 통통통 튀면서 그 이제 촬영을 하고 있던 카메라 감독에 맞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4968번님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상인데, 그 영국의 방송국 인터뷰하던 부산대 영국인 교수 가족 에피소드는 안 나오네요. 침대에 책들 쌓아놓고 책상인 척하면서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문을 열면서 춤을 추며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는 보행기 탄 둘째 아들까지 들어와 버리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인 엄마가 슬라이딩해서 들어오고 아이들 전부 데리고 나가고 기어서 문 닫는 것까지. 이게 근데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장면이 맞습니다. 이 가족의 뭔가 그런 애틋함,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오늘 송인찬의 어떤가요? 마지막 곡은 변진섭 홀로 된다는 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주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저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을 두고는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제도적 맹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각 영역에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적 보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0: 안정적 재산 형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흘째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34.30포인트 3.56%가 오른 6813.34로 장을 마쳤고 장중 한때 6900턱밑까지 올랐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조절했습니다. 코스닥은 2.46포인트 0.29%가 오른 861.37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419.4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6개월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216억 5천만 달러 순유출돼 지난 2월부터 순유출이 지속됐습니다. 지난달 주식 자금은 207억 달러 순유출되며 7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고 채권 자금도 9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가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순유입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바로 도착하는 시대인데도 마음만큼은 좀 늦게 도착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누군가는 단어를 고르고 골라 문장 하나를 쓰고 누군가는 그 짧은 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은 전송 완료 표시가 뜬 순간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도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날이 오겠죠? 아리오 스피드웨건입니다. In Your Letter.

0: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In Your Letter,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In Your Letter 이 곡을 In Your Letter 이거를 힘을 내라라고 들으신 분들 많으세요. 빈센트 반 바흐님 힘을 내라. 굿라이프님도 힘을 내라라고. 근데 던진 도너스님이 힘을 내라 주식 물리신 분들. 여러분 그 라이키팝에서 주식 얘기 금지예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 사랑하지 형님이 하디 목감기가 코로 갔나봐요 하셨는데 아이고 이게 티가 나나요? 제가 원래 목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지금 코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묘하게 지금 코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나아볼게요. 여러분 환자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게 뭐 냉방병 환자들도 많고 갑자기 또 아침 저녁 좀 선선해지면서 환절기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건강 조심합시다. 알겠죠?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로라 브래니건의 Shattered Glass. 람보르 곱도요님께서 제목이 충청도 사투리 같아요. 서터레서 글라스. Shattered Glass였어요. 서터레서 글라스. 그리고 5395님 신청곡 프리다의 I Know There's Something Going On이었습니다. 서터레서 글라스 재밌네요. 진달래님, 장 보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장 보다가 신나는 음악에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주위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으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장보기 모드로. 아이, 뭐 이어폰만 있으면 다 그렇죠. 그리고 장 보는 거 또 은근 지루하잖아요. 음악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와 이제 눈이 마주치면 당황해서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고개 돌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리듬 타는 척 하시면서 힙하게 저 원래 좀 흥이 많아요. 이런 느낌으로. 7608님 하디 손편지 써본 적 있어요? 그럼요. 손편지 많이 썼죠. 어렸을 땐 학교에서 막 뭐 손편지 대회 같은 곳 편지 쓰기 대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 되게 저학년 때 있었던 것 같고 그 커서도 편지 자주 쓰죠. 저는 편지 받는 것도 좋은데 주는 것도 좋아해서 손편지 자주 씁니다. 가장 최근에 썼던 손편지는 여러분 우리 라이키팝 1주년 때 라이커님들께 제가 손편지 썼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키팝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손편지가 거기 있습니다. 도리도리님께서 점심때 오이 하나 고추장에 찍어 먹었는데요. 맛이 좀 시굽네유라고 하셨어요. 시굽네유? 시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굽다. 맛이 시굽다는 무슨 뜻일까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궁금하네요. 맛이 시굽다. 궁금합니다. 노래 듣는 동안 알려주세요. 3857님 청해주신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그리고 프레디 잭슨이에요. You Are My Lady.

하유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타버스 커피님께서 와, 이 진한 아메리칸 소울 기타 연주 좀 보소 하신 곡 슬레이드의 Run Runaway였어요. 진짜 뭔가 이게 시원하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느낌? 잘 들었고요. 클레오파트라님이 멋있는 곡이라고 해주셨어요. 화이트스네이크의 Slide It In 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오이 드셨는데 맛이 좀 시굽네요 라고 하셔서 시굽다가 무슨 뜻인가요? 물어봤는데 가을 햇살님이 시굽다는 쓰다입니다. 아,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시굽다, 쓰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5009님께서도 시겁다는 쓰다의 사투리예요. 근데 경상도에서도 쓰시나 봐요.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셨네요. 아, 시겁다, 시굽다. 둘 다 쓰나 봐요. 시굽다, 시겁다. 오,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뭔가 이제 한약 같은 거 먹고 아, 시굽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초코우유님, 쓰다라는 뜻인데요. 저도 그 말 가끔 써요. 그렇구나. 꽤 많이 쓰시는데요? 시굽다? 저도 이제 잘 써먹겠습니다. 벼락시켓님, 씁쓸그리하다. 진짜 이거 우리말에 그 재미인 게요. 같은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노랗다가 있고 노르스름하다가 있고 누르스름하다. 이게 다 같은 그 노랑 계열을 가리키는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문학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뭐 국제적인 상을 받는데 이제 출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어, 우리나라 원어의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지가 않대요. 그게 되게 어렵대요. 왜냐면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그냥 옐로우인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 미묘한 뉘앙스는 우리 원어민들만이 알 수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씁쓸그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쓰다, 쓰겁다, 씁쓸그리하다. 이것도 느낌 다 다르지 않아요? 아, 경수님께서 시급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는 말인 줄 아셨대요. 저도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쓰다래요. 경수님, 오늘 이 방송 처음 듣는데 좋네요. 한 시간이라는 게 아쉬워요 라고. 저도 매일 한 시간이 아쉬워요. 그래서 주말은 4시 5분부터 6시까지 2시간 함께합니다. 너무 아쉬워 마시고 주말에도 우리 2시간 만나요. 겨울이님이 강원도에서 듣어요. 아우 시구와. 이게 진짜 정말 다양하네요. 지역마다. 강원도에서는 아우 시구와 이렇게 하신대요. 써요. 아우 써. 이게 아니라 시구와 라고 하신다고. 이러다가 진짜 전국 방방 곳곳 다 나올 것 같아요. 이영규님 신청곡입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Eternal Love고요. 코파는 곰돌이님이 커피타임의 라이키팝과 함께 하셨는데 커피타임에 딱 어울리는 노래예요. CBS 뮤직차트 52위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 함께 들어보자.

릴리님께서 라이키팝은 쓰지 않고 달아요 하셨네요. 수급지 않고 달달한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인기차트 35위 마돈나의 라 이슬라 보니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꼭 챙기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예봉산 정보입니다. 오늘 구름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해 내일까지 이 지역은 최대 5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 강원 내륙과 제주도, 경남 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도 오늘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극한 더위는 물러갔지만 오늘도 곳곳으로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경기 일부 지역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된 모습입니다. 내일 역시 낮에는 27도에서 34도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2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가 예상돼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

0: 가입하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3: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8: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9: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8: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9: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CBS 경제 연구실.
1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끝나지 않는 반도체 피크 아웃론의 실체를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메모리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는 왜 자꾸 나오는지, 반도체 피크 아웃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성상현 중소기업 중앙의 부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6: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18: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7: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8: 전문가.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내년입니다. 27년이면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찍는다는 우려. 그래서 지금 나는 물렸는데 그냥 손절해야 하나 근심이 큰 시점인데요.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투자전략실 부부장님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4: 27년이면 메모리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거는 대부분의 반도체 하락론이 피크 아웃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네. 부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엇이 피크냐 여부를 따져야 된다. 이걸 딱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짚고 가고 싶습니다.
5: 저는 과거의 피크 아웃을 보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떨어지는 시기가 1년 뒤부터 실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1년을 보통 선반영을 합니다.
4: 맞습니다.
5: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것들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공급 증가보다 더 늘어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4: 네.
5: 현재의 이 피크아웃 논란은 저는 연말로 갈수록 연초로 갈수록 점점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마진이 높기도 했고요. 그런데 과연 수요에 대한 산정을 제대로 했을까? 지금 반도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RAM 사이클 수요 정도의 수요일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AI 산업 확장에 있어서 이 수요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산정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한다로 가면
4: 네.
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아웃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 가치주라고 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높게 받습니다.
4: 네.
5: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도 있고
4: 네.
5: 그리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고 이익이 일정하고 이거를 주주환원으로 계속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4: 네.
5: 밸류에이션을 높게 준다고 하는 거죠.
4: 그런데
5: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주도주였지만 미국의 마이크론부터 해서 이 세 기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4: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주는 이유는 뭔가요?
5: 일단 시크리컬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높고요.
4: 언젠가는 수요가 그 정도는 안 될 거야라는
5: 네. 그러니까
4: 거고.
5: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하다가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4: 코카콜라처럼
5: 네.
4: 평생 마시는 게 아니야 이거군요.
5: 네.
4: 한마디로.
5: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반도체 사이클 이 부분이 뭐 HBM부터 해서 DRAM, NAND 이 모든 사이클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크리컬 산업이 아니라고 하면
4: 네.
5: 조금 더 이 확장되는 산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들어오는 이익이 영업이익률은 피크를 쳤을 수 있지만
4: 네.
5: 그 영업이익 자체 규모 자체가 피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주주환원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전형적인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서의 리레이팅이
4: 오호.
5: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러면 그, 네.
5: 밸류에이션을 지금 이렇게 주는 밸류에이션은 합당하지 않다.
4: 너무 짜게 주고 있다.
5: 네.
4: 그러면 그 조건이 만족되려면 중요한 건 AI 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속될 것이다
5: 네.
4: 라는 전제가 있어야
5: 네.
4: 되는 거잖아요.
5: 네.
4: 그것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5: 네.
4: 어.
5: 저는 AI 산업의 수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고.
4: 시작도 안 했다.
5: 네. 우리 AI 에이전트 써봤습니까?
4: 그렇네요.
5: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써봤습니까?
4: LLM 정도, 그러니까 챗 GPT 정도 쓰는 거죠,
5: 네.
4: 현재는.
5: 아직 수요는 시작도 안 한 상황이고
4: 음흠.
5: 공급은 생각보다
4: 네.
5: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내년도 되면 그만큼 공급을 못할 겁니다.
4: 지금 증설 막 하잖아요.
5: 네.
4: 그것이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5: 네.
4: 증설한 결과가 이루어져서 공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튀지 않을까? 또 그 생각까지 하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5: 네.
4: 처진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5: 네. 그래서
4: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급보다 떨어질 거다.
4: 오.
5: 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4: 음흠.
5: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와 영업이익의 절대 금액의 정점은 다르다. 이 영업이익의 절대 금액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 주주환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있고 영업이익 절대량이 있잖아요.

0: 있잖아요. 네. 시장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기대했던 수준의 기울기가 아니라면 네. 그것을 거기에 실망하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진 않을까요?
1: 그게 보통 언제 그런 부분들이 실망하고 주가에 반영되냐고 하면 수요가 못 올라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왜 못 올라오냐고 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는 세상. 그게 뭐냐고 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0: 아, 여기서 또 네. 시장 금리가 또 중요한 네. 조건이 되는군요.
1: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금리 포함해서 우리나라 금리 이런 시장 금리들이 지금보다 절대 레벨상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0: 중요하다.
1: 사실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미친다고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주가는 원래 EPS 곱하기 멀티플로 이루어집니다.
0: 네.
1: 그래서 EPS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실적.
0: 네.
1: 이어질 수 있느냐. 실적이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실적의 절대 금액이 올라가면 EPS는 주가 상승률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멀티플은 아까 전에 수요가 올라오는 거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긴 한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멀티플을 기존에 주던 멀티플들을 많이 못 줍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너무 높은 금리 상승은 이 멀티플이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0: 하반기에 금리 상황을 굉장히 주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1: 네.
0: 그리고 또 이렇게 HBM에 올인해도 돼? 그리고 중국 D램이 너무 치고 올라오는데 D램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 아니야? 안 마찬가지인가요?
1: 저는
0: HBM 증산이 D램도 같이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1: HBM 증산되면 D램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0: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1: HBM 짓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이 떨어지겠죠, D램 쪽은. 그러면 D램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HBM의 수요가 계속 몰리게 된다고 하면 네. 반도체 사이클의 이 시크리컬 사이클은 수요가 받쳐준다고만 가정하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생각하고 있는 피해 가격도 잘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0: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립이 되려면 HBM 가격이 비싸게 유지가 돼야 한다는 또 네. 중요한 조건이 있죠.
1: 네. 네.
0: 이거는 괜찮습니까? 그 조건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1: 지금 HBM 가격 있잖아요.
0: 네.
1: 마이크론 입장과 엔비디아 입장과 그리고 뭐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공급을 하는 쪽과 결국은 사는 쪽에 대해서는 얘들은 이거를 비싸게 계속 공급을 해버리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이걸 또 소유자들한테 또 전가를 시켜야 되는 그런 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한데 지금 하이닉스 그 SK 하이닉스의 그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의 마진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TA 계약을 하면서 또 하방은 막아주고 있죠.
0: 긴 시간 계약.
1: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가격을 무한정 올려버리면 수요가 못 따라옵니다.
0: 아.
1: 수요가 따라오는 거를 감안해서 이 가격을 계속 조정을 지켜놔야
0: 굉장히
1: 됩니다.
0: 굉장히 밀당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네요. 네.
1: 그러니까
0: 네.
1: 너무 우리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이쪽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계속 수요가 따라올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SK하이닉스의 입장이고 이 부분은 점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메모리 3사 모두.
1: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AI 산업은 결국은 지금은 B2B 단위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생산성이 나오려고 하면 결국은 B2C 사이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B2C 사이클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C에서 하는 기업들이 결국 이거를 받아와서 더 높게 고객들에게 팔 수 있어야 되고
0: 그쵸?
1: 고객들은 그렇게 사서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어야 이 사이클이 확장됩니다.
0: 우리는 그러고 보니까 그 단계까지 안 갔네요. 소비자들이 지금은 LLM을 쓰면서 생산성이 좀 높아졌어. 회사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그게 소비자 좀 전반에 퍼지고 기업 전반에 퍼져가지고 진짜로 가시화된 생산성 향상이 보여진다면
1: 네.
0: 메모리에서 빅테크한테 파는 속도도 가팔라지고
1: 네.
0: 빅테크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파는 속도도 가팔라질 것이다.
1: 네.
0: 그러면 이 사이클이 조금 더 세게 더 큰 규모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1: 있죠.
0: 거예요?
1: 네. 저는 지금에 저는 계속 요즘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상반기까지는 압축이었다. 그런데 하반기는 브로드닝이 핵심이 될 것이다. 브로드닝이라고 하면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출을 하는 대부분의 돈을 특정 몇 개의 기업들이 다 가져갔다. 그게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0: 네네.
1: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캐펙스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출하는 할 때 이 돈을 받아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형 기업들일 수가 있다.
0: 아, 그렇겠네요.
1: 결국 중소형 기업들로 넘어가면서 B2C든 B2B든 이게 전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0: 생산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하반기의 핵심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게 부러질 가능성이 뭐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를 다 죽여버리는 금리 상승. 항아리로 치잖아요.
1: 네.
0: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1조 달러를 가질 수 있는 항아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1조 달러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1: 없어.
0: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삼성. 근데 걔네도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얘들보다 몸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1조 달러를 부어버리니까 영업이익률이
1: 40%가 넘게.
0: 네. 네. 이제 얘들이 붓는다고 합니다.
1: 아.
0: 쏟아 부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이 항아리는 더 작습니다. 그럼 저는 이 항아리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은 얘들보다 높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영업이익률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1: 거기 가장 맨 끝단에 있는 그 항아리들에 해당하는 저희가 뭐 어느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섹터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
0: 일단 중소형 기업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소부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1: 소부장.
0: 높죠. 소부장. 네. 그리고 이 AI가 쓰이기 시작하는 마지막 B2C 사이클로 넘어가면
1: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0: 그건 엄청난 확산이 일어날 겁니다.
1: 그렇게 근데 그게 하반기에 될까요?
0: 아니요.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1: 하반기부터 시작이다. 네.
0: 저는 지금 현재 매크로 사이클을 그렇게 보이고 지금 이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단 하나다. 금리 상승.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덧붙어 있는 게 전쟁 이슈.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은 절대로 소비 둔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죽여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케빈 어시를 포함해서 베센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뭐냐고 하면 현재 이 캐펙스 투자가 되면서 자극되는 물가는 일정 수준 용인하고 가겠다. 향후에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서 공급 확대로 이 물가를 잡아가겠다. 다만 지금 너무 이게 급격하게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면서 자극하는 이런 물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려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조금씩 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금리 상승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일 생각이 없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거기다가 더해서 국가가 나라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생산성 향상의 주요 수단으로서 AI를 삼고 있잖아요. 미국의
0: 네.
1: 경우에는.
0: 네.
1: 그리고 그걸 단순히 수단에 머물게 하지 않고 내가 나서마. 내가 곧 너희의 주주가 되어서 나도 그 이익을 일부분 향유하면서 밀어줄게. 네. 라는 인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0: 네.
1: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무리일까요?
0: 유럽 국가가 네. 예전에 돈을 막 펑펑 쓰다가 나라의 재정이 매우 힘들어졌던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3% 룰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의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 그러니까 재정 적자 3% 이상 내지 말자. 지금 프랑스 국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때 이후로 GDP 대비해서 6%에서 한 8% 정도의 재정 지출을 내고 있고
1: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있다.
0: 현재까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1: 네.
0: 과거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많은 폭의 재정 지출입니다.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안 올라갑니다. 지금의 이 AI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독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재정 지출을 토대로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을 일으켜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지출을 많이 쓰지만 이 지출이 GDP로 이어져서 이 GDP 규모를 키우는 전략이
1: 아하.
0: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맞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이고 이게 민간에만 맡기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이 AI 산업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즉 국가가 주도해서 특정 산업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인텔도 지분 매수를 하고 그리고 MP 머티리얼도 매수를 하고
1: 네.
0: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겠다고 하는 산업들은 정부가 지분을 태워서까지도 이 산업은 끌고 가야 된다. 다른 나라에 뺏기면 안 된다.
1: 그렇죠. 돈을 아껴 쓸 생각 안 하고 나는 내가 더 벌 거야 이 개념이랑 같은 거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일종의 암호자산
0: 네.
1: 그다음에 MP 머티리얼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희토류 이슈잖아요.
0: 네.
1: 광물 이슈. 이것도 역시 이제 일종의 암보자산 네. 개념이다 보니
0: 네.
1: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0: 네.
1: 생산성 플러스 안보까지 네.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네. 오픈 AI는 암보자산 아닐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지금 오픈 AI 사람들 다 두려워합니다. 터지지 않을까.
1: 뭐가 터져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픈 AI는 사실상 돈은 벌지만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1: 그래서 오픈 AI의 순환금융 AI 네. 항상 오픈 AI 네. 나오잖아요.
0: 네. 그걸 미국이 가만 둘까요? 터지게? 만약에 이게 안보자산이라고 하면

0: 미국의 입장에서 이 AI 산업이 안보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오픈 AI가 터지면 오픈 AI만 터질까요?
1: 클로드랑 다른 애들도 터지나요?
0: 하이퍼 스케일러도 위험해집니다.
1: 하긴 그게 엔비디아를 네. 또 함께해서 줄줄줄줄 다 엮여 네. 있잖아요.
0: 그러면 이게 미국의 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무조건 끌고 간다고 봅니다. 이 산업은.
1: 그러고 보니까 금융위기 때도 아니 나라가 저렇게 망한 은행한테 돈 지원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가 망하면 흔들흔들하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하는 거야. 이런 거였잖아요.
0: 그래서 AIG 살려줬죠.
1: 그런 것보다 사실은 지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0: 물론 그때 당시에 보면 주택 버블이었잖아요. 그때는 주택 시장에 들어가는 대출이 GDP 대비해서 6% 넘었더라고요. 지금은 AI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금액이 GDP 대비해서 1.1%에서 2% 사이입니다. 그래서
1: 아직은 작네요.
0: 네. 그래서
1: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감당할 만하다. 근데 그때는 민간이 엄청나게 막 버블이 일으켜서 막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그게 사실상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정부 주도로 계속 공급 때려 넣는 방식이잖아요. 투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조금 다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대응하는 방식이 이거는 수요를 죽여서 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결국은 공급을 자극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원자재가 필요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 그럼 결국은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 센터가 다 지어져서 결국은 생산성 확대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이 금리 정책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럼 이게 만약에 지어지다가 멈춰버린다?
1: 그게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0: 그러면 이거는 돈이 들어가다가 끊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응하는 방식이 그래서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냐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냐 같은 인플레이션이 올라와도 어떤 원인 진단을 하고 이 원인 진단에 대한 해결책을 생산성으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금리 상승으로 잡아야 되느냐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케빈 허시의 생각은 이제 생산성인 것 같아요. 파월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랑 베센트의 생각도 매우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게 경제학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디램 있잖아요. 가격. 아까 전에 뭐 영업이익률 피크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봐요. 고원.
1: 그러니까 높은, 계속 올라가는 높은 게 평지. 아니라,
0: 그 영업이익 절대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는.
1: 참 그것도 용한 건데.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0: 그렇게 되면 주도주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 어떻게 되나요?
0: 주도주가 폭락하면서 다음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도주의 교체는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항아리 개념으로. 그런데 이 주도주는 그냥 큰 변동성이 없을 뿐이지 상승을 계속 한다고 하는 거죠.
1: 완만하게.
0: 네, 완만하게. 물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주도주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동안은 우리가 세 개의 기업만 두 개의 기업만 집중하면 됐는데 이제는
1: 가장 작은 항아리
0: 브로드닝 여러 가지에서 다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1: 참 좋은 미래네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고원 시절에 와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서 가치주로 될 가능성 리레이팅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시점이 중요한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0: 저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그 시점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 그러니까 어차피 가치주로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 이 가격은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이걸 팔아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주식을 찾겠다라고 하면 계속 주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지금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최고의 상승률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게 나올 거거든요. 그게 근데 중소형주에서 나오니까
1: 공부 많이 해야겠네.
0: 근데 막 추천을 드리는 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다 작은 기업들은 하이 리스크
1: 하이 리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투자자들을 굉장히 위로하냐면 나 굉장히 물렸어. 슬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7월에 너무 힘들었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근데 이거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고 수급 이슈였다.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 문제였다라고들 많이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8월은 좀 나아질까요? ETF도 좀 안정이 되고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 환경은 점점 좋아진다고 봐요.
1: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하반기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은 2022년 6월 달 기준으로 바닥을 끼었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2023년 4월 달부터 증시가 제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금리를 내렸나요 올랐나요?
1: 아 그렇네요.
0: 네.

0: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1: 아, 네.
0: 금리는 올려도 금리보다 더 높은 유동성이 들어가면 그게 재정지출에 의한 유동성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유동성 환경이 좋아집니다.
1: 정부가 직접 돈을 푼다.
0: 네.
1: 재무부의 뭐 일반 계좌 같은 걸 트는 건가요?
0: 네. 지금까지는 충전이었다. 앞으로는 방출이다.
1: 방출이다.
0: 네.
1: 센 단어. 그래서 사실 금리를 올릴 것 같진 않지만
0: 네.
1: 내릴 것 같지도 않다. 동결이 최선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릴 것이냐? 약간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재정이 풀린다.
0: 네. 물론 그 부분은 금리 상승은 약간 악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1: 네.
0: 금리 상승보다 더 높은 재정 지출은 이거를
1: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0: 그런데 만약에 금리 상승이 이번을 만약에 한 번 올린다고 치면 그 한 번이 끝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1: 한 번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시장이. 그러니까 그거에는 출렁거리지 않을 네. 가능성이 높고.
0: 그 다음부터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고 그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상 고용이 조금 불안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거나
1: 네.
0: 저는 3번 먼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2번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미국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 한국 주식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0: 왜냐하면 지금 저는 AI 사이클 있잖아요.
1: 네.
0: 미국만의 사이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만의 사이클도 아니라고 봅니다.
1: 그건 확실합니다.
0: 결국은 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또 다른 그 소부장이나 이런 B2C 사이클을 할 수 있는 확장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달러는 미국밖에 못 풀어요. 그런데 이 달러라고 하는 자금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이트 지금 1조 달러 이상을 풀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은 1000조가 넘어갑니다.
1: 감이 안 와요.
0: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대만, 일본 정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자이긴 한데 여기는 외주를 안 주거든요.
1: 지정학적인
0: 안 주거든요.
1: 이유에 네. 이유 때문에.
0: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캐펙스를 풀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받아갈 수 있는 그 소부장 업체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1: 그게 또 다 한국,
0: 네.
1: 일본, 대만 네. 정도이겠군요.
0: 그다음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조선, 방산 이 모든 것들이
1: 다 여기 있네?
0: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저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찾으면 있다고 봐요. 근데
1: 네.
0: 뭐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음흠.
0: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1: 어허.
0: 항아리에서 항아리로 계속 이동하는 제가 이거에 대한 이론을 그래서 항아리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항아리 이론.
0: 이런 이론은 없는데.
1: 직관적이네요.
0: 네.
1: 그 작은 항아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 제조업적인 성격도 되게 많네요.
0: 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저는 민간 흑자라는 식으로 계속 저는 설파를 하고 있어요.
1: 음흠.
0: 이거는 양농 이론입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없는 돈을 미국 정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1: 찍어서
0: 네,
1: 달러를
0: 그게,
1: 찍어서
0: 그게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입니다.
1: 그렇죠.
0: 재정 적자를 누가 받아갑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받아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의 민간 또는 미국 외 국가들 무역 흑자가 나는 국가들 그 두 군데로 계속 돈을 쏟아 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민간도 만약에 캐펙스 지출한다? 그런데 지출을 어디다가 하는지를 놓고 보면 이게 만약에 해외로 빠져나가면 여기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가 지금 재정 흑자를 기조로 한다고 하면
1: 네.
0: 미국의 민간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돈을 빨아당기는 방식인데 그게 99년도, 2000년도에 나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 닷컴 버블이 꺼졌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0: 전부 다 버블이라 생각했고 버블이었지만 다들 버블에 취해 있었죠. 근데 정부는 당시에 99년부터 정부 흑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민간에서 돈을 빨아당기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 지금 미국 정부는 여전히 GDP 대비해서 6% 내지 7%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정부 지출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1: 그러면 트럼프가 나 니네가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은 경우 흑자 니네만 흑자 보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라고
0: 네.
1: 말하는 건 일종의 블러핑에 불과한 거예요.
0: 그래서 자꾸 미국에다 투자하러 가잖아요.
1: 그 문제까지 네.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0: 네.
1: 미국 투자라는 방식으로 유도를
0: 네.
1: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흑자를 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0: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저도.
1: 네. 알겠습니다.
0: 미국의 재정 흑자는 우리가

0: 도망가야 될 재료다.
1: 그거는 되게 위험한
0: 그거는
1: 상황이다.
0: 미국 증시도 똑같습니다.
1: 미국이 버블이 꺼지면 우리도 당연히 피해를 입을 테니까.
0: 네, 그래서 당시에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꺼질 때 네. 뭐 미국의 기술주 만 빠진 건 아니잖아요. 동아시아 외환위기 다 왔습니다. 당시에.
1: 그렇죠. 다 우리 세대가 그때 어려움을 겪은 세대예요. 네. 알겠습니다. 청상현 중소기업중앙회의 투자전략실 부부장과 함께 피크아웃 정말 실체가 뭔지 항아리론 오늘 제대로 배웠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까지 잘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CBS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총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도 도입해 공급 시점도 한층 당길 계획입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겪는 대출 절벽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를 2배로 늘려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주택 공급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전당대회 후 갈등 봉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인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3만 호가 넘는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0: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집을 짓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책부 서민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선 23만 호가 넘는 물량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그 정부가 밝힌 추가 공급 물량은 수도권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10만 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인데요. 그 오늘 경기 남양주 도심이랑 광주 역세권 그리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 세 곳에서 모두 2만 7천 호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양주가 2만 1,700 호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나머지 후보지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정부는 오늘 발표한 2만 7천 호를 포함해서 그 모두 10만 3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현재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0: 네.
1: 그리고 추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 공공택지의 상업, 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고 군사시설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그 서울 도심에서도 1에서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예정입니다.
0: 네, 그동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 집이 지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이번 대책은 그래서 속도에도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는 지금의 주택 수급 불안이 단순히 물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수요와 공급 사이 시차가 너무 큰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0: 네.
1: 그 주택 수요는 그 금리나 소득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만 그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준비 준공까지 8년가량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최대 13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그 인허가와 보상 등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최대 31개월가량 줄이고 기존 공공택지 8만 9천 호의 착공도 당초보다 1, 2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2: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근데 다만 37개월 착공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주민 반발이나 보상 문제도 현재 변수인 상황입니다.
0: 네, 근데 공공택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특히 서울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별도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서울은 90%가 민간 공급인데요. 정부도 민간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공급 확대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했는데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는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보다는 사업 과정의 병목을 없애서 착공을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른 다세대 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도 활성화하는데요. 그 다세대 다가구를 지를 수 있는 면적 기준을 기존의 66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늘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LH의 신축 매입 약정도 확대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 주택 13만 호, 매입 임대 14만 호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0: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발표한 숫자대로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신뢰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규 택지는 주민 반발과 보상 문제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는 대책 발표를 끝내지 않고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를 만들어서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한 주문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2: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1: 네, 그래서 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영끌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23만 호 플러스 알파의 공급 계획을 얼마나 빨리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0: 분야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여기까지 서민선 기자였고요.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이 공급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금융 대책일 겁니다. 금융권 대출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를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금융 대책은 경제부 조혜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2: 네, 안녕하세요.
1: 그동안 정부가 대출 한도를 제한해 관리해 오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이제 그 한도가 좀 풀리는 걸까요?
2: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가 두 배 늘어나는 건데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 제한이 하반기 들어서 더욱 심해지면서 실소유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뱅킹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지점을 돌면서 대출 상담을 받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도 대출이 막혀서 집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기사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당국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실소유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했다면서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3: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 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앞으로는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대출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1: 네, 청년 실수요자에 맞춘 금융대책도 나왔죠.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2: 네,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도 하죠. 결혼으로 합산 소득이 늘어나면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이걸 현행 부부 합산 기준에서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미혼일 경우 7천만 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만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개선안은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네.
2: 또 당국은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전세와 자가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도 출시합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고 월 85만 원 수준의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상당수 청년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1: 애초에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출을 막았던 건데 이제는 이런 기조가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네,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실수요자들만 골라서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TV와 DSR, 주택 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한도도 유지합니다.
1: 내년부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 3천억 원, 6만여 건에 달한다고 정부는 추정을 했는데요. 실거주가 예정돼 있거나 거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투기 목적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은 인상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정도 대책도 부족하다 싶은 건지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통한 공급 확대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치라고까지 지시했는데요. 이 소식은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의 첫마디는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물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잃어버린 30년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0: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절벽 상태가 된 공급이 가장 큰 문제라며 총력전을 강조했습니다.
1: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0: 언제라도 정치권, 전문가, 국민 여론을 통해 좋은 수정안이 제시되면 수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혼인신고 부부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 정치권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지역 현실을 고려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맹탕 대책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인 기자입니다.
2: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민주당도 본격적인 수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으로 나눠 논의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입니다.
3: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것은 또 폐쇄하는 공급안이든 다 마찬가지고 또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2: 일부 서울 지역 의원들은 오늘 의총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대상인 과세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의 정부 대책을 보고 비수도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대체적 의견은 정부 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보완하자로 수렴됐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도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 일색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고양시 생애 최초 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청년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단과 해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후보들의 갈등도 전례 없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당대회 후 분당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내부의 전망은 어떨까요? 박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민주당 당권 경쟁이 1.48%포인트 차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후보들 사이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 신경전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으로까지 번졌고 20여 년 전 김민석 후보의 탈당 전력은 집요하게 소환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정부 정책과 지방선거 책임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입니다.
6: 국무회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되어 있고요. 국무회 주재도 김민석 의원이 했습니다.
5: 김민석 후보입니다.
7: 만약 우리가 서울시장을 승리할 수 있었으면 더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내란 종식을 꼽은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8: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그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랄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조국혁신당이 경도되어 계셨던 게 아닌가.
5: 이 같은 상황에서 전당대회 이후 당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캠프에선 현역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는 분당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성 당원이 이탈하거나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수 있을 거란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 17일 출범하는 새 지도부의 첫 과제는 패자의 지지층까지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준수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같은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과 함께 2012년 9월부터 이른바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준수 씨. 대법원은 오늘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등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0: 손실보전을 위해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만큼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며 김 씨에게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만 판단한 것으로 이 씨와 김건희 씨 사이의 공모관계를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이달 초 간부 숙소에서 총상으로 숨진 해병대 중사는 병기 탄약 담당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총과 실탄을 몰래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병대 내 총기 관리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홍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해병대가 오늘 밝힌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병 1사단 A중사는 지난달 28일 K1 소총 두 정을 개머리판 교체를 이유로 무기고에서 꺼냈습니다. A중사는 다음날 이 가운데 한 정을 가방에 휴대한 채 부대를 빠져나가 간부 숙소로 귀가했습니다. A중사는 지난달 30일에는 탄약고를 방문해 병사들이 탄피를 세며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실탄 10개들이 클립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해병대는 이중사가 소총을 쉽게 반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해당 임무 책임자인 병기 탄약 반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규정상 탄약 불출 때는 간부로 이루어진 정부 관리 책임자가 동행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소총 한 정과 실탄 10발이 최소 사흘 이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앞서 A중사는 지난 3일 오전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영외 간부 숙소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습니다. 해병대는 사고 후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신상 특이자와 총기 탄약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하고 전체 예하 부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1: 15층에서 불이 나 모자가 목숨을 잃은 서울 강서구의 한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의 아파트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가장 높은데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선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그제 오후 4시 55분쯤 서울 강서구 가양 4단지 아파트 15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3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노후 임대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창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서구 아파트 321개 단지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은 70.4%에 달했습니다. 서울 전체 미설치율 46.1%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강화됐지만 기준 적용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 상당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에는 화재를 빨리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장비라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입니다.
4: 불을 끄는 게 하나가 중요한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 감지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그냥 천장에다가 주방에다가 붙이면 돼요.
3: 전문가들은 가정용 소화기 등 초기 화재에 대응할 장비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첫 소식은요.
6: 남탕은 무료, 여탕은 500원입니다. 그 목욕탕 가시면 보통 수건 몇 장씩 쓰시나요? 남탕은 보통 이제 타르실 안쪽에 수건이 쌓여 있어서 눈치를 안 보고
1: 제한 없이 쓰죠.
6: 네, 두 장 세 장 쓸 수도 있긴 합니다.
1: 네.
6: 하지만 여탕은 사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카운터에서 딱 두 장을 제한해서 주거나 심지어 돈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그 작년 9월에 경북의 한 목욕탕을 찾은 손님이 남탕은 수건과 비누가 무료인데 뭐 요금에 포함돼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0: 여탕만 수건 500원, 일회용 비누 700원을 따로 받는 건 성차별이다 이러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예요. 목욕탕 사장님들도 할 말은 있죠. 여탕이 이제 수건 분실률이 너무 높아서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지역 목욕탕 27곳 중에 22곳이 여성에게만 수건값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오랜 이제 업계의 관행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부 손님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 전체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는 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자 엄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 보증금을 받거나 용기형 비누를 설치하는 식의 다른 대안도 있는데 무조건 여성에게만 돈을 더 받는 건 평등권 침해라면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이게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쳤던 불편함인데 이번 권고로 현장이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네.
1: 자, 다음 소식은요.
0: 챗GPT를 개발한 이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의 황당한 사망설입니다.
1: 네.
0: 그 어제 구글에서 이렇게 샘 올트먼의 이름을 영어로 검색했던 분들은 좀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 인물 정보란에 멀쩡히 살아있는 올트먼이 바로 어제 그러니까 2026년 8월 12일 사망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온라인 백과사전이죠. 그 위키피디아가 누구나 이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올트먼의 항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사망했다라고 올려뒀고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이걸 검증 없이 그대로 긁어오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이제 편집자들이 40분 만에 정보를 바로 잡았다고 하고요. 그 구글 인물 정보에는 한동안 사망 표시가 유지가 돼 있었는데 구글이 이 X를 통해서 오류 제보에 감사하다. 외부 출처 정보가 오염되면 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빅테크의 이 AI 혁신을 이끄는 이제 주역이죠. 정작 이 AI 검색 엔진의 허술한 정보 검증 때문에 해프닝의 주인공이 된 셈인데요. 정보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인터넷상에서 한때 숨진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어텐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오늘도 곳곳으로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극한 더위는 물러갔지만 아직까지 한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일부 지역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산발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된 모습입니다. 내일 역시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31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다만 비 예보가 있는 연휴 후반에는 낮 기온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강풍을 동반해 내일까지 최대 5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도 오늘 밤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복절 연휴로 이어지는 주일인 16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 뉴스와 유튜브 노컷 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4: 제주 국제

0: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했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봤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 시점이 오는 23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2차 종합특검은 계엄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계엄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종합특검과 기존 내란특검 수사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판 승부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됐던 2차 종합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하준경 경제수석과 함께 오늘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정책 취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6: 1600-9300 1600-9300
7: 더위에 지친 작업 편집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범뜨기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7: 네,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홍자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차 내란특검의 수사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란재판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홍자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모시고 지난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7: 예. 예, 반갑습니다. 저도 그 1년 반 만인 것 같습니다.
8: 무슨 말입니다. 시간이 금방 갔죠.
7: 예. 네,
8: 어떻게 지내셨어요?
7: 예, 방송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8: 뭐 예전보다는 우리 한판 승부의 주변에 있어서의 호응도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얼굴도 밝아지신 것 같고.
7: 예, 홍 차장님 출연 이후에 더 많이 구독자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도움 말씀에 함께해 주실 김익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7: 예, 이제 홍자원 차장님의 어떤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 탄핵 심판 전 최초인

0: 언론 인터뷰 두 번째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뭐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12월 3일에 커다란 사건의 폭풍이 아직까지도 쉽게 놔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하, 예.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랄까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차장님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굉장히 의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예, 인터뷰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됐는지.
1: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오랜만에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0: 예.
1: 작년 2월 달에 1년 반 전에 우리 그 박지원 앵커를 만날 때에도 아마 제가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예.
1: 그렇죠?
0: 예.
1: 그때가 아마 2월 헌재에서 한참 탄핵 국면이었는데
0: 맞아요.
1: 어떻게 보면 제가 코너로 몰리다 그때 아마 스튜디오로 뛰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한판승부가 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0: 예.
1: 막상 보니까 한판승부라고 하는 네이밍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제대로 한번 한판승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0: 예.
1: 1년 반 전에 계기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1: 오늘도 그 우리 찾아뵙게 된 부분이 뭐 그때 못지않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지고 어려운 상태에서 찾아뵙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0: 예.
1: 예. 그래서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그 당시 이제 어떤 국면이냐면 당시 이제 차장님이 체포 명단을 작성했었는데
1: 네.
0: 그 증거 능력을 굉장히 그때 공격받는
1: 그렇죠.
0: 시기였고
1: 예.
0: 그래서 당시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직접 증거 메모도 갖고 나오셔서 아주 격정적으로 인터뷰를 했던
1: 네.
0: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시간이 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0: 예.
1: 이제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네 번의 출석 조사도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상황을 한번 판단하면서 이리저리 판단해 보고
0: 예.
1: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법리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지만
0: 예.
1: 사실은 심정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0: 예.
1: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판승부에서 뭔가 좀 내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오늘 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0: 네.
1: 조금 특이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CBS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장 간절한 마음, 간절한 힘이 필요한 순간 CBS의 우리 스튜디오를 찾게 되는데 이 또한 참 그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여기 타고 왔습니다.
0: 예, 우리 김익현 변호사님도 변호인으로서 함께 동행을 해주셨는데.
2: 예.
0: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그
2: 제가 아니고
0: 예, 그 아이가 이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방송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셨던 건지.
2: 아, 피의자로서
0: 예,
2: 홍차장님이
0: 예, 예, 예.
2: 사실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 언론사로의 친분이 있었던 기자분들이나
0: 예, 예.
2: 친분이 없었던 언론사들도 너무 갑자기 파격스러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0: 예, 예.
2: 인터뷰 요청도 있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언론 쪽에서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0: 그런데 예.
2: 변호인으로서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 입장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0: 예.
2: 일단 피의자이기 때문에
0: 예.
2: 왜 피의자가 됐는지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피의 사실이 뭔지 특검이 지금 그것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데
0: 예.
2: 도대체 뭐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0: 예.
2: 그래서 일단 조사 1차 조사부터 나가서 종합특검이 뭘 의심하는지
0: 예.
2: 그다음에 12월 3일 계엄의 밤에 홍 차장이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0: 예.
2: 그다음에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4차 조사까지 끝날 때까지 홍 차장님이 언론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출석을 할 때나 이럴
0: 예.
2: 때 짧게 인터뷰하는 거
0: 맞아요.
2: 외에 그거 외에는 변호인으로서 반대를 했어요.
0: 예.
2: 근데 이제 중간중간 지금 벌써 마지막 4차 조사 끝난 이후 지금 거의 5주 이상

0: 흘렀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는 뭐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뭐 영장을 친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어요.
1: 예.
0: 뭐 기소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들도 얘기하고 있고.
1: 예.
0: 그 5주 이상 가까이 지나고 종합특검이 이제 그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면 이제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또 지금 현재 1차 특검과 2차 특검이 법리적으로나
1: 예.
0: 이런 걸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 차장님이 1차 특검엔 중요한 증인 참고인 근데 2차 특검에서는 피고인으로 지금 예. 바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1: 예.
0: 궁금하신 분도 많고
1: 그렇죠.
0: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1: 예.
0: 그러면 지금 법률적인 상황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서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도 찬성을 했죠. 그래서 예. 나오게 된 겁니다.
1: 예, 그래서 예. 또 한판 승부에 두 번째로 나오시게 됐는데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혼란스러운 게 사실 1차 특검 수사 그리고 그 탄핵 재판 과정 전까지 가장 강렬하게 인식했고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던 분이 홍 자원 전 차장님의 어떤 국회나 헌재에서의 증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보도를 들으면서 되게 좀 충격받은 분도 많고 무엇보다 홍 차장님이 좀 마음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2: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죠.
1: 네.
2: 뭐 관련된 부분에서의 참고인 조사나
1: 네.
2: 사실 이런 방구 없이 5월 18일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날도 사실은 그 판교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갖고 지인들이랑 점심을 하고 예, 있었는데
1: 식사 중에
2: 그다음에 MBC 기자가 하나 전화가 왔어요.
1: 예.
2: 근데 제2사에서 그건 이제 저기 차임 CI 문건 뭐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물어봐서
1: 예.
2: 저도 그 내용을 듣고 글쎄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 링크를 보내주고 저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그 CIA 문건을 제공했던 그 부분.
1: 예.
2: 당시 해외 담당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이었기 때문에 홍자영 차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제가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도가 됐던 것으로 처음 이 사건을 접했죠.
1: 예.
2: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무슨 전후 사정이 이해가 안 돼서 뭔가 오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예, 예.
2: 그다음에 1차 조사를 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틀림없이 의혹인데 풀어질 수 있는 오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차의 출석 조사에 임했었는데
1: 예, 예.
2: 그게 이제 4차까지 갔고 4차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단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예. 사실 차장님이 이제 초반에 조사받고 나오실 때 기다림 엄청 갔잖아요. 그때 차장님이 윙크를 하시면서 뭐랄까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셨던 그 기억도 나거든요.
2: 일단 첫 번째는 그 윙크했다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는데 내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1: 예.
2: 제가 원래 그 기자분들 만나면 그냥 쑥 지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그날도 나오면서 이제 만나서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조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1: 예,
2: 상식적으로. 그런데
1: 예.
2: 이제 그 이제 벌써 나이가 있으니까
1: 예.
2: 뭐 아들 정도 나이에 굉장히 앳된 남성 기자분이었는데
1: 예, 예.
2: 굉장히 표정이 뭐래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 너무 마음속에 확 닿았어요.
1: 예,
2: 그래서
1: 예.
2: 내가 말은 못하겠고
1: 예.
2: 잘 끝났다라는
1: 예, 예.
2: 부분으로 약간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약간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그때는 이제 다들 별일 아니겠구나 하고 예. 이제 다들 생각을 하셨던 거죠.
2: 그날 가서 예. 그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1: 예.
2: 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담당 수사관들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던 전직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1: 예, 예.
2: 뭐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 예.
2: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사를 가면서 확인된 부분은 참으로 많은 질문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1: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이제 홍 차장님이 경찰, 검찰, 공수처, 내란 특검, 뭐 특수부 수사 4대 수사기관들의 모든 수사를 다 받으셨고
2: 그렇습니다.

0: 그런 수사기관들의 조사했던 공통적인 결론은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홍장원 전 차장이 거부를 했고 내란을 막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 이런 모든 수사 과정의 증거 또한 인정되고 참작이 돼서 문영배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중요하게 인정이 돼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런 과정이 뭔가 부정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드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변호사님이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1: 네. 부정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법률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근데 이제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기소가 되면 예. 피고인이 되는 거죠. 예. 피고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란의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0: 예.
1: 내란의 공범이라면 앞서 지금 1차 특검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분들하고 똑같은 공범이라는 거거든요.
0: 내란 중요임원입니다. 예.
1: 그러면 홍차장님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그 혹은 증언을 해왔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0: 예.
1: 정치인 체포 공개조 명단 공개를 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비춰지냐면 똑같은 공범인데 나는 책임이 없어. 다 당신들 책임이야. 예.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공범인데 나는 빠져나가려고 니들한테 다 미루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보면
0: 예.
1: 그러면 법리적으로 보면 공범인데 자기만 잘못 없다고 해서 빠져나가? 네 말 못 믿겠어. 신빙성의 문제가 나오죠.
0: 예.
1: 그런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기본적으로.
0: 아니, 그 법률 전문가가 네. 아니어도 네. 어?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사실은. 아니, 무엇보다 홍 차장님도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검찰이나 특수부수사나 특검에서 경찰에서 다 공수처도 수사 받으셨던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국가의 4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가 끝나서
0: 예.
2: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종합특검이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0: 예. 예.
2: 그러면 그러한 결론이 뒤집혔다고 하면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홍장원 사장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그렇죠. 피사실이 발견됐다는 걸 예. 의미하는 거잖아요.
0: 예.
2: 그래서 제가 그 1차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황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0: 그런데 예.
2: 이제 1차 조사와 2차 조사와 3차 조사와 4차 조사를 마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아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2: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결론을 뒤집을 만한 홍장원 차장의 확고한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피사실이 특정됐는가?
0: 예.
2: 그러한 특정된 사실이 지금까지 있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과
0: 예.
2: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0: 그럼 변호사님도 같이 입회하셔서 뭔가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1: 입회해서 있었죠.
0: 그럼 검찰 수사라는 게 뭔가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팍 내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이제
1: 숨기고 있다가요?
0: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3-4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뭔가 좀 들이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1: 제시해야죠.
0: 예, 제시해야 되는 게 예, 있는데 예.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것인가?
1: 그럴 순 없죠.
0: 그럴 순 없는
1: 예,
0: 거죠.
1: 예. 예. 제시해서 피의자의 반론 내지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
0: 예.
1: 이런 걸 들어봐야죠.
0: 예. 예. 자,
1: 그런 증거를 숨길 수 없죠.
0: 예. 예. 아 근데 지금까지 보신 거는 그런 게 전혀 느낀 게 없었고 보여진 게 없었다.
1: 제시물증이라고 내놓은 것도 있었고.
0: 예.
1: 뭐 진술이라고 저희한테 이제 되물어본 것도 있긴 있었죠.
0: 예. 그런데 예, 예. 그런 것들이 결정적이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을 하시는.
1: 증거 가치가 있겠나? 이거 갖고 기소할 수 있겠나? 뭐 영장 친다는 얘기도 중간에 나왔는데
0: 예.
1: 오죽했으면 저한테 연락 왔던 언론인 분들한테
0: 예.
1: 제가 하도 그래서 그래 중간 판단 한번 받아보게. 영장 한번 치시라고 전해달라라고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0: 그렇군요. 예. 또 언론은 이제 그 중간에 나왔던 얘기는 불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의견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차장님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2: 예?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변호사께서도 추가로 말씀하시겠지만
0: 예, 예.
2: 실질적으로 증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그 직원들이 작성한 그 다이어리 메모가 있었어요.
0: 예.
2: 그 메모가 한 장 한

0: 원장 두 사람이 작성한 두 장의 메모가 있었는데
1: 예, 예.
0: 그 두 장의 메모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가 실제로 제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듣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1: 예.
0: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부서장들이 다시 부서로 돌아가서 부서에 있는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1: 예.
0: 또 다시 그 간부들이 자기 부서에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달하고 또 협의하고
1: 예.
0: 뭐 추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메모였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가 일부는 뭐 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1: 예.
0: 거기에다가는 부서장이 첨부한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두 장의 내용을 비교해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1: 아하.
0: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을 균일되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의 증거물로 확보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 보면 가장 저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워딩들만 모아서
1: 예, 예.
0: 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질문하고 추궁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뭐랄까 수사 과정 자체가 기승전 홍장원 뭐 이런 느낌인가요?
0: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아, 예. 사실 2차 종합특검이 제시한 의혹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계엄 직후에 홍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열고 방첩사 경찰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이 부분인데 이거 어떤
2: 그 좀 시계열로 예. 해야 저 설명을 드려야 예. 이해하시기 예. 편한데요.
1: 예.
2: 12월 3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면
1: 예.
2: 국정원의 조직 체계는 지휘부로서 원장님이 계시고 1, 2, 3 차장 기조실장이 5명으로 구성된 지휘부
1: 예.
2: 그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1: 예.
2: 그래서 그 정무직 회의가 지휘부 회의고
1: 예, 예, 예.
2: 그 1, 2, 3 기조실 산하에 그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 산하에 각 국들이 있어요.
1: 예, 예.
2: 산하 국들. 그 국장들도 다 1급 공무원이고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국정원이 워낙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원장, 정무직, 그다음에 정무직들 각 산하 부서장,
1: 예.
2: 그다음 그 산하 부서장 국장 밑에
1: 예.
2: 또 실무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이게 4단계의 기본 구도로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은데
1: 네.
2: 12월 3일 날 이제 11시 반에
1: 예.
2: 10시 53분에 홍 차장님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는 직접 구두 지시를 받죠.
1: 받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받습니다. 하니까
2: 맞습니다.
1: 이번 기회에 싹 잡아다드려 싹 정리해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무조건 도와.
2: 맞습니다.
1: 이런 취재 전화.
2: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10시 53분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11시 반 그날 밤 11시 반에
1: 예.
2: 조태용 원장님이 용산의 국무회의를 참석했다 원으로 복귀하면서 정무직 회의를 소집을 하십니다.
1: 예.
2: 그 11시 반에 정무직 회의가 열리고
1: 예.
2: 그 15분 후에 각 정무직들이 11시 45분에 산하 부서장 회의를 돌아가서 또 엽니다.
1: 예.
2: 그러니까 15분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12월 4일 00시
1: 예.
2: 그 유명한 홍 차장님의
1: 예.
2: 조원장님 독대가 이루어지죠.
1: 예. 예.
2: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그 방첩사나
1: 예.
2: 뭐 이런 그 증거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정무직 산하부서장 회의 산하부서장들이 각 실국에 돌아가서
1: 예.
2: 소위 말하면 정무직에서 있었던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1: 예.
2: 다단계에 걸친 그 회의에서 전파사항들이 그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1: 있겠죠. 조직이니까.
2: 그럼 가장 말단.
1: 예.
2: 가장 말단이라고 실무관 회의.
1: 예.
2: 그 실무관 회의의 주재자는 국장들입니다. 그리고 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바로 위에 산하부서장 회의고 그 회의는 차장들이 주재하는
1: 예.
2: 거죠. 그런데 지금 제시된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면서 제시된 유일한 물증은
1: 예.
2: 그 두 개입니다. 다이어리.
1: 다이어리.
2: 그게 그 실무관들이
1: 예.
2: 산하부서장 국장들이 주재하면서 회의했던 내용을 자기들 다 공무원들 다이어리 수첩 쓰잖아요.
1: 예.
2: 그 수첩에 메모했던 그 다이어리 메모인데
1: 예.
2: 두 사람이 작성된 두 개의 다이어리 메모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작성된 그 하나의 사실에서 두 사람이 작성된 그 메모 내용이 서로가 충돌해요. 예를 들어하면 경찰청 상황실 파견하는 거예요.
1: 예.
2: 부서장 회의에서 홍 차장님 말씀하셨던 취지는 당시에 국정원 내에 소위 말해 대테러 상황실에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관의 공석이 한 석 있었거든요.
1: 예, 예.
2: 근데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산하 부서장 회의하면서 이제 뭐 짧은 10분 내에 점검하면서

0: 테러 상황실에 공석이 된 경찰청 파견관에 대해서 예, 예. 확인하라라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다른 실무관들의 다이어리에는 마치 국정원 요원이 경찰청으로 파견 나가는 것처럼 메모 워딩이 돼 있는 거예요.
1: 예.
0: 동일한 사실이 두 사람의 메모에서 충돌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팩트는 공석이 된 것 있으니까 경찰청에 파견 빨리 받아서 충원시켜 놔라라는 확인 내용이었어요.
1: 예.
0: 근데 그거를 특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마치 요원을 경찰청에 파견하라는
1: 하나의
0: 것처럼
1: 사실만. 하나의 메모만.
0: 하나의 메모만을 취사 선택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두 개의 메모 가운데 하나의 메모 안에는
1: 예.
0: 한 사람이 작성한 하나의 메모입니다.
1: 예.
0: 그 메모 실무관 메모 맨 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메모 안에 소위 말하는 방첩사
1: 예.
0: 컨택 유지 구축
1: 예.
0: 그 워딩이 나온 메모입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차장님 말씀 정무직들도 갑자기 닥친 사실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계엄하에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서 혹은 계엄 매뉴얼이 없거든요.
1: 예.
0: 국정원 내에는
1: 예.
0: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라고 하심. 다만 지금 당장 뭘 하라라고 하는 지시나 말이 없음. 그런 워딩이 들어가요.
1: 예.
0: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 중간에는 이제 각 부서장들이 혹은 국장들이 얘기한 뭐 해야 될 일을 쭉 적시하고 마지막에
1: 예.
0: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 그게 차장님 말씀 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1: 예.
0: 거기서 보면 12월 3일 그날 밤 계엄 하에서
1: 예.
0: 소위 말하면 홍 차장이든 아니면 홍 차장 산하의 국장이든 그날 밤에 소위 말해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거나 아니면 뭐 실행하라거나
1: 네.
0: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 안에 방첩사 컨택망 구축이라는
1: 예.
0: 그 워딩 하나만 따서
1: 예.
0: 그날 밤 홍 차장님이 대통령한테 방첩사 도와라 라고 했던 그 구두 지시와 매칭을 시켜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1: 아니냐?
0: 하는 좀 거칠게 표현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그래서
0: 그게 증거가 예. 취사선택한다라고 하는 의견서에 나온 거예요. 예. 좀 길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1: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홍 차장님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2: 뭐 예를 들면
1: 예.
2: 조금 흥미로운 내용으로
1: 예.
2: 방첩사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했다.
1: 예.
2: 근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요.
1: 예.
2: 그날 방첩사령관하고 제가 직접 세 번이나 통화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면 차장이 방첩사령관하고는 직접 통화를 즉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1: 그럼요.
2: 또 하나는 뭐 이런 내용은 약간 국정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제 뭐 그 재판이나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사항이니까 방첩공개센터라고 하는데 방첩사에 있는 요원이 군인이
1: 예.
2: 국정원에 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미 같이.
2: 예.
1: 예.
2: 그러면 이미 방첩사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같이 근무하는 방첩사 요원은 컨택 포인트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2: 또 하나는
1: 예.
2: 방첩사가 이제 그 업무적인 부분으로 군정보기관, 군반척기관
1: 예.
2: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협력도가 높으니까 저희가 방첩사로 출입하는 방첩사 협력관이 있었어요.
1: 예.
2: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받을 때도 내가 방첩사령관하고 이미 그날 밤 세 번 통화할 정도로 직접 통화해서 필요하면 직접 사령관하고 통화하지. 두 번째는 방첩사령부에서 나와 있는 군인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고
1: 예.
2: 또 국정원에서 방첩사를 출입한 연락관이 있는데
1: 예.
2: 혹시 필요하면 그 3중에 있어서 연락물을 쓰면 되지 뭘 새삼스럽게 콘택 포인트를 만들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당시 그 메모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거기도 하고
1: 예.
2: 축약하다 보니까
1: 제가
2: 보기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만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어에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자, CIA 문건 요건데 요게 이제 이것을 홍 차장님이 우방국에 비상계획 취지를 아니는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외 설명 자료를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이 전달을 했고 그걸 국정원에 전달했고 이후에 홍 차장님 산하 부서에서 이제 CIA 책임자를 불러 설명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홍 차장님 모든 복을 받고 제가까지 했다.

0: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누가 말씀을?
1: 차장님 마시고.
2: 제가 예.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0: 예.
2: 아마 그냥 겉으로 보면
0: 예.
2: CIL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차장이 저니까
0: 예.
2: 그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상관인 차장이 그 내용을 모를까라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예.
2: 그러니까 당연히 안보실에서 뭐가 왔으면
0: 예.
2: 원장, 차장, 국장을 통해서 지휘 개선을 통해서 뭔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0: 예.
2: 막상 확인해 보니까
0: 예.
2: 안보실에서 국정원장 비서실로 그 내용을 보냈고 당시 조태호 원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서 직접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담당 국장이 직접 나름대로 그 원장에 있어서의 지상을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0: 예.
2: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그 패싱 또는 스킵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인지하는 사항이 아니었죠.
0: 예.
2: 꼭 뭐 차장이기 때문에 원장, 차장, 국장의 개선을 꼭 지나가지 않더라도
0: 예.
2: 뭐 원장께서 담당 국장에게 그런 부분들을 시킨다고 하면 못 시킬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0: 예.
2: 그 12월 4일 아침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계시는 그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4일 날 아침 국민의힘 총회에서 홍장호 차장 때문에
0: 특검 실패했다.
2: 라는 게 나올 정도니까
0: 예.
2: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지를 했든 못했든 당시로서는 예. 저에게 뭐 중요한 내용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2: 그리고 우리 변호인께서 대신에 그 우리 그 담당 국장의 진술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예. 되겠네요.
3: 뭐 간단 좀 얘기하면 그 팩트만 간단히 정리하면 예. 12월 4일
0: 예.
3: 계엄이 종료된 이후죠.
0: 예.
3: 뭐 내란이 종료된 이후입니다. 예.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 오전에 안보실 용산 안보실로부터 국정원장 비서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CIA에 전달될 계엄 정당화 메시지 문건이 전달이 됩니다.
0: 예.
3: 그거에 대해서 조태영 원장이 담당 차장인 1차장을 거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0: 예.
3: 1차장 패싱이죠 사실은. 사실 그때 저도 수사 받으면서 변론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조태용 원장님도 그걸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아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0: 예.
3: 있어요.
0: 예.
3: 근데 아무튼 해외정보국장에게 그걸 직접 지시를 합니다.
0: 원장이?
3: 원장이 예. 국장에게.
0: 예.
3: 그럼 차장 패싱이죠. 그런데 그 담당 국장이 진술한 조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조서를 보면 워딩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
0: 예.
3: 자기는 원장으로도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근데 자기는 차장실에 들려서 차장님에게 원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전달했다.
0: 예.
3: 근데 차장님은 그 당시에 12월 4일 아침입니다. 먼산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무관심하게
0: 예.
3: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게 워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사 받으면서 첫째는 그건 보고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원장이 차장을 패싱하고 바로 국장한테 직접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0: 예.
3: 원장의 보좌역인 차장이 원장이 이미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할 권한이 있고 재가를 받을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이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홍 차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종합특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언론에 배포했던 첫 피의 사실이에요.
0: 맞아요. 네.
3: 이게 어떻게 보고받고 제가 받고 승인받은 거냐 이게 원장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두
0: 예.
3: 번째로는 12월 4일이다.
0: 예.
3: 계엄이 종료됐다.
0: 종료된 시점이다.
3: 이게 어떻게 내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
0: 그 부분이죠.
3: 그렇습니다.
0: 그 12월 4일을 이제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이것도 지금 내란 특검과 지금 종합 특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 1차 3대 특검은 내란 종료를 12월 4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했던 그 시점. 근데 왜 12월 14일로 지금 이 종합특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존 수사와?
3: 엄청 달라지죠.
0: 아니, 내란 종료를 12월 14일로 얘기하면 홍 차장님도 이 부분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12월 네, 뭐 제가 듣고 있습니다.
0: 예, 예,
3: 또 법리적인
0: 예,
3: 거니까요.
0: 법리적인 거. 예.
3: 그거를 제가 홍 차장님 두 번째 출석하던 날
0: 예, 예.
3: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 문건 때문에 출석하는 앞에서 기자들한테 짧게 그거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0: 예.

0: 4일은 내란이 종료된 이유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의유라는 거는 법리적인 어폐가 있다가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언론에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특검발 보도가 나와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강 상태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건 1차 특검과 2차 특검 간의 견해 대립이 아니고
1: 예.
0: 이미 내란이라는 행위는 80년도 5.17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어요.
1: 예.
0: 계엄이 종료가 되면 예. 내란이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거에 따라서 아까 홍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어딥니까? 뭐 공수처,
1: 예.
0: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예. 경찰 특수본, 예. 그다음에 1차 특검. 이 모든 사법기관에서 내란의 기준 시점은 12월 4일 날 새벽 4시 23분 대통령의 선포로 끝났다라고 보고 법률 판단을 한 겁니다.
1: 예.
0: 그거를 종합특검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1: 예.
0: 그거를 저희 법조계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냥 독자적 견해일 뿐이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이유로 예. 많이 삼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1: 예.
0: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내란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건 내란의 기수가 아니라 내란의 미수가 될 수도 있어요. 14일 종료되기
1: 그러니까요.
0: 전에 종료되기 전에 철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종료 안 됐고 철수했으면 내란 중지 미수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1: 되게 위험한 법률적인
0: 위험한 발상이에요.
1: 예예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12월 14일로 되면 공소 기각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0: 당연하죠.
1: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0: 엄청난 법리적인 혼동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1: 왜 그 무리한 해석과 시도를 하는 거죠?
0: 그건 앵커님께서
1: 아니야,
0: 언론사에서 직접 좀 물어보시죠.
1: 예. 홍 차장님 이렇게 이런 수사 방향 읽어보면서 어떤 걸 좀 느끼시는지 수사를 쭉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예. 특검에도 소명하셨을 것 같은데.
2: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1: 예, 예.
2: 뭐 조사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나온 게 그 을지연습 관련 메모인데 을지연습처럼 하라 요거 요 지시는 요건 차장님께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2: 그 첫 번째는 이제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는데
1: 예, 예, 예.
2: 당시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비상계엄 관련된 매뉴얼이 업무 매뉴얼이 없었어요.
1: 예, 예.
2: 예. 그럼 통상 이제 각 부서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침과 단계별 추진 계획이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가면서 어떤 업무들을 취하는데
1: 예.
2: 그럼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데 비상계엄의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그러면 상당히 유사하게
1: 예.
2: 북한이 남치한 부분에 전시 비상계엄이긴 하지만
1: 예.
2: 그럼 을지훈련의 매뉴얼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을지훈련 얘기가 나온 배경입니다.
1: 예.
2: 근데 다만 지금 특검에서 을지연습 관련된 부분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비상계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국정원 을지훈련 때 뭘 했나?
1: 사전에.
2: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2: 뭐 이런 이 부분은 뭐 을지연습을 뭐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정부 연습이기 때문에
1: 예.
2: 뭐 매년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훈련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뭐 금방 앞뒤가 맞춰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변호사님도 이 부분은?
0: 을지훈련이라는 거는 합헌적인 상황 하에서 전시 사태
1: 매년 하잖아요.
0: 네, 사실은. 매년 하는 걸 네. 그냥 합헌적인 훈련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 훈련 안에 어디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행동을 하고 모 장군의 수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네.
0: 그런 거하고 비교해서 을지 훈련을 내란과 이렇게 같은 등가적인 평가를 시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죠.
1: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은 이제 만약에 홍 차장님이 피의자 신분이 이제 된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진행 뭐 내란 재판 이런 것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증거 능력이나 그런 거 아니다.
0: 증거 능력?
1: 예.
0: 뭐 증거 능력이야 이미 진술한 부분들이 있으시기
1: 예,
0: 때문에
1: 예, 예.
0: 증거 능력이
1: 예.
0: 부인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1: 예, 예.
0: 판결문에도 원용되기도 했고. 헌법재판 결정에서도 원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예.
0: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일부 공범의 진술 홍 차장님이 되겠죠.

0: 기소가 됩니다. 예. 같은 피고인 아닙니까? 예. 내란의 공범?
1: 예.
0: 그럼 내란의 공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재판부가 신뢰를 하겠느냐. 원론적으로. 예. 이미 진술을 들어 그렇죠. 나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예.

0: 왜 탄핵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1: 제가 그쪽 변호인이라면
0: 예.
1: 홍 차장님을 공격을 할때
0: 예.
1: 당신 공범이었는데 이제 다 공격을 하겠죠.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0: 예.
1: 뭐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네.
0: 자,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종합특검이랑 내란특검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12월 5일이었나요? 이제 홍장원 차장님이 경질되지 않습니까?
2: 네.
0: 아니, 종합특검은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다면 12월 5일날 경질된 분은 내란 종료 임무 종사한 거 아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상황 12월 5일 경질된 상황도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차장님?
2: 12월 3일날 시작된 당시 상황이 12월 4일날 종결됐고,
0: 그렇죠. 네.
2: 그다음에 12월 5일날 오후 4시경에 조태흠 원장이
0: 예.
2: 원장실을 불러서
0: 예.
2: 이제 그만두셔야겠습니다.
0: 15일 날.
2: 예. 뭐 정무직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사기획관을 보내서 사기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12월 5일 오후 4시에 정식으로 조태흠 원장으로부터 그 경질 통보를 받죠.
0: 예.
2: 예.
0: 그 경질은 그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수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경질됐는데 12월 14일까지
0: 예.
1: 그 내란에 종사할 임무가 뭐가 있겠어요?
0: 예.
1: 예.
0: 어.
1: 그래서 그 질문도 했어요.
0: 예.
1: 특검 쪽에.
0: 예.
1: 저희가 특검의 수사기관이니까 의심할 수 있다.
0: 예.
1: 그런데 이네 가지에선 특검이 답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가
0: 예.
1: 그럼 12월 3일 날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는 10시 53분에 홍 차장님이 받았는데
0: 예.
1: 11시 반에 열린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그 지휘부 회의에서 왜 공유하지 않았느냐.
0: 예.
1: 홍 차장이
0: 예.
1: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를 부작위 거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0: 예.
1: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게
0: 예.
1: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원장 독대를 왜 하냐.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 내란 행위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12월 4일 0시에 왜 원장 독대를 들어가서 별도의 지침을 달라고 홍 차장이 원장에게 요구했느냐. 원장도 묵살했다는 거고
0: 예.
1: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 그리고
0: 예.
1: 원장방을 나와서 그냥 대통령 지시는 뭉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세 번째로는 그날 밤에 12월 3일날 11시 57분경에
0: 예.
1: 대통령 혹은 계엄사를 통한 직접 순차 지시를 통해서 계엄사의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지시가 국정원 기조실장 쪽으로 별도 라인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0: 예.
1: 그거는 홍 차장님이 대통령의 직접 구두 지시를 받은 지 1시간 지나서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적어도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안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0: 예.
1: 이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번째.
0: 예.
1: 그러면 대통령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는데
0: 예.
1: 홍 차장이 왜 이틀 후에 경질되느냐.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
0: 예.
1: 질문을 했죠.
0: 예.
1: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죠. 공소장으로 답변을 할지
0: 예.
1: 불기소장으로 답변을 해줄지
0: 예.
1: 저희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0: 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1: 조합만
0: 홍 차장님이 이제 앞으로 남은 3분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결정적 증언을 하시고 수많은 수사도 곤혹도 치르셨고 무엇보다 계엄 국면에서 국민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탄핵재판 결정적 증언을 하셨잖아요. 혹시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어려우신 적이 어떤 마음이신지. 예.
2: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피의사실이 특정된 상태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책임져야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관계 없는 일,
0: 예.
2: 또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를 계속 나름대로 들이대면서 무언가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온 것 같은 느낌,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0: 예.
2: 사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고 기억나는 부분들을 설명.

0: 거고,
1: 예.
0: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1: 예.
0: 방금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법리적 또는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1: 예. 또 차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있으신데 이 자리 빌려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0: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감히 국민들께 뭐를 전한다고 한다는 부분은 너무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1: 예. 예.
0: 다만 제가 저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1: 예. 예.
0: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있었던 제가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시계열별로 이어보면
1: 예.
0: 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던가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 예.
0: 자 12월 3일 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은 당시 이제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당시 야당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안보대회를 안보회의를 하고 예. 있었기 예. 때문에 제가 예. 그때 조태영 원장께 야당 대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셔서
1: 예, 예.
0: 뭐 이런 부분들 설명드린 게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1: 예.
0: 또 그 다음 날은 그 안보실에 있는 안보실 차장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 예.
0: 12월 5일 오후 2시에는 제가 아주 가까운 참모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1: 예.
0: 이거 국민이나 아니면 국회에다가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1: 예.
0: 그러면 결국은 12월 3일부터 4일, 5일 끝없이 비상계엄과 불법 내로로 만들어진 그 상황을 더 이상 국가적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질되는 순간도 있고
1: 예.
0: 경질이 번복되는 순간까지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 가서 당시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적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게 됐던 겁니다.
1: 예.
0: 예. 이렇게 12월 4일부터 6일을 보냈던 제가 내란의 공범이다.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을까요?
2: 저한테 모르시는 거예요.
1: 예, 변호인이시니까요. 예.
2: 뭐 그냥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1: 홍 차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은 홍장원 차장님께서 12월 6일 국회 더불어서 헌재 혹은 수많은 수사기관에서 홍장원의 증언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0: 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1: 예, 예.
0: 지금 종합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월 3일 제가 정말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면 또 12월 6일 날 국회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했다면 여러 가지 부분의 국면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저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 예.
0: 가장 어려웠던 순간인데 그게 바로 헌재 2차 증언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1: 아, 네.
0: 경복궁하고 광화문 쪽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1: 그렇지.
0: 시위가 크게 있었고
1: 맞아요.
0: 헌재 가까이 있는 안국역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군중들이 가득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제가 헌재를 들어간 입구에는 경찰 차벽들로 간득했었는데
1: 예.
0: 그때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복궁역, 광화문, 안국역에서 울리는 군중들의 소리가 스피커와 함께 인왕산을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차벽을 지나 헌법재판소로 들어갈 때 아마 그 감정을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예.
0: 아마 그 두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는 보통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때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변호인께서는 같은 마음이십니까?
2: 저는 예. 개인적인 예. 변호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예. 개인적인 친분도 있기 때문에
1: 예.
2: 근데 그냥 놀래기도 했고 이런 표현이 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1: 예.
2: 지금

0: 지금은 피의자와 변호인으로서 만났지만 어쨌든 예. 사적인 인연이 있다면 근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1: 짧게
0: 그런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홍 차장님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던 것을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입원했었고 실제로 서울을 피해서 딴 곳에 가 계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말씀드리죠.
1: 예. 자, 이제 초장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우리가 처음 만난 2025년도에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1: 예.
2: 지금 2026년에도 지금 조화특검은 피의자인 제가 사실 얘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아마 금방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2025년이든 2026년이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 부분을 꼭 말하고 싶었다라는 진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익현 변호사님 그리고 홍자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CBS
1: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밤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강풍을 동반해 내일까지 최대 5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도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극한 더위는 물러갔지만 아직까지 한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된 모습인데요. 말복인 내일도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31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는데요. 광복절 연휴 첫날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4: 인천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8: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0: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정기한 판정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낮에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집을 더 빨리 더 많이 짓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1월 벌써 이제 세 번째 대책인데 열흘 전 나온 세금 개편안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함께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자, 오늘 공급 대책 뭐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크게 달라지고 또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이냐, 뭐가 좋아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1: 예, 사실 요즘에 그 국민들께서 부동산 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으신 게 사실이고요.
0: 예.
1: 특히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많은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0: 그래서 예.
1: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좀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데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 착공되는 물량들을 이렇게 쭉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0: 예.
1: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평년에 한 70% 정도밖에 착공이 안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막 시장에 나와야 되는 그 물량이 평년에 이제 한 7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수도권 지역에서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당장 뭐 전월세 구하기도 힘들고 또 뭐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0: 예.
1: 역시 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급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 많이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닥공이라고 하죠.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하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닥공 속도전 뭐 이런 얘기도 했고,
0: 예.
1: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격전 이런 얘기도 하신 예. 뭐 그런 게 적이 있었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이런 대책을 우리가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좀 자기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제 좀 더 쉽게 구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주거 사다리도 좀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좀 보편형 공공 임대라든가 또 공공 지원형 뭐 민간 임대라든가 좀 다양한 종류의 이 임대를 또 많이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도 좀 개편을 하고
0: 예.
1: 또 뭐 이제 전세 안심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집주인들께서는 또 월세를 원하시는 뭐 그런 경향이 있고
0: 예.
1: 또 이제 임차인들께서는 전세를 원하시는 그런 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집주인께서는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또 이제 임차인께서는 전세를 이용해서 또 이제 목돈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예,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사실 그 시장의 어떤 뭐 신뢰 상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이런 장치들도 좀 만들어서 시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이렇게 하고요.
0: 그다음에 수석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짓겠다라는 택지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정부 발표가 있고 뭐 몇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네.
0: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게 나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래도 피부에 좀 와닿으실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일단 발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디에 짓고 어떻게 몇 채에다 짓게 된 건가요? 그러면?
1: 예, 지금 저 23만 예.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0: 23만
1: 예,
0: 호
1: 발표가 됐고요. 이제 신규 택지가 약 10만

0: 3만 호 예. 정도고 예.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7만 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나머지도 사실은 뭐 지금 다 이제 정리가 돼 있고
1: 예.
0: 또 관계 기관들하고 이제 협의를 이제 거의 다 해놨고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 추가적으로 또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고요.
1: 예.
0: 그래서 또 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 그린벨트 해제 또 이런 것들도 있고요.
1: 고려대 덕서 농장에 위치한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3만 호 중에서 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을 쭉 보시면 이제 작년 97 대책 때 135만 원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그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착공이지 입주는 아닌 거죠?
0: 입주는 물론 그 이후로 이제 되는 것들이 있는데,
1: 예, 예.
0: 근데 이제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도 이제 뭐 빠르면 뭐 올해 내년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1: 예.
0: 또 과거에 이제 그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발표했던 것들도
1: 예.
0: 좀 더 빨리 이제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100만 호 이상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임기 안에 이제 착공이 되거나
0: 예,
1: 수입될
0: 예.
1: 수 있고 지어질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공급 대책을 보면 사업성 또 그 지역에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것이냐, 또 이제 아파트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인허가 문제 뭐 이런 삼박자
0: 예, 예.
1: 등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예.
1: 말씀하신 그 숫자는 앞에 사업성, 수요, 인허가 이런 삼박자가 다 완벽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헤쳐가야 될 부분입니까?
0: 이제 상당히 많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 예.
0: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이런 이제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과거에 뭐 한 뭐 5년 이상 걸리던 이런 것들을 한 3년 정도로 한
1: 빨리 하겠다.
0: 예, 이렇게 단축하고
1: 예.
0: 여러 절차들을 동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금융 관련 대책인데
0: 예, 예.
1: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것도 새로 나왔네요.
0: 예, 예.
1: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청년이 들어가니까
0: 예.
1: 청년의 미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0: 예, 예.
1: 근데 이게 비아파트여가지고
0: 예, 예.
1: 왜 비아파트만 하냐, 아파트도 하지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예.
0: 과거로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던 많은 정책 자금 대출들이 있습니다. 뭐
1: 예.
0: 보금자리도 있고 뭐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 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거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좀 비싼 아파트를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께서. 그러면 좀 비교적 저렴한 뭐 이렇게 주택을 구입해서 사시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좋은 데로 가는
1: 예.
0: 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또 너무 주택을 받으면 가계 대출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예, 예.
1: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는데 요즘 비아파트 부분을 하면 그래도 미래 청년들에게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어서 정책 탐기하는 방향이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1: 예.
0: 예를 들어 청약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1: 예.
0: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경제 성장 수석이시잖아요.
0: 예.
1: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방송 아이템에는 언론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많이 다룹니다만 부동산 정책의 성과 실패는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 우리 정책 이거 성공했다 혹은 효과 있었다.
0: 예,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뭐 기준은
1: 예.
0: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얼마나
1: 민심
0: 예예 예, 국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성공한 것이고요.
1: 예. 너무 명확하지 않으신데요? 그러면
0: 예.
1: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이를테면 현재 집값이 너무 높다.
0: 예, 예.
1: 그러면 더 이상 안 오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승 물가 상승폭과 비슷하게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지역 그러니까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낮추는 것이냐?
0: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이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시장의 가격 자체를 뭐 정책의 목표로 삼는 거는
1: 예.
0: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1: 예.
0: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1: 예.
0: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

0: 하지만 네. 또 우리의 많은 이 사회적 자원들이 또 부동산으로만 가면 그것도 문제다.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대 추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온 뭐 에너지가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누구나 부동산 시세만 매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경제가 잘 성장하기 어렵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경제 자원이 좀 생산적인 곳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고
1: 예.
0: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뭐 이런 좀 뭐랄까 좀 균형 잡힌 경제를 예.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고요.
1: 예.
0: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 우리 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잘 돼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이긴 한데
1: 예.
0: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그런 거겠죠.
1: 예. 예. 네, 신경 안 쓰기 위해서는 근데 너무 또 부동산으로 돈 버문도 많고
0: 네.
1: 그래서 이게 주식도 포모가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포모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포모 증후군 나만 빠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자산의 흐름을 부동산에 묶인 건게 이제 어떤 주식이나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는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게 방향이었는데 최근에 주식 많이 올랐었잖아요.
0: 네네.
1: 일각에서는 소득이 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그 소득 가지고 다시 또 그 자본이 부동산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은
1: 예.
0: 주식을 팔아서 이제 집 사는 데 쓴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신든
1: 예.
0: 그런 이제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1: 예.
0: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1: 예.
0: 또 그 반대의 흐름도 또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요.
1: 예.
0: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 전체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 예.
0: 뭐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저 경상수지도 굉장히 많이 흑자고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주식에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때때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게 결국은 다 부동산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좀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예.
1: 자 이제 이번 공급 대책 핵심이 빨리인데
0: 예, 예.
1: 그래서 대통령도 전격전 말씀했다라고 수석님 말씀하셨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또 전격적으로 하면 하는데 또 이게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0: 예, 예, 예.
1: 사실 통상적으로 5년 8개월 건인데 사실 대한민국
0: 예, 예.
1: 국민도 원래부터 성격 급한 사람들이어가지고
0: 네, 네.
1: 빨리 해서 5년 8개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게 5년 8개월을 3년으로 또 줄이겠다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말씀한 건데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0: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랬더니 이제 하나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 다른 절차가 시작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끝나야만 이게 시작돼야 되는 이런 게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병렬로 하자.
1: 예.
0: 같이 동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필요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좀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놔서 뭐 필요 이상으로 좀 시간이 걸릴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하자.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관리를 하면은
1: 어디서 관리합니까?
0: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 관계 부처하고 지방 정부 같이 이제 신속 공급 혁신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1: 예.
0: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1: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0: 예.
1: 부동산 문제 집값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서울 강남 핵심
0: 예,
1: 지역
0: 예, 예.
1: 여기에 막 20억, 30억, 50억, 60억 뭐
0: 예,
1: 100억까지
0: 예.
1: 간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0: 네네.
1: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한 뭐 새로운 지역구 서울 강서 염창 공원부지 남양주시 와부 뭐 경기 광주시 장지원 일원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와 여기 개발되면 너무 좋겠다.
0: 예, 예.
1: 나 강남 살지 말고 여기 가야겠다라는 요인이 사실 안 생겨서.
0: 예, 예.
1: 사실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지역
0: 예, 예.
1: 서울 강남 말고 또 다른 지역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고민은 안 하십니까 혹시?
0: 이게 뭐 저희가 그 이게 뭐 일종의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인데요.
1: 예. 예.
0: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는 뭐 비단 그 서울 내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예.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요.
1: 예.
0: 저희가 뭐 모든 지역이 다 강남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0: 저희가 최선의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좀 격차를 줄여 나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예전에도 사실 서울 내에서 여러 예. 뭐 이제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하는지요. 네. 강남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었다가 또 줄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1: 예.
0: 뭐 지역 간의 격차는 많이 줄여 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1: 예. 예. 그래서 당장 이제 빠르게 분양되는 부분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인 거죠?
0: 네, 네.
1: 예. 이 부분은 공급 물량이 그러면 수성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0: 예, 그래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 예. 2026년부터 30년까지 예. 이제 2.8만 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 예.
0: 그래서 2026년, 27년에 1.4만 호, 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천 호 이상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1: 예.
0: 3기 신도시도 이제 공공택지 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1: 예.
0: 착공까지 기간을 좀 1년 이상 단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 예.
0: 2030년까지 착공 목표를
1: 예.
0: 17.7만 호에서 이제 19.5만 호로 10%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2026년에서 27년 그래서 이때 한 1.7만 호 그다음에 2028년부터 매년 1만 호 이상 이렇게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1: 예.
0: 추진을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도 대통령이
0: 예.
1: 하셨지 않았나요?
0: 예.
1: 그 예. 전문가들과 함께.
0: 예예.
1: 그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그 재건축 같은 거 이제 시작을 네. 할 때 조합원들 그 뭐니까 찬성률을 현재는 95%인가요? 90% 그 아무튼
0: 예,
1: 근데 그걸 한 80%
0: 예, 예, 예.
1: 정도로 낮추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0: 예, 예.
1: 좀 댓글에 재건축 좀 쉽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0: 예,
1: 나와서
0: 예, 예.
1: 그런 것도 혹시 논의가 됩니까 혹시?
0: 재건축
1: 예.
0: 재개발의 예. 속도를 높인다라는 예. 게 이번 대책에 이제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방향은 그렇다.
0: 예예예. 예, 예. 거기 찾아보시면 이제
1: 예.
0: 그 여러 인센티브도 이제 뭐 이렇게 주고
1: 예.
0: 건설을 빨리 할수록
1: 예.
0: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아 재건축 빨리 할수록 좋아 좋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되나?
0: 이제 착공을 빨리 할수록
1: 예.
0: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1: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가장 관심 집중되는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인데
0: 네.
1: 태릉 CC나 강서구 부지 등 일부 택지 활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0: 네.
1: 언제부터 그럼 시작이 되는 건가요, 수석님?
0: 아 이게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그 변수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1: 예, 예, 예.
0: 지금 태릉 같은 경우는 2029년 9월에 이제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원래 한 2030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좀 더 이제 당길 수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1: 예.
0: 그다음에 뭐 경마장 뭐 이쪽 또 2029년 말이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뭐 그전에 발표했던 뭐 강서 이제 군부지 뭐 이런 한 3천호 이런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뭐 착공이 예정이고요.
1: 예.
0: 그래서 그전에 발표했던 것도 더 빨리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용산 얘기도 있었는데.
0: 용산 어린이 공원 말씀이신데.
1: 예, 예.
0: 예, 예.
1: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공원은 절대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0: 네, 네.
1: 서울시랑 정부랑 또 협의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점.
0: 네, 네. 예, 그 사실 용산 공원은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에 있을 때
1: 예, 예.
0: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거기를 이렇게 매일 이제 봤는데
1: 예, 예.
0: 굉장히 넓은 땅인데
1: 예.
0: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어린이들이 거기서 막 뛰놀고 그러면
1: 예.
0: 참 좋겠는데 이용하는 예. 사람이 많지 않고
1: 예.
0: 또 그 땅이 여러 가지 또 오염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1: 미군 부대가 있었었고.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좀 오염된 곳에 어린이들이 막 놀기도 어렵고 근데 그 오염 이걸 해결하는데 드는 돈이 수천억이 또 들어가는 또 것이죠.
1: 예.
0: 근데 그 돈을 누가 낼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1: 예.
0: 이거를 계속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1: 예,
0: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 예.
0: 뭐 이 용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넓습니다. 그래서
1: 예.
0: 어떤 부분은 미군 들이 살던 이제 뭐
1: 예.
0: 집들,
1: 예.
0: 뭐 사무실 같은 것들도 막
1: 관사?
0: 있고, 예.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도 반환된 곳이 있는데
1: 예.
0: 그런 곳은 여긴 바로 그 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뭐 1, 2층 이런 낮은 건물들이 쫙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그 이제 금사라기 땅에
1: 아파트 올리면 되겠다.
0: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반환을

0: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국가의 땅이 됐는데 예, 예. 거기다 좀 이렇게 아파트를 올려서 이걸 민간한테 막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겠지만 예. 어떤 공공의 소유로 해서 좀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그러면서 좀 뭐 결혼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또 자녀도 출산하고 하시면 예.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거기 예, 좀 이용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어린이 정원 그 부분도 예.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위치에 이 정도의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저는 이거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예. 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노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은 절대 안 된다. 또 서울에 빈 땅이 없다. 재개발로 순증 효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0: 예, 예.
1: 노세훈 시장도 서울시장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0: 네네.
1: 또 서울시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이 아는 분일 수 있잖아요.
0: 예예.
1: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잘 호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엇박자가 좀 있는 네. 것 같아서 예. 대화를 잘 하시면서 예. 뭐랄까 이 서울 시민들 혹은 또 이 매력적인 곳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관련 협의를 하고 계획 있으십니까?
0: 예, 저 뭐 관련 부처가 예. 서울시하고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예. 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1: 예.
0: 뭐 이견이 뭐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1: 예.
0: 뭐 잘 좀 조정해 나갈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던 장면이 또 이렇게 많이 공개됐었어가지고
0: 예, 예.
1: 국민들 입장에서 뭐 잘 대화가 되고 있나 해서 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네. 종부세, 양도세 다 손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또 시장에서 집 내놓을 사람이 또 안 내놓게 되고
0: 예, 예.
1: 또 오히려 그 부담이 세입자한테 간다. 이때 세입 전세물 다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1: 어떻게
0: 예.
1: 파악하고 계십니까?
0: 예,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게
1: 예.
0: 뭐 어떻게 해도 이제 욕을 먹기
1: 그렇죠.
0: 쉬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1: 예.
0: 이 세금이 이제 누구한테 귀착되느냐 이거는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수요 공급 조건에 따라서 이게
1: 예.
0: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종부세 영향을 받는 곳들에서 이제 그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
1: 그렇죠.
0: 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
1: 예,
0: 이런
1: 예.
0: 것들이겠죠.
1: 예.
0: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종부세 그 이걸 기준을 올렸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뭐 공시가 14억인가 뭐 그렇게 올렸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21억 이상 되는 집들이 좀 영향을 받고 특히 이제 뭐 한 40억대 이상 46억 뭐 이 정도 이상 되는 집들이 이제 좀 더 체감적으로 이제 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1: 예.
0: 네,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쪽 집들에서 이제 임차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내가 거주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 집을 비워달라 이렇게
0: 예,
1: 말하면
0: 그런,
1: 대안이 없을 수도
0: 예,
1: 있기
0: 예,
1: 때문에
0: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1: 예.
0: 뭐 사실 그쪽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1: 예.
0: 시장 상황을 보면 전세가 자체는 뭐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
1: 예.
0: 서초 이쪽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1: 예.
0: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1: 예.
0: 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1: 세제 개편안에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0: 예.
1: 보유세 뭐 이제 거래세 이런 양도세 뭐 이런 얘기 종부세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랄까 시장에서 징벌적 과세다 뭐 이런
0: 예.
1: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
0: 예.
1: 과세 자체에 징벌적이라는 의미를 좀 안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0: 네네.
1: 이 부분에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예, 네, 사실 그 제 여태까지 보유세가 좀 낮았기 때문에
1: 예.
0: 예, 좀 이게 높아지면 뭔가 징벌이라고 생각할 뭐 그런 좀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보유세라는 거는 이 어떤 그 집의 가치를 올려준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1: 예.
0: 이런 공공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대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들에서 이제 보유세를 이제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0: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원을 이용해서 이 가치를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가에 뭐 한 1% 정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선진국들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 예. 상당히 낮게 이게 책정이 됐던 게 사실이고
1: 예.
0: 그로 인해서 이 집이라는 게 하나 이제 가치 저장 수단처럼 쓰여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제 사회적인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리고 우리가 이 그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하고 노동을 통해서 이제 그 벌어들인 돈에 글로벌? 매기는 세금하고 예. 비교해 보면
1: 예.
0: 주택이 아무래도 좀 이제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고
1: 예.
0: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은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제 균형을 조금 이제 맞춰서 공정성을 높이자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 이제 이런 작업들을 조금 하게 되는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거는 어떤 주거복지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이거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1: 예.
0: 어떤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좀 이렇게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과정에서 뭐 예 좀 이런 여러 이제
1: 여기까지
0: 예, 의견들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 수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예,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 현장 방송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
8: CBS. 오늘도 안전하게 휴가철 고속도로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확인하세요. 타이어에 100원 동전을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연료와 엔진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운전 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세요. 네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세요. 다섯 번째, 사고 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철 보내세요.
9: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10: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

비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9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전국선사박물관 이한용 전 관장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이 고고학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주먹도끼를 도구로서 한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신기술이었던 주먹도끼, 원시인들은 이걸 어떻게 썼고 또 인류 진화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한용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원시인이라는 표현은 써도 되는 표현인가요?
2: 근데 제가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 왜냐하면 원시인 막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그 희화적으로 이렇게 막 뭐 바보짓하고
1: 만화에
2: 이렇게
1: 나오는.
2: 예, 그래서 네. 그냥 구석기 사람 혹은 고인류 이렇게 고인류. 말씀하시는 게 더
1: 알겠습니다. 않을까 고인류.
2: 네네네. 네.
1: 자, 오늘 저희가 도구로서의 주먹도끼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주먹도끼를 쓰기 시작한 시기를 전체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일단 주먹도끼는 뭐 한 16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뭐 울바이고주라든지 뭐 칼람포스 이런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석기를 만들었던 게 한 300만 년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2: 거의 100만 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석기를 만들려면 두 발로 일어서서 두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아, 네.
2: 이게 한 400만 년 전에 두 발로 일어섰고 100만 년 정도 지나서 손으로 석기를 처음 돌조각해서 만들었고 거기서 또 100만 년, 150만 년 지나가지고 이 주먹도끼를 만들게 됐고 주먹도끼는 거의 한 100만 년, 150만 년 이상 초장기 베스트셀러고
1: 예.
2: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마치 뭐 두 발로 일어선다든지 불의 사용이라든지 바늘을 발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뭐 버금가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굉장히 인류 진화사에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이 바로 주먹도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도구라는 게 고고학이나 고인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할 때 도구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2: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고학에서 시대 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도 굉장히 뭐 선명하게 구분된 게 덴마크의 고고학자 뭐 톰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뭐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는 두드려 깨서 만들고 신석기는 갈아서 만들고
1: 아, 예.
2: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1: 예.
2: 큰 뭐 문제 없이 지금까지도 잘 통용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도구 혹은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원재료.
1: 네.
2: 그래서 요새 뭐 플라스틱 시대라든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나오고.
1: 아, 미래 인류는 네네네. 우리를 플라스틱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2: 그런 다음에 도구로서 네. 사실은 나무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 네. 우리 뭐 호모 뭐 사피엔스 호모 뭐 많잖아요. 인류 중에. 주먹도끼를 썼을 때 그 고인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이제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주먹도끼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1: 네.
2: 이 석기를 처음 만든 게 제가 아까 300만 년 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석기를 만들 그 당시에
1: 네.
2: 뭐 굉장히 여러 고인류들이 이렇게 같이 뭐 모여 살았을까? 하여간 같이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1: 네.
2: 근데 결국은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0: 그러니까
1: 예.
0: 호모 속 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호모들은 계속 진화로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게 유전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1: 네.
0: 오늘날까지 연결되고 있고 석기를 만들지 못했던 고인류들은 멸종. 그래서 이 석기 한 조각을 돌 조각을 떼어낸 그 순간 아니면 어떤 그 사건 그런 것들이 여러 고인류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뭐 250만 년 전, 300만 년 전쯤에 지금도 뭐 환경 변화 때문에 난리잖아요.
1: 그렇죠.
0: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화가 생겨서 그동안에 먹을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식물 열매도 뭐 식물성 나무 열매 편하게 따 먹었었는데 나무 열매 숫자도 작아지고 점점점점 딱딱해지고 뭔가 생존에 이제 어떠한 그 긴박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두 급으로 갈립니다. 우리 호모 하비리스 계통의 호모족들은 석기를 만들어서 그동안 먹을 필요가 없었던, 먹을 수가 없었던, 우리가 개가 풀 뜯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개가 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1: 배고프면 그래도
0: 그러니까
1: 먹겠죠.
0: 얼마나 그것을 개가 풀을 먹고 살게 되는 과정이 말이 쉽지, 얼마나 그게
1: 그럼요,
0: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1: 그럼요.
0: 정말로 그 생명의 어떤 생존의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면서 석기를 만들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서 살아남았던 그룹. 이게 이제
1: 호모
0: 호모,
1: 하빌리스
0: 예, 그렇죠.
1: 계통.
0: 호모속이고. 이 파란트로프스 뭐 보이세 뭐 이런 식으로 파란트로프스도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친구랜다. 그분들께서는 이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먹고 버티자. 그래서 열매가 딱딱해지면은 이빨을 막 키워요. 그리고 근육 붙여서 막 뜯어먹고 나무 껍질 막 벗겨 먹고. 그래서 우리가 너트크래커맨이라는 뭐 별명도 있는데 자기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1: 피지컬을 좀 바꿔보자.
0: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문화적인 진화를, 석기를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진화한 그룹들은 살아남았고, 막 머리통에 막 근육을 붙이고 이빨을 키웠던 그런 이제 그 파란트로스를 비롯한 고인류들은 결국 멸종. 체질적으로 적응했던 사람들은 멸종을 했고. 그래서
1: 고인류 중에 호모가 붙으면 도구를 쓴 사람들입니까?
0: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1: 그럼 그 도구를 쓴 수많은 고인류 중에 어떻게 또그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0: 제가 호모 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라는 뭐 책도 썼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야 굉장히 많겠죠. 이유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뭔가 호모 사피엔스들이 우리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정보망이 훨씬 촘촘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1: 사회적인 정보망이
0: 네,
1: 촘촘했다.
0: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협동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사회를 더큰 사회를 어떤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1: 소통 능력이
0: 네, 그렇죠.
1: 뛰어났겠네요.
0: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고고학적인 유물 하나를 딱 꼽으라면은 놀랍게도 바늘을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늘.
1: 호모 사피엔스의 강점은 바늘에
0: 귀
1: 있었다.
0: 있는 바늘, 귀,
1: 귀
0: 구멍
1: 있는
0: 뚫려.
1: 거.
0: 그래서 인류의 진화를 우리가 아주 그 짧게 설명하면은 머리는 점점점점 커지고 석기는 점점점점 작아졌다. 혹은 점점점점 추운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안데르탈인들은 송곳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마 지금까지 귀 있는 바늘이 발견됐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귀 있는 바늘로 옷을 촘촘하게 꿰매 입었던 사람들이랑 송곳으로 나름 뭐 꼬맸지만 얼기설기한 사람이랑은 부풍한 설 찬바람을
1: 그렇지.
0: 막는 보온 기능이 완전히 달랐다.
1: 생존력의 차이가.
0: 그렇죠. 그래서 귀 있는 바늘이 소위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의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귀 있는 바늘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1: 귀 있는 바늘이요? 만들려면요?
0: 석기가 필요하죠. 구멍을 뚫는 석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주먹도끼가 아무리 뛰어난 도구지만은 이걸로
1: 안
0: 구멍을
1: 되죠.
0: 뚫을 수
1: 안 되죠.
0: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4만 년을 전후한 그때서부터 석기 만드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비하면 나노 기술에 비견되는. 그래서 우리가 찌르개라고.

0: 말은 세기계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석기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구멍을 뚫쳐. 그래서 이게 석기 얘기가 사실은 밤을 새워서 얘기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결국은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1: 그러네요.
0: 도구를 예.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예. 이게 수만 단계 쌓이면 스페이스X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이 바늘구멍이 대단한
0: 그렇죠.
1: 거네.
0: 이 야. 별것 하나 보이는 이런 돌조각 네. 하나에서부터 네. 우리가 우주선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석기고 결국은 그 뼈로 만든 아니면 그 사슴 뿔 같은 걸 갈아서 만든 뾰족한 송곳에 네. 미세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된 능력.
1: 그 기술.
0: 그 기술이 바로 결국 인류의 생존을 갈랐고 여기서 좀 더 굳이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 그 세기계 있잖아요. 세기계.
1: 세기계. 예.
0: 세기계로는 바늘에 구멍만 뚫은 게 아니라
1: 뭘 새겼겠죠.
0: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 사슴뿔을
1: 예, 깎아서. 진짜 예술 목적으로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크놀로지랑 예술이랑 뭐 아트 테크놀로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굴벽화도 그 당시 최고의 화학기술의 결정판이거든요. 물감을 만들어야
1: 썼으니까요.
0: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석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네. 능력이 네. 결국은 예술활동까지도 연결됐고 네. 예술활동이란 결국은 창의력이잖아요.
1: 네.
0: 그 창의력에 발현하는데 결국은 석기를 처음 만들었던 능력이 연결되는 거니까
1: 야, 재밌다.
0: 이게 막 뭐 그냥 굴비 두루 엮듯이 계속 연결되는 얘기들이 사실은 네. 구석기 시대 인류 진화와 석기의 진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수십만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썼던 주먹도끼를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잡지사 최초로 두개골을 가져오셨어요. 이 두개골은 왜 가져오셨어요?
0: 아, 예.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게 CBS 제가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0: 제가 네. 뭔가 이게 뭐 외부 강연할 때 쓰는
1: 방식이 이 두개골은 실제 그 당시 두개골 아니죠?
0: 실제 그 당시의 두개골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캐스트로 해서 우리가 예, 1차 예. 캐스트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석기 뭐 캐스트인데요.
1: 예, 예. 인류의 두개골이죠.
0: 제가 그랬죠. 인류의 진화를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머리는 점점 커지고 물론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뇌 용량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는 점점 커지고
1: 네.
0: 석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시면 손가락보다 작은 석기들이 있잖아요.
1: 아, 머리는 커지고 석기는 작아진다.
0: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머리로 한번 딱 보시면은 실제로 300만 년. 그다음에 이건 뭐 이게 오스트라테쿠스.
1: 아, 예, 예.
0: 이건 주먹도끼 만들었던 호모 에렉투스.
1: 네.
0: 이건
1: 그리고
0: 전부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저까지 오기가 한 300만 년 걸렸고
1: 예, 교수님까지 가기가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최초의 석기 돌조각 하나에서부터 네. 오늘날 휴대폰 스페이스X까지 300만 년 걸렸던 거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네. 하나 진짜 그 석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재밌는 얘기가 이걸 보시면요.
1: 네네.
0: 머리가 점점 커졌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두개골 용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머리 사이즈를 뭐 자기 신체에 맞아야 되니까
1: 네. 뇌도 커지겠죠.
0: 커질 수는 없는데
1: 예, 예, 예.
0: 어떤 작전을 쓰냐 하면은 이 턱을 쭉 집어넣는 작전을 씁니다.
1: 그럼 턱을. 뭐가 좋나요? 예.
0: 이 안에 뇌 용량이 내부 면적이 커지죠.
1: 아, 턱을 집어넣으면?
0: 턱을 안으로 집어넣고
1: 예.
0: 앞이마를 뚝 세워서 전두엽을 세워서 이 두개골 뼈 안에
1: 예.
0: 뇌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키우는 작전으로
1: 예.
0: 진화가 점점 되는데 이 턱을 안으로 쭉 집어넣으려면 네. 이빨이 작아져야 돼요. 이빨이.
1: 그렇죠. 그렇겠죠.
0: 이빨이 예. 작아져야 되는데
1: 네.
0: 육회 뭐 중에 뭉태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1: 뭉태기. 대구에서
0: 주먹만한 예. 그 고기를 그대로 입에다 넣고 씹는다면은 3, 40분 씹어도 사실은 씹을까 말까잖아요.
1: 예.
0: 이 턱이 아프죠.
1: 그렇겠죠.
0: 석기로 잘게 썰죠. 굳이 큰 이빨이 필요 없어요.
1: 석기가 있어서 가능해요.
0: 네. 그리고
1: 아.
0: 이 인류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송곳니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1: 예.
0: 이거는 송곳니로 이 살가죽을 찢어야 되는데
1: 네.
0: 석기로 자르면 되니까.
1: 아 이제 송곳니가 클 필요가
0: 그렇죠.
1: 없어.
0: 그렇죠. 송곳니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침팬치나 바분 같은 거 보면 막 위협을 하죠. 내 먹이를 네. 뺏어라 막 위협하지만
1: 예.
0: 우리는 이걸로 잘게 썰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0: 나눠 먹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어. 그래서 뭔가 다른 그런 고릴레들과는 다른 네. 그리고 뭐 영장류와 침팬지라든지 고릴라와는 완전히 다른 네. 진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 거기에 이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0: 아,
1: 그냥
0: 지죠, 지죠.
1: 돌에 쓱 지나치지 말고,
0: 예.
1: 야, 저 작은 돌조각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0: 그렇지.
1: 이런 새로운 적응
0: 아.
1: 단계의 전략을 해서 우주선까지 쏘는 우리가 됐구나.
0: 네.
1: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아, 그럼 관장님, 이런 주먹도끼 같은 석기 기구 말고도 고인류들이 썼던 다른 도구들도 있을까요?
1: 제일 중요한 건 나무겠죠, 나무.
0: 나무도 썼을
1: 네,
0: 텐데.
1: 나무를 아마 우리가 등산 갈때
0: 지팡이.
1: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때랑 맨손으로 갈 때랑 완전히 느낌이
0: 아,
1: 다르잖아요.
0: 든든하죠.
1: 그래서 나무 지팡이가 나무 도구가 굉장히 뭐 던지는 용도로도 썼었고 뭐 작대기로도 참가지 썼겠죠. 그래서 나무 도구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나무는 아까 안타깝게도 다 썩어서 없어지고 돌만 남아 있는 건데요. 나무가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두세 개 정도 마디만 돼도 이거를 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바로 이런 석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석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런 가죽을 찢어서 고기를 먹는 용도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와 같은 나무를 베어서 나무가 훨씬 도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대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도로도 이 주먹도끼라든지 찍개 같은 거에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0: 우리
1: 하고
0: 만화에
1: 있습니다.
0: 나오는 그 나무에다가 돌이 엮인 창처럼 나무와 돌을 연결도 했을까요?
1: 그게
0: 예.
1: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 나무와 돌을 연결하는 게
0: 네.
1: 엄청난 기술입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1: 이게
0: 예. 네.
1: 이제 하이브리드죠, 일종. 그래서
0: 끈이 있어야 되잖아. 예.
1: 그러니까 이 돌이랑 그렇죠. 돌이랑
0: 네.
1: 나무라고 하는 일적인 재료를 붙이기 위해서는 접착제도
0: 아,
1: 필요하고
0: 예.
1: 뭔가 동물의 심출 같은 뭔가 가공하는 재료들도 필요하고 해서 석기에 자루를 달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팔 길이를 늘려주는 거잖아요. 창
0: 와, 그렇죠.
1: 던지고. 그래서 주먹도끼 아까 도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점점점 작아진다고 했지만 아까 나무 자루를 끼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창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결국은 무기 발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 근접전이죠. 이걸 뭐 던져봐야 몇 미터나
0: 아, 그렇겠죠.
1: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제압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나는 안전하게 가까이서 주먹도끼보다 창이 나무창으로 찌르면 나는 훨씬 안전하죠.
0: 그렇죠.
1: 그 다음에 던지는 창.
0: 네.
1: 그 다음에 활 쏘죠.
0: 네.
1: 총 쏘죠. 대포 쏘죠. ICBM 쏘죠. 그런 식으로 점점점점
0: 그렇지. 예.
1: 캐스트니까
0: 맞아.
1: 던지는 도구가
0: 네.
1: 그런 식으로 발달하는데
0: 네.
1: 그 제가 오늘 뭐 잡다한 지식사전 이강민의 잡지사에 와 있습니다마는
0: 예.
1: 방송, 브로드캐스트죠. 멀리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래서
0: 멀리 던지는.
1: 방송입니다. 방송. 그게 주먹도끼랑 같이 연결되는
0: 아, 저희
1: 것들이니까
0: 방송이 지금 저기서 시작된
1: 그렇죠.
0: 거예요?
1: 이 주먹도끼를 만드는 능력,
0: 예.
1: 캐스트. 그래서
0: 굉장히 상징적이네, 오늘. 예.
1: 던지는 게 결국은 도구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그런 면에서 뭐 프로야구, 뭐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 막 160km 막 던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류만,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죠. 고릴라
0: 던지는
1: 아무리
0: 게.
1: 팔이 세도
0: 그렇게 정교하게 멀리 못 던지죠.
1: 땅바닥 패대기밖에 못 쳐요. 왜냐면 어깨가 빙글빙글 안 돌아가니까.
0: 그러네. 그 영장류 동물 중에도 도구를 쓰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침팬지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푹푹 찔러가지고 흰개미 잡아먹는 것도 봤고, 실제로 이제 돌을 들고 열매 깨먹는 원숭이 같은 애들도 봤는데, 침팬지의 도구 사용과 원시인의 주먹도끼 사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몇 가지, 근데
0: 네.
1: 사실은 침팬지도 도구를 썼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뭐 맞죠. 도구를 쓰죠. 그리고 그 주장의 그런 학설의 이면에는 침팬지도 언젠가는 진화해서 사람과
0: 궁금했어요.
1: 같은
0: 예.
1: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거야 사실은 아주 먼 미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0: 네.
1: 침팬지나 이런 고릴라 같은 영장류들이 쓰는 도구와 우리가 쓰는 도구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0: 네.
1: 즉흥성과 준비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즉흥성과
1: 준비성.
0: 준비성. 예.
1: 그래서 이 침팬지나 이런 것들 뭐 당장 필요할 때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뜯어서 흰개미즙을 먹는다거나 뭐 그런 도구를 쓰잖아요.
0: 예.
1: 사람은 이 도구가 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드는 거죠.
0: 준비를 하는
1: 네. 그리고
0: 거구나.
1: 얘를 또 가지고 다녀.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인류 진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0: 네.
1: 이 가방.

0: 가방을 만들 수 있던 능력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가방이요.
0: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사람이 우리가 주먹도끼도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두드려 깼냐 그러잖아요. 네. 가방 안에 보면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수십 가지를 아마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장류들이 쓰는 도구들은 즉흥해서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그런 도구들이었고 우리 고인류 그다음에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 같은 사람들이 쓰는 도구들은 내가 쓸 상황이라든지 내가 쓸 어떠한 특정 시점들을 예비해가지고 만들고 준비하고 그것을 또 싸가지고 다녀요. 근데 싸가지고 다니는 게
1: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0: 그렇죠.
1: 거지.
0: 가방을 만든다는 능력이 꽈야지 뭐 만들잖아요. 아. 실을 꽈서. 그런 것들이 다 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이랑
1: 그러네.
0: 도구 발달이랑 연결되는 건데.
1: 그럼 침팬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흰개미 포크용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챙겨서 한 10킬로 이동해서 흰개미를 찌워 먹으면 그건 엄청난
0: 좀 그런 뭐 예를 들면 예. 뭐 일본 원숭이 고구마 물 씻어 먹는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원숭이란다 예. 침팬지들 영장류들이 석기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석기를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 돌을 열매를 올려놓고
1: 호두 같은 거 예를
0: 그걸 깨죠 네. 깨면은 밑에 돌도 같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침팬지가 만들었던 석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만 우리 뭐 사람이랑 침팬지랑은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수백만 년 전에 700만 년 전 뭐 유전자 시계 연구에 따르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네. 침팬지는 심파진 나름대로 그 종의 가장 정점에 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끼리 나름대로 진화해서 가장 정점에 와 있는 건데 네.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진화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까지 왔듯이 뭐 수백만 년 후 수천만 년 후에 또 지금의 영장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가 돼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1: 할 수 있어도 우리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0: 우리 뭐 당장 빠는 비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그래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네. 근데 그 고인류들은 지금 같은 이제 언어나 글이 없는 그 인류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주먹도끼 같은 거를 어떻게 후대에 계승을 했을까요?
0: 언제부터 우리가 쓰는 말같이 정교한 말을 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오늘 제가 뭐 주먹도끼가 어떻고 인류의 진화가 어떻고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많죠. 네,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다만 이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주먹도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네. 주먹도끼는 뭐 대충 두드려 깨서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뭔가 설계도에 머릿속에 입력된 설계도의 상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정보가 후대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말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정교한 수준의 뭐 언어 활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뇌에 이 석기를 만드는 그 오른손을 막 쓰는 부위가 뇌의 어떠한 그 언어 관장하는 영역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네. 연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짧게 말씀드리면 주먹도끼 하나만 놓고 봐도 네.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던 그 능력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정교해지면서 오늘날의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사회적인 뭐 협동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주먹도끼처럼 인류 진화에 큰 영향을 준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0: 인류의 진화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발로 일어섰던 그 장면이 되겠죠.
1: 직립.
0: 예, 네 발에서 두 발로 걸으면은
1: 손이
0: 두 발, 그렇죠. 손의 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결국은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손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 게 지금 마지막 숙제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 두 발로 일어서서 두 손이 생겼다.
1: 예.
0: 두 손으로 뭘 했습니까? 석기를 만들었다. 도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도구가 뇌 용량을 키우는데 단백질 섭취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상징 활동, 예술 활동이라고 하겠죠. 동굴 벽화를 그리고

0: 조각을 하고 음악을 하고 공교롭게도 이게 대개 4만 년을 전후로 한 이 제일 살기 어려웠던 시기 빙하기가 닥쳐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동굴에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조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1: 배고픈 예술인이네요.
0: 배고픈 예술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요새는 맞지는 않지만 예. 결국은 뭔가 내 생명에 위협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먹을 것과 관계 없는 활동을 한 게 사람이에요. 오늘의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우리가 이강면의 잡지사도 계속 들어야 되고 뭔가 미술관도 가야 되고 박물관도 가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걸 뭐 해서 박물관에 가서 빵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상징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창의력과 연결되고 새로운 국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던 것들이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런 예술활동이라는 것들, 상징활동이라는 것들이 인류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1: 네. 전국 선사박물관 이한용 전 관장님과 함께 전공리 주먹도끼를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5: 삼익 가구.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는 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신석기 시대만 해도 빗살무늬 토기가 된 대표 유물이 떠오르지만 상대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는 가장 오래전으로 가봤자 한 만 년 전이고 구석기 시대는 대략 한 100만 년 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뭉뚱그려서 선사시대로 묶어버리기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간의 비중이 정말 압도적인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구석기인들의 유물들, 그 위대함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한용 관장님과 알아봤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연천의 전국 선사박물관 가셔서 더 생생한 감동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예술이 일상이 되고
9: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8: 우리의 일상이
9: 문화가 된다.
8: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9: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8: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9: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8: 공정하게
9: 함께
8: 새롭게
9: 마음껏 꿈꾸자.
8: 경기도에서
10: 꿈꾸자. 경기도에서.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1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쯤 감찰위원회를 열고 강압수사와 업무 중 페이스북 이용,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등 6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 박 검사에게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혹시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여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과천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공급 조기화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과천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노조는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인 약 18,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 노조가 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성과급 현금 지급 원칙 사수와 교섭 투명성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2,400여 명으로 기존 기술 사무직 노조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는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사개혁위는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와 굿네이버스 보이스피싱 제로 사무국장,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심사역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관계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수사 진행 상황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청래 당대표 후보 지지활동을 정달성 당원의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선관위는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3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선거 부정 행위를 통해 정청래 후보의 지지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0: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내가 산 세월이 나의 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간병을 통해 쌓은 치열한 인생 스펙, 이주빈 프리랜서 리포터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 레이디 발걸음

아, 네, 안녕하세요. 연기와 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유쾌 발랄한 서울시민 이주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어딜까요? 네, 약간 말투를 노력했지만 좀 티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20살 무렵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보통 그 나이 때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대학이나 직장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전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이유로 상경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 유쾌한 집이었어요. 아빠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영어 강사 일을 하셨어요. 너무나 평온하던 어느 여름밤, 정말 천지 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거실에 있었고 아빠는 먼저 피곤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큰 굉음이 들려서 뭐지? 하고 엄마와 저는 방에 막 뛰어들어갔어요. 아빠가 쓰러진 채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고 그렇게 아빠는 응급호송이 되셨습니다. 아빠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됐어요. 발작은 계속됐고 의식은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아직도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결국 대구의 병원에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아빠의 경련 발작은 계속됐고 결국 응급 중환자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 저와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계속 꿈이었으면 하면서 현실 부정을 막겠죠. 사실 아직까지도 아빠가 발작을 크게 하고 경련 시간이 또 길어지면 응급실에서 응급 중환자실로 옮겼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철렁하고 엄청 불안해집니다. 당시 아빠의 심박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 심폐소생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제발 좀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정말 빌며 매달렸던 그런 날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식이 없는 아빠를 면회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번. 면회를 갈 때마다 독한 약에 아빠의 몸은 점점 더 부풀어져 갔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비록 의식은 없어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매일매일 중환자실에 가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야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 둘이 같이 가자고. 우리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겠다고. 막 좋아했잖아. 아빠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빠 진짜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진짜 미안한데 조금만 더 힘내자. 매일매일 귀에다 대고 전 진짜 열심히 말했어요. 아빠는 꼭 일어날 거라는 절박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하늘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살아만 계신다면 정말 더 바랄 것도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제 옆에 살아계신 아빠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께서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계속 또 치료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도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의 서울살이가 시작됐죠.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대구에 있는 집도 처분하고

병원이 있는 근처에 최대한 반값이 저렴했던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벌레도 너무 많고 좁고 춥고 그곳에서 엄마와 둘이 지내면서 아버지 간병을 교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20살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나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대학교 입학해서 캠퍼스를 누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사치였습니다. 한창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나이였지만 저는 결국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죠. 그런데 사실 간병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언제 경련을 할지도 모르고 열이 나고 산소 포화도가 또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상황에 맞는 간병의 비용도 너무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교대로 아빠 간병을 해야 했고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반 회사보다는 파트타임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 고깃집, 카페 등등 닥치는 대로 정말 일했습니다. 또한 멀리 가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는 일보다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저만의 이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 간병하고 일하고 간병하고 일하며 지내던 저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느낌에 무기력해졌고 막막함과 책임감이 또 저를 짓누르기도 했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상담과 치료를 또 알아봐 주셨지만 그때 전 병원비조차 아까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년간 꾸준히 또 치료받고 지금 밝은 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간병을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병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성인이지만 저보다 어린 청소년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영케어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알게 됐는데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요. 간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이 악순환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죠. 그렇게 긴 시간 노력하면서 살아도 간병은 무엇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케어러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 노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맞춘 나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충분한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느 또래처럼 앞으로 삶을 나아갈 수 있게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께서 영케어러가 충분히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먼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 창문에서 정말 매일 보던 광경이 있었는데요. 병원이 대학로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예술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제 꿈이 또 생각이 났죠. 그 학교를 보니까 잠시 접어두었던 제 꿈과 열망이 다시 살아난 걸 느꼈어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다시 꿈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당시에 사실 7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도 제대로 사먹지 못해서 제가 막 벌벌 떨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밥을 굶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학로 연극 티켓을 샀어요. 간병 후에 저만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연극을 보러 바로 달려갔죠. 저만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돼줬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의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에게 아빠는 봉사활동과 기부정신 그리고 헌신정신을 가르쳐준 분이셨거든요. 저는 아빠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병원에 있게 된 후 어느 날 평창올림픽

캠핑 봉사를 아빠가 자꾸 가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하도 그러니까 지쳐서 아빠, 몸도 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더니 아빠는 좀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표라도 나눠줄 수 없을까?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결국 이 말을 들은 저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글쓰기 공모에 아빠 이러한 이야기를 적었고 수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특별 자원봉사자가 된 아빠는 엄마와 저와 함께 평창올림픽에서 며칠간 봉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 아빠를 보고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여기서 저는 아빠의 신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정신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한 그 말처럼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을 하는 6년 동안 분명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 신념으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알바 말고도 일러스트 일도 해봤고요, 통역 일도 해보고 번역 일도 시간 되는 대로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상금을 탈 수 있는 공모전에도 꾸준히 도전했고 밝은 제 목소리와 성격을 살려 아나운서와 행사 리포터도 뛰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이게 지난 6년간 제가 달려왔던 일들의 기록인데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취득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양보호사, 대한족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 호스피스 자원봉사 자격증, 이외에도 단기로 일할 수 있는 텔레마케터 관리사, 일러스트, 포토샵, 영상 편집도 배웠고요. 심지어 드론 자격증까지 배웠어요. 와, 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죠? 누군가 치열한 저의 삶의 기록을 보고 기분 좋은 농담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빈 씨, 간병도 스펙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최근까지도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도 6년의 기록이 저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또 키워가고 있는데요. 바로 간호사입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간호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참 멋졌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또 잠시 미뤄두었던 꼭 다니고 싶었던 대학교 간호학과 입시를 또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배우와 아나운서의 꿈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인생은 길고 미래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는 분명 아닐 테니까요. 먼 훗날 또 다른 무대에서 또 새로운 저의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힘든 일이 터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힘든 상황이 닥친다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스펙이 되고 무기가 되고 나만의 이력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가 산 세월이 나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간병을 통해 쌓은 치열한 인생 스펙. 이주빈 프리랜서 리포터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다 감상하셨고요. 두 번째 강연의 제목, 진정한 자화를 이뤄낸 힘입니다. 강영근 경비원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강영근 씨는 IMF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인공포증이 생겨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웠고 세상에 나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오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너무 미안했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자활센터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자활센터를 들락날락하길 반복하다 보니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20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던 강영근 씨가 지금은 당당하게 경비원 일을 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생을 벗어던진 강영근 씨가 자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선재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60대 가장인 강영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 생활을 한 지 한 50년이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서울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여기 고난과 역경을 가진 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자 여기 섰습니다. 제 아이 셋을 키우고 제 아내와 이 복지의 도움을 받고서 여기까지 섰거든요. 그간의 20여 년 동안에 그 복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굴곡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용산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서 전자상가에서 제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386 컴퓨터라는 거 조립해서 팔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그때가 286은 정부기관에 있었고 그 뒤에 보급 조금씩 되기 시작한 게 386이라는 컴퓨터였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면서 참 좋은 삼박자가 맞은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꽤 많은 돈을 벌고 거기에 사는 아파트도 살게 되고 한 5년 동안에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진짜 남부럽지 않았죠.

용산에서 좀 강연거리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 둘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중에 역시 뭐 금방 그 행복이 막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IMF 터진 거 아시죠? 19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저도 역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한 17억 정도 부도가 났는데 가계수표, 당좌수표 메꾸다 보니 모든 걸 다 메꿔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은둔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돈은 없으니 사람들 만나기도 창피하고 뭐 지인들 만나서 뭐 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제 천식도 오고 근데 와이프가 저 대신에 어떤 산업전선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네 식구를 그 와이프가 한 3, 4년 동안을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도 저는 그거를 못 이겨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대인공포증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싫고 어떤 부분이 되니까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이 없어가지고 집안에서 아이들과만 이렇게 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돼서 또 그래도 또 셋째가 또 생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는 큰 행복을 준 아이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4인 식구라고 해가지고 다자녀 가구 혜택이 없으니 한 아이가 더 있으니까 세 자녀가도 다자녀 가구를 해가지고 좀 넓은 평수 임대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행복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방 두 개짜리에서 방 세 개짜리를 가니까 각자의 아이들 공급방도 주고 하니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정부가 이런 것도 있구나. 복지가 이런 것도 있으니 참 찰만하더라고요. 각 구에 있는 자활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25개구, 서울에는 25개구의 그 구가 있는데 그 한 구마다 이제 자활센터라는 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 같이 이제 막 갑자기 생존이 어려운 사람이나 빈곤에 있던 사람들 뭐 기술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교육도 직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바깥에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 복지 시설인데요. 거기서 한 세탁 기술을 한 3, 4년 배웠어요. 한 재미있더라고요.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대리미지도 하고 드라이도 하는 걸 뭘 배워서 거기에서 급여가 나오는 게 한 15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한 150이면 그냥 살았어요. 뭐 크게는 못 살아도 뭐 집세하고 충족하고 주거, 의료 뭐 이런 교육 이런 부분을 그런 걸 헤쳐나가면서 그 돈을 좀 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돼가는데 어느 날 이제 자리가 생겼어요. 친구들 모임 자리가. 그래서 나가서 이제 애들하고 너무 어떠니 이렇게 하다가 복지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친한 친구놈이 뭐 복지 얘기하면서 너는 그래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냐 하는 어떤 심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마음이 굉장히 와닿죠. 아직도 이렇게 친한 친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다른 3자의 사람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거를 뒤로 돌아서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자활센터 가서 나름대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만 멈춰서는 우리 다섯 식구가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겠더라고요. 아예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옛날처럼 돈도 좀 많이 벌고 이 자활센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많이 생각도 해봤는데 나가면은 일반 회사에서 다니다 보면은요 똑같은 그 친구들하고의 어떤 그 모토가 형성이 돼요. 회식 같은 데 가면은 또 아유 어떤 복지 얘기 나오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유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 등에 뭐가 낙인 찍힌 것처럼 죄짓는 사람이 돼요. 그럼 그 생활을 못 버티고 다시 또 자활센터로 가요. 그 일반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집에 와서 고뇌야 뭐야 쌓이다 보면 애기가 2학년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더 편하지 끼리끼리 살자. 그럼 같은 동병상련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또 들어와요. 그 자연센터라는 데가 좋긴 좋은데요. 뭐 교육도 가르쳐주고 뭐도 뭐고 하는데 이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건 20년을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느 만큼 살 만큼 해주지만 나라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그 뒤에 낙인 찍힌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회식 같은 자석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내가 낸 세금 너희가 혜택을 보지 않냐, 이런 어떤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자세한테 주는 급여를 우리들은 그냥 악마의 꽃이라 그래요. 그거를 급여 그 조그만 거에 어떤 거에 악마가 주는 꽃이잖아요. 다음 봤다가 저희들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곳이지만 벗어나기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진짜 힘들고요. 그래서 자세한테 다니면은 뭐 정부에서 뭐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뭐 임대 아파트도 제공을 해줘서 어떤 살 수 있는 것만큼의 어떤 적기는 해줘요. 근데 그 자활센터라는 데가 열이면 열에서 일곱 명은 사회 나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제가 그걸 한 20년 동안 느꼈거든요. 나가서 사회에서 나가서 버티지는 못해요. 버텨야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저 강한 사람들, 정말 자립이 나는 이 자활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진짜 나가서 하더라고요. 에이 저도 그러면 한번 뿌리쳐보자. 그래서 이 악마의 꽃을 뿌리쳤습니다. 진짜 여기서의 그 악마의 꽃 자활급여에 대한 급여는 여기서 한정을 하자. 우리 다섯 식구 갈 수 있는 부분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부분을 일을 하자. 그래서 구인구직을 하게 됐습니다. 구인구직을 하는 찰나에 그 전에 이걸 내가 왜 구인구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희망의 인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 제가 50 먹은 나이에 그 대학교 학생들하고 20대 젊은 학생들하고 그 당시에 강의를 받느냐 뭐를 하냐 해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 맨 뒷좌석에 잠만 잤어요. 그러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온 말들이 싹싹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삶의 역사, 문학, 인문학 이런 게 뭐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내용의 삶의 인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삶의 지혜 이런 걸 자꾸 느끼다 보니까 어느 한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난은 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쌀은 주지만은 지식은 절대 안 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가난을 벗어납니다 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배우면 더 똑똑해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똑똑해지면은 정말 어떤 명분이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있을 때는 제가 좀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똑똑해지지 않아도 남한테 배려라고 해서 명분을 못 세워서 돼 안 돼라는 소리를 못 했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없이 살면서 똑똑해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해지니까 대 안 되는 명분을 딱딱 구분을 해주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내 명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상황에서의 내 거를 된다 안 된다는 거를 하는 거를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더 대인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공부는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게 들더라고요. 배워야지만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울수록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더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인문학 수업을 정말 좋게 받았습니다. 정말 제 삶의 모토도 됐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 이거 좀 어떻게 배울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좀 권장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헤쳐나가던 부분에 어떤 지인이 경비원 생활이 있으니 너하고 스타일이 맞는 적성에 맞는 직장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봐라 해서 경비원 이수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경비원 생활을 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아를 찾고자 굉장히 서울사회를 끝낸 느낌이에요. 이제 내 스스로 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을 제 큰놈이 이제 축구선수였었는데 그 당시에 진짜 돈이 없어서 한우 고기를 못 사줬어요. 축구선수 그 당시에 있을 때 소고기 먹어야지 힘을 좀 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3년 동안 중학교 3년 내내 소고기 한 번은 못 사줬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한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게 얘기 나오면 막 이렇게 조금 울컥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자아를 하고 내 배움이 스스로 배워서 내 뜻뜻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급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고기도 먹고 아내하고 같이 회식도 하면서 정말 뭔가 마음이 뜨뜻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지금 뭐 뭔가 마음이 아니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신 분 하루하루 간신히 삶에 붙들고 계신 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깥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한번 나가보세요. 부딪혀보세요. 부딪히면 열려요. 도망다니는 삶을 해봐야 아무리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부딪히면 실마리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가 산 세월이 나의 힘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간병을 통해 쌓은 치열한 인생 스펙, 이주빈 프리랜서 리포터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진정한 자화를 이뤄낸 힘, 경비원 강영근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휘트니 유스턴이 부른 Greatest Love of All, 커니 프란시스의 알딜라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

0: 백악관이 전 세계 40여 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광범위한 무역 흐름 속에 불법 중국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은 오늘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제3국 경유 불법 환적 문제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 포장, 라벨 교체를 거쳐 원산지를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노조는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인 약 1만 8천 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노조가 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성과급 현금 지급 원칙 사수와 교섭 투명성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2,400여 명으로 기존 기술 사무직 노조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도심을 겨냥한 러시아 공격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UN 인권감시단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7월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437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6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전달보다 30%,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늘어난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혹시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여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쯤 감찰위원회를 열고 강압수사와 업무 중 페이스북 이용,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등 6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 박 검사에게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 방첩사령부 부지 주택공급 조기화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과천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청래 당대표 후보 지지활동을 한 정달성 당원의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7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6: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회복을 넘어 승리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수연 집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1: 늘 보던 나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입니다.
2: 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음의 벼랑 끝에 섰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3: 네,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네. 떨리세요?
5: 아, 너무 떨려요.
1: 아, 집사님, 뭐 지금 얼굴에 좀 흉터가 네. 사고 때문인가요?
5: 네, 제가 2015년도에 전신화상 사고를 입었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보니까 하나님이 네. 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커서
5: 네, 네.
1: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라파 치료
5: 네,
1: 하나님
5: 맞습니다.
1: 또 둘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네. 셋째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단락을 나눠주셨더라고요.
5: 네, 네, 네.
1: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 네, 맞습니다.
1: 먼저 우리 치료 하나님 네. 여호와 라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5: 네.
1: 어린 시절에 굉장히 네. 좀 본인에게 자신이 없는 네. 소녀였나 봐요.
5: 네, 자신도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세상이 이렇게 주는 복을
1: 네.
5: 제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뭔가 세상이 바라는 형통을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네. 주시는 형통을 모르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지만
1: 네.
5: 뭔가 학업적인 능력이라던가 뭐 미모라던가 뭐 뛰어난 뭐 재능이라던가 이런 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평범한 제가 네. 싫었던 거예요.
1: 아...
5: 네, 별로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좀 비관한 거죠. 내가
5: 네.
1: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5: 네. 되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친구들이 더 자유해 보이는
1: 거예요. 더 잘 되잖아요, 또.
5: 네, 더 잘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친구들은 다 주일에 놀러 가는데
1: 네.
5: 저는 이제 교회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이러니까는 이게 과연 복일까?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고 더 자유하게 해주신다는데 왜 난 자유하지 않지? 이런 생각으로 다소 좀 우울한 상태의 10대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1: 아니, 보통의 학생들, 뭐 저희도
4: 그럼요.
1: 다 그랬죠. 왜 네네. 나만 이럴까? 위모냥 이꼴일까? 뭐 이런 생각도 다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5: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뭐 그래서 아마 좀 지방으로 뭐 이사를 가셨나 봐요?
5: 이제 그 대학교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1: 남자친구?
5: 네. 아.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동기였고 그런데 친구였다가 네.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네. 그곳에서 연애를 시작을 하고
1: 네.
5: 그리고 나서 한 7, 8년 동안 연애 기간을 갖고
1: 오, 예.
5: 네네 네. 하고 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시골 카페를 하자.
1: 아.
5: 네, 그래서 그냥 뭐 풍족하진 않지만 우리 둘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렇게 가자고 하고서는 이제 시골로 떠나게 되는데요.
1: 네.
5: 이제 거기에서 제가 큰 실수 한 가지를 저지르는데요.
1: 예.
5: 하나님한테 너무 네. 화가 나서 네. 제가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전부 다 집에다 내버려 두고 독립을 하게 돼요.
1: 아.
5: 그러고서는
3: 제대로 삐졌네요.
5: 네, 너무

0: 너무 실망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을 등지고 가도 하나님 저 따라오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교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께 단단히 삐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놓고 제가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네.
1: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시고 또 지방으로 가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신 이후에 화상 사고가 생기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결혼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제가 시골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초반에는 아무래도 가게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직장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공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연구실에서 연구 보조를 하는 일을 제가 구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중에 제가 상견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고 그 이튿날 제가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2: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0: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상견례 다음 날 이제 집기들을 연구하는 그 집기들을 이제 멸균 소독을 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순도 높은 알코올이 제 몸에 쏟아졌고 근데 그게 이제 정전기 스파크로 인해서도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우리 왜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잘못 만졌을 때 정전기만으로도
0: 네네네 너무 순도 높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3: 화학작용이 확 일어났고
0: 네 일어나서 이제 제 몸에 불이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당시 남자친구였고 이제 저의 현재 남편인 그 남편이 이제 저를 제가 그 당시 보철 치료를 하고 있었어서 이제 먹는 거를 잘 못하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좋은 거 먹인다고 점심시간에 와 있다가
2: 마침 와 있었어요?
0: 네. 와 있는 상태여서 이제 제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와서 제가 이제 목과 이제 손은 거의 다 많이 화상을 입은 상태고 목이 타들어오고 이제 눈썹이 타들어오는 시기에 예, 손으로 다 잡아서 불을 진화를 해줬어요. 네.
2: 큰 사고였네요.
3: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네.
1: 아니 그 정도였으면은 생명에도 위협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이제 여러분이 있었죠. 이제 사고 난 다음에 그 진화를 한 다음에 남자친구가 옷을 적셔서 이제 진화를 한 다음에 울면서 물에 적셔서 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차로 달려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헬기로 이제 중간 병원에 들러서 급하게
2: 응급 조치를
0: 네.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이제 구급차로 가는데 그날이 하필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 많이 막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또 구급차에서 한 번에 이제 이벤트가 생기는데요. 이 몸에 간단히 덮어두는 피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피부가 이 신체에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벗겨진 상태다 보니까는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다 손상된 상태다 보니까 그 수분이 아무리 이렇게 붕대나 이런 보습을 중간에서 했다고 해도 수분이 날아가는 상태라서 이제 막 링거를 주렁주렁 달아요. 그런데 그 주렁주렁 달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구급차에서도 신경 쓸게 너무나 많으니까 미처 링거가 들어가는 거를

0: 확인하지 못해서 완전히 혈압이 거의 반 시신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네,
0: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막 급하게 이제 그 이제 혈압도 문제고 또 화상을 크게 입으면 이제 폐혈증이나 이제 피부가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공포의 드렉싱이 시작이 되죠.
1: 일단은 그래도 이제 중환에서 도착을 했고.
0: 네네.
1: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화상 치료가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들었는데 이후 치료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0: 사실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서 장열통이 굉장히 크대요. 이 불에 타는 그 통증이 크다고 하는데 네. 그 통증보다 제 생각에는 드레싱 통증이 더 큰 것 같아요.
1: 소독하고 그럴 때?
0: 네, 네. 화상 입게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살 색이 아니라 하얗게 이렇게 살이 익어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 살을 긁어내지 않으면 썩어 들어와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긁어내고 소독하고 긁어내고 소독하고 이걸 계속 매일매일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위가 저는 몹시 컸고
1: 그렇겠죠.
0: 그리고 또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고통스러웠죠. 그냥 아프다고 소리를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짐승 울음소리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붙잡고 어디다 의지할 누군가도 없는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와서는 그 당시에 생각나는 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렇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몹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게 되면 막 그 약물 때문에 선망증세도 나오지 않나요?
0: 네, 그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이 목숨이 경각에 달으신 네네. 분들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현실과 꿈의 경계가 맞아요. 모호해져서 계속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선망 기간 동안에 이 꿈과 현실의 경계 그 모호한 관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울부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상황에서 교만한 게 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나와 멀어지려고 하지 마라. 나와 떨어지려는 교만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전에 삐졌던 거는 온데간데 없고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 아파서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서는 막 울부짖다가 정신이 들어서 보면은 또 드레싱 하고 있고 드레싱 하다가 까무러쳐요. 너무 아파서.
2: 그렇겠죠.
0: 그리고 저도 몰랐던 새에 심정지가 되고 심정지가 되면 CPR을 해요. 그 다음에 막 꼬집고 가슴팍을 막 치셔서 눈 뜨고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시 의식을 잃으셨나 봐요. 드레싱 마저 하겠습니다.

0: 가지고서는 아, 다시 또 네, 드레싱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네, 계속 통증과 드레싱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소리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1: 도와달라고도 하지만 그냥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로도 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냥
1: 저 같으면
0: 살리신 살려주신 간호사분들이랑 의료진 분들한테 그냥 살리지 말고 죽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살려준 게 이게 살았다면 내일 또 드레싱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고통이 또 반복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막 정말 막 끝나고 나서도 하는 도중에도 나오고 나선 다음 날에 드레싱이 두려워서 진짜 바들바들 떨었던 것 같아요.
1: 네,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 같았네요.
0: 네, 맞아요.
1: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은 게 있었을까요?
0: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이제 희미해진 상황에서 이제 발끝만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사지를 묶어놓고 이제 막 빼고 이러다 보니까
1: 그냥 수면 중에 나도 모르게
0: 선망이 있으니까.
1: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0: 그래서 그런 거를 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손발을 묶어놓는 상태인데 그래서 시야가 딱 발 끝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빌립보서 말씀을 네, 발끝에다가 코팅해서 붙여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붙여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그 드레싱을 하는 데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아 그곳에서 이제 또 한 번에 더 격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또 중환자실에서도 격리되는 격리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말 기계음과 핸드폰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그런 데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자주 드나드시지 못하는 방이거든요. 그냥 모니터에 뭐 심박수나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만 잠시 들여다보시는 그런 방 같은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또 울부짖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여기 또 이렇게 고립되게 하시고 또 설상가상 내성균 때문에 진통제도 나중에는 다른 걸로 교체를 하다가 나중에는 못 맞게 되더라고요.
1: 왜요? 내성이 생겨서?
0: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단약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통증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 땅 밑에 또 땅이 있고 진짜 계속 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으면서 이제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서는 막 그냥 막 이 묶은 걸 풀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선망 중에 막 소리를 질렀는데
2: 이제 절규 자체죠.
0: 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딸아 괜찮아 내가 네 곁에 있어 라고 계속 격려를 해주고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려 세상에 있고 이렇게 뭔가 몸이 다치지 않았을 땐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그 혼자만 남겨져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서도 떨어져 있었던 그 격리실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그곳까지 와주셨더라고요.
1: 하나님이 가족들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0: 네, 이제

0: 그곳에 혼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고 갈급했었지만 아 그게 정확히 어떤 은혜일지 몰랐을 때는 굉장히 어떤 건지 궁금하기만 했고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숨겨주셨는지 예, 느끼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아버지가 막 뛰어오시느라 그 흥건히 젖은 머리카락 딸을 보겠다고 이제 하루에 두 번 면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흥건해진 머리카락을 보면 아주 그 시간에 늦어서 조금이라도 딸을 못 보는
1: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좀 늦으면 볼 시간이 줄어드니까
0: 그것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늦둥이라 네.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아유,
1: 얼마나 귀한 딸이었을까요.
0: 근데 머리가 흥건히 젖고 또 양복이 다 젖도록 뛰어오신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눈이 잘 안 좋아서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막 분주히 그 면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짠 하고서는 엄마가 이렇게 오늘은 어때? 하고서는 들어오시는데 파란색 블라우스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레이스 같은 이런 무슨 카라나 턱 빠진 줄 알았어요. 네. 보니까 진한 남색의 이런 턱받이처럼 보였던 게 이제 엄마가 걸어오면서 이게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제 면회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흘리셨던 어머니 눈물 때문에 아이고. 이 앞섭이 다 젖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망이 있는 상태고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정신 상태에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엄마의 표정이 안 좋으면 너무 걱정이 될까 봐.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고 정복해내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의 현실을 살피며 그 안의 감정에 따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성과 감정을 사용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나 어려움 앞에서는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온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과 사람들을 보고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곳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12명은 분명 같은 땅을 밟았고 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결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눈앞에 거대한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 이제는 늦었어. 이런 소리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처럼 느껴지고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묻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뜻을 구하다 보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그 기준이 선명해지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않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차분히 바라보시되 현실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막막한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편안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내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작년 2024년 6월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미국 목사님들입니다. 로드라고 외치지 않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 장로교회 소속된 한인 목회자들의 기도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 교회 특징이 뭡니까? 기도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이게 통성 기도죠. 그래서 같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하면 기도고 기도하면 통성 교회, 통성 기도가 한국 교회 특징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원래 한국 교회의 기도 특징이요 통성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원래 신은 서양 기독교의 특징, 기도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총신 역사학과 교수였던 박영규 교수의 글에 따르면 1906년도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 선교사님을 놓고 사경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영국 웨일즈하고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 부흥운동을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소개하면서 특징이 있다. 근데 보니까 그 특징이 뭐였냐면 통성기도더라. 그래서 조선의 부흥을 놓고 우리도 한번 통성기도 해봅시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1906년 우리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해예요. 그리고 정말 조선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통성기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선에 다 퍼진 거예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된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 하면 기도고 기도하면 통성기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정말로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거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탄생도 초대교회 탄생도 기도 가운데 탄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했더니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새싹처럼 자라나는 이 조그만한 초대교회에 여러분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4천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유대 당국이 지금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이걸 몹시 싫어해요.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불편해서요.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온 공회가 소집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긴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요 살기 등등하게 얘기합니다. 너네 도대체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전 같으면 이 제자들 예전 모습이면 어땠을까요?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요 백성의 관리들하고 장로들에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공회는요 이제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신은 위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리들은요 백성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일단 놓아줍니다. 아주 단단하게 위협을 주면서 놓아주는 것이죠.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고 자라나는 이 초대교회 앞에요 이 위기가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 위기 앞에서 완전히 밟힐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부터 할까요?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벌벌벌 떨리는 위기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 당국이 두 사람 모아놓고 완전히 협박한 거 아닙니까? 도망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 말들을 다 알려요.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들만 닥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초대교회가 감당하고 닥칠 위협이기 때문이었죠.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방향성을 보여줘요. 위기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혹시 그 중에 능력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제사장과 뭐 연결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미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미한 사람이지만 함께 뭡니까? 서로 잇띄어지고 연결되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알리니까요, 이제 막 자라나서 생명을 좀 틔우려고 하는 그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부터 할까요? 대책회의부터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야, 이런 위기 앞에서는 각자 도생이다, 뿔뿔이 흩어지자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혹시 장로들, 아니면 사도계인, 혹시 관리, 아니면 로마 총독부, 혹시 연줄 있는 사람 있냐, 그거 찾아볼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사도들에게 왜 하필 나서가지고 그 일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 처음부터 교회의 시작이 기도 속에서 태어났고, 이 새싹 같은 교회가 시작한 일에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의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대책을 세우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줄대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것. 그러니 생명력이요, 그 움틀대는 정말 이 미묘한 이 생명력이요, 미미한 생명력이요, 더욱해서 더욱더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위기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위기는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불안하게 만들죠. 조급하게 만듭니다. 호흡도 가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한숨이 쉬어집니다. 호흡도 잘 안 되죠. 때로는 위기는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나뉘게 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냐라는 마음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방향은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집니까? 아니죠. 모입니다. 대책회의부터 합니까? 아니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이 새싹 같은 초대교회 모습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요, 몇 가지 중요한 레슨을 알려줘요.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특징들을 좀 드러내줍니다. 자, 먼저 이들은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대요. 일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대요. 제가 왜 서두에 통성 기도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고요? 통성 기도였어요. 기도였다고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아마 혹시 이 중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교단의 배경이 다르고 각각의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예전에 한국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항상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의 자리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낮에도 예배당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에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철회였죠. 정말 밤을 뚫었습니다.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다,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어디로 갑니까?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산에서 기도하고요. 골짜기에서 기도하고요. 곳곳에 기도원들이 생깁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 있어도요,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였다고요. 그렇기에 어려운 시절, 예수 믿기에 그 힘든 시절, 동네마다 교회 다닌다 가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쟁이라는 그런 꼬리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뭐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나가면요, 동네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장집산의 손자. 저희 할아버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라는 거.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혹시 예수쟁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돌파해 나가셨습니까? 예배당에 가면은요, 꼭 한두 사람

이런 사람 꼭 있었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험한 그 일들을 당하면서도 예배드리러 오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눈물 질질 흘리면서 정말 그 가슴 아픔을 토로했던 그 사람들은 꼭 있었습니다.

한 마룻바닥인데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밤새 같이 기도한다고 그 한가운데 난로 놓고 골로 놓고 그 위에다가 냄비 하나 놓고 국수 끓여 드셨던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애기 포대기에 들쳐고 와가지고 참 마룻바닥에 잠시라도 와서 기도하고 갔던 그 얘기들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여기 지금 권사님들 가운데 계시지도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때 어른들은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력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일제를 지나서 6.25를 지나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왔을까요? 그것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강력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숫자에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미미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정말 생명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냐 지금이? 대책을 세워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뒤로 물르고요 함께 기도했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초대교회의 생명력이었고 그게 한국교회에 있었던 생명력의 역사였다고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문제가 있잖아요. 공회가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살기 등등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냐면 24절 보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라고 하면서 무엇부터 찾냐면 하나님부터 찾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본다고요? 하나님부터 봐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부터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나열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하면 뭐가 더 커 보이겠까요? 문제가 더 커 보이죠. 근데 하나님부터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그럴까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여러분 바다와 바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걷지만 어느새 문제인 바람과 바다를 바라볼 때는요 바다 가운데 빠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 위를 걷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제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주여! 아주 그냥 땅을 파요. 문제를 바라볼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있게 기도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할수록 깔아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실은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제자들 기도 가르쳐 달라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엇부터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바라보게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여러분, 우리 순서를 잘 잡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부터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에 더 생명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문제 쳐다보는 교회가 더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여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갖고 그 주님 앞에 문제만 얘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더 머물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도 가운데 더욱더 생명력의 역사가 있을까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도전합니다.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천지의 만물의 주제 되신 대주제시여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부터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도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25절에서

밝히듯 시편 2편은요, 원래 다윗의 등극시인데 점점 메시아를 향하는 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바라보면서, 그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꾸몄다.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또 26절 나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그래. 맞아, 우리를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지. 맞아, 우리 복음을 전한 우리를 대적하는 것. 이걸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문제 그대로를요,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서 뭡니까? 맞습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문제를요, 그냥 뉴스로 갖고 갑니다. 현실로 막 끌려갑니다. 어떡합니까?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이 뉴스 들으면 저기에 휩쓸려가고, 저 뉴스 들으면 저기에 휩쓸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맞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이러는 거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표류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 때 일입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의 산헤립이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협박 편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다 망한다예요. 너희 하나님 붙잡고 있지? 그렇게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다른 민족들 봐라. 그 신들 다 부르짖으면 너네처럼 다 그렇게 했어. 근데 다 망했잖아. 너희도 그 차례야. 여러분, 이런 식의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편지를 들고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간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뭐부터 기도할까요? 문제부터 기도할까요? 아니요.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초대교회에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고 생동력 있게 일어났던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더욱더 놀라웠던 것이 있어요. 아, 뭐 목사님 계속 놀라십니까? 말씀은 원래 계속 놀라는 거예요. 이 놀라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위협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할 때 기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숨겨 주세요. 이 일이 얼른 지나가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요, 이들은요, 위협하는 상황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을 구합니까?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 달라고 구합니까? 담대히 전함을 구해요.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가 달라요. 기도의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서슬퍼런 위협은요, 가상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요한 막 풀려났다니까요. 아니, 지금 막 풀려난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다시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겠다는 거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구해요. 생명력이 다르죠.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수없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 잘못되고 나쁜 거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은 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헤쳐온 이야기들을 들으며, 믿음의 선조들이 들려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요, 여러 눈물 나는 상황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그 여러 가지 애씀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예배당

0: 앉기만 해도 울음이 나왔던 그 상황 속에 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다시 나가면서요.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겁니까? 목표가요? 안전, 평안, 화목, 피해감, 넘어감, 숨김 이런 게 아니라 승리하자였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승리하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생명력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말씀이 전해주는 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줄이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선포를 하며, 하나님, 우리의 안전보다 사명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줄기마다 옹이가 있습니다. 옹이란 가지가 잘려 나가거나 상처가 난 자리에 시간이 쌓여

지나면서 단단한 무늬처럼 남은 흔적인데요. 나무에게 옹이는 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픔을 견뎌낸 자랑스러운 기록인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옹이가 있습니다. 아팠던 자리, 잃어버린 자리, 쉽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의 자리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도 조금 더 단단한 아름다운 무늬가 생깁니다. 내 삶의 옹이들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견뎌낸 흔적으로 조용히 안아주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대 CCN 캠프 지기셨죠. 하덕규 나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방이 마련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비와 그림의 널 사랑한 흔적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 주리가 함께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최토담 님께서는 주름 이꼴 인생 훈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옹이 같은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우리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CCM 새노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CCM 공부방 두 분의 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유쾌한 선생님들이시죠. 자, 오늘도 두 분 함께 오셨습니다. 주쌤, 김쌤. 함께하는 CCM 공부방 문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효과음을 진짜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오늘도 이제 공부방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아, 요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캠프 가족 여러분들이 항상 반갑고 다정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공부방이 지나고 나서는 이 뒤에 다시 그 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시고 하면은 진짜 모범생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싶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좋아요 특집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공부방에서 소개해 주신 곡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여러 곡이 올라가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2: 그럼 너무 네. 좋겠네요. 저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 그 음원 사이트를 보면 뭐 탑백 차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몇 년이 지나도 거의 불변해요. 몇 개의 워십팀의 유명곡들이 쭉 있거든요.
0: 아무래도 CCM도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저희가 좀 보고 싶은 건 새로운

0: 나오는 좋은 곡들과 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의 그런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이 이렇게 탑백에 오르면서 이렇게 순위 변동도 생기고 해야 좀 맛인데 이제 그걸 어쨌든 여기서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제가 CCN 캠프를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처음 해보는 좋아요 특집인데 세상에 우리 CCN 공부방에서 소개해드린 곡들이 몇 곡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네. 한 두 달도 안 되는 브라보. 시간에 좋아요를 그렇게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공부방에 들려드리는 곡에 엄지척을 엄청 누르시는 거죠.
0: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낯선 곡에 하트를 네. 누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1: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0: 아이고 청취자 덕분입니다.
2: 우리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1: 자 그러면 서로를 향해 박수를 주시면서 네, 이제 오늘도 공부방 문을 활짝 열 텐데 자 네. 언제 아 먼저
0: 네 오늘 잘생긴 순으로 할까요?
2: 아, 네 그래요? 제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작년 8월에 발매된 곡인데요. 김찬양님의 보이지 않는 길 피처링 네. 하예랑입니다.
1: 네.
2: 김찬양님은 2020년경부터 꾸준하게 다양한 보컬들과 함께 음원들을 발표해왔는데 송라이터세요. 작곡가.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를 가수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그 동명 이인이신 보컬 김찬양님과 함께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1: 네네.
2: 그래서 도대체 김찬양이 김찬양과 했는데
1: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거 보고 뭐 자기가 이제 작곡하고 뭔가 이렇게 녹음을
2: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의 김찬양인가 그랬거든요.
2: 그렇죠. 그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SNS를
1: 네.
2: 통해서 그분을 찾잖아요. 아, 내가 지금 찾은 분이 어느 김찬양인지 처음에는
0: 그렇죠. 매번 네네. 그걸 파악해야 되는
1: 네.
2: 그랬던 분인데 아무튼 오늘 소개할 분은 작곡가 송라이터 김찬양님입니다.
1: 네.
2: 이 곡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CCN 공방에서 어워즈를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1: 네.
2: 최종 탑10 중에서 7위에 오른 곡이니까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곡이고 이 곡을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여 못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오래오래 네. 사랑하고 들으실 만한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제목은?
2: 보이지 않는 길이고요. 잠깐만 가사만 살짝 소개해드리면 우린 내일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길을 매일 걸어가지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봐도 너무 시처럼 아름답게 잘 쓰신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예랑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 곡을 잘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멋진 찬양들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 네 저도 미리 한번 예습하면서 들어봤는데 하예랑 씨의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김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곡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곡은 작년에 아무래도 만들어져서
2: 네.
1: 그리고 저희에게 음원이 미리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곡을 꽤 많이 선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선곡 횟수가 김찬양 앨범 중에서는 가장 많이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찬양 피처링 하예랑 보이지 않는 길 함께 보시죠.

0: 너무 목소리가 저도 이렇게 잘 부르고 싶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1: 너무 좋은 보이스죠. 그동안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가 이제 소개됐다고 해서 하지만 CCN 캠프 공부방에서 추가적인 그쵸. 설명 여기서만 드리는 설명은 그쵸. 아까 언급됐던 이제 보컬 김찬양님과 네. 이 작곡가 김찬양님이 저희 CCM 공방을 통해서 서로 인연이 돼서 같은 안성 지역에 사시거든요. 아, 그래서 만남을 갖고 교제하시다가 예, 예. 네. 그래서 알고 보니 같은 지역이었어. 그래서 교제하시고 같이 공연도 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서 교제하시면서 이 하혜량 님이 네. 저 보컬 김찬양 님의 교회에 계신 분이세요.
0: 아.
1: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 노래 및 여러 곡에 피처링을 또 담당하셨죠.
0: 아, 그러시군요.
1: 네. 이런 설명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0: 아, 그리고 또 다른 김찬양 님은 그래서인지 거기 옆에 이름이 프레이즈 김으로 네.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그걸 약간 차별을 주려고.
0: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다. 뒷이야기도 너무 재밌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밤 시간에 들어도 너무 잔잔하게 스며드는 네. 하혜량 씨의 보컬과 김찬양 네. 씨의 이 찬양 보이지 않는 길 기억하시고 또 지금 들으시면서 좋아요 꾹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1: 네, 두 번째.
0: 예. 네.
1: 제가 평소에는 우리 주쌤이 어떤 곡을 또 선정을 하시면 제가 그것과 연관해서라도 이렇게 또 테마를 묶고 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느낌의 노래를 좀 소개하려고 네. 합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 분들이 좋아하는 몇 개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축복송류예요.
0: 그렇죠.
1: 그죠? 네. 축복한 노래 너무 좋아해요.
0: 너무 너무 좋아하죠.
1: 오늘 간만에 약간 축복의 노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0: 네.
1: 웨이브 프로젝트 팀이라고 올해 첫 발매를 시작하고 이제 겨우 두 개의 노래를 이제 발매를 했는데요. 1월 22일 날 처음 발매했던 싱글인 네가 태어난 날엔이라는 곡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생일 축가인가요?
1: 그런 곡이죠. 요 팀이

0: 전주 뭐 전북 이쪽에서 청소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떨림이 큰 파도가 되듯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소망하는 공동체라고 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수많은 축복송을 들으면서 좋아했지만, 아, 뭔가 되게 맑고 더 순수한 느낌이 들고, 가사도 그냥 널 축복해 사랑해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런 따스함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제 개인 방송에 소개하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작곡을 하신 김혜진님께서 어떤 동화책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그 곡이 아니 그 원래 동화가 뭐냐면, 미국의 작가이자 삽화가인 낸시 틸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2005년도에 미국에서 첫 발간을 하셨던 동화책이에요. 네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네. 근데 이게 뭐막딱 기독교 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분이 기독교인이면서 뭐 군데군데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쓰신 책이나 삽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뭔가 모든 생명은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걸좀 담아냈다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아, 뭔가 다른 순수함과 더 아름다움이 이 축복송 안에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요런 낸시 틸먼의 동화책이 배경이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사실 다음 주에 원래 제 계획은 다음 주에 이 노래를 소개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 하나뿐인 친조카가 다음 주에 생일이거든요.
1: 아, 생일을
0: 네.
1: 맞이해서 이 곡을 하면서 이벤트를.
0: 6살 생일을 앞두고 하루 전에 좀 이거를 소개하면서 녹음을 해서 들려주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좋아요 특집이라 한주 전에 사심 담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1: 네.
0: 하나뿐인 조카 이서의 생일을 축하하고 삼촌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소개합니다.
2: 네. 내 생일날 때 해주세요.
1: 내 생일날도 아니 근데
0: 네.
1: 진짜 너무 귀하잖아요. 생일을 축하하는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이지만 굉장히 많은 축복송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웃고 기뻐하면서 춤을 출수 있는 그런 멋진 축복송으로 오늘 또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이브 프로젝트 내가 태어난 날엔 두 번째 곡 함께 보시죠. 우리 시간 여기에 함께 모인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정말 축복송은 언제나 좋잖아요. 마음을 네.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같이 떼창으로 부르는 거 진짜 너무 워십 말고는 이렇게 떼창 부르는 거 많지 않은데 웨이브 프로젝트도 그럼 워십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청소년들 집회하면서 예배인도 저희가 자꾸 영상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노래도 영상을 찾아보면 네, 예. 그 전주에서 있었던 아. 집회에서 학생들을 그죠? 향해 예. 팔을 벌려서 예. 네가 태어난 날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항상 성적순 혹은 외모 평가 막 이런 거에 많이 이제 휘둘리는데 야 이게 그냥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걸 넘어서서 네. 너가 태어난 날에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기뻐했고 춤을 추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좀 제가 바라기는 이후에 CCN 캠프에 누구 생일 좀 축하해 주세요 그럴 네. 때
0: 너무 자연스럽게 네,
1: 이 노래가 소개 네, 신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아까 원작에서 좀 모티브를 얻어서 쓰여진 곡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처음 가사가 네가 태어난 날에 시간이 걸음을 늦춘다고 했는데
0: 맞아요.
2: 솔직히 좀 그 아이가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가사를 딱 보면 이렇게 막 눈물이 왈칵 나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고 축복송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면서도 마음 한 켠을 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곡이 특히 그래서 좀 마음에 더 와닿고 오래 기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기독교의 참 그 이 가치가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이전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일이 아니어도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1: 세례식하고 이런 날에도
0: 그래도
1: 아니면 교회에서 새신자가 왔을 때
0: 그때도 부를 수 있고 굉장히 좋네요. 폭넓게 들려드릴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너무 귀한 찬양들을 이렇게 좋아요 꾹 누를 수 있는 곡으로 선곡

0: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네. 두 분 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는 그럼 한 주 여름 네, 휴가를 드릴 테니까 네. 잘 쉬시고 네. 그 다음 마지막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봉의 음성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전해드렸어요. 아타카님께서 앞으로 생일 축하곡은 이 곡으로 쭉 갈 것 같다고, 요란스럽지 않은 담백한 축하가 너무 좋다고, 또 잔치 공동체의 매일의 잔치와도 좀 비슷한 것 같다고, 김쌤 축하되는 이서 미리 축하 축하해요. 이서의 생일을 축하하는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공동체 이 곡도 들어보려고요. 매일의 잔치 준비하고 있고요. 마하나이님, 김종섭의 주님의 시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김종섭 주님의 시선 또 잔치공동체 매일의 잔치도 함께 보셨어요. 오늘은 김숙희님도 신혜숙님도 연주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축복송 진행할 때는 연주곡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첼로 연주 찬송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주를 가까이 라고 하셔서 김애규 첼로 PMA 양상불 Nearer My God to Thee를 연주곡으로 일부 마무리곡으로 듣겠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시작된 4.16 희망목공소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공간으로 이전해 오는 19일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4.16 희망목공소는 버려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상실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이 목공을 통해 삶을 다시 세워가는 공간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한국교회도 개소 초기부터 장비와 운영비, 작업 공간 등을 지원하며 이 여정에 함께해왔습니다. 목공소 측은 안산시의 공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해졌으며 올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현재 공간으로 옮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해 지난 11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세월호 가족들의 치유와 자립,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이어가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있는 9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위기에 놓인 이웃을 돌보기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섭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오늘 제14회 생명 보듬주일 선포식을 열고 오는 9월 13일 전국교회가 생명 존중 예배에

0: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생명보듬주일 예배에서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한 설교문과 공동기도문, 공과 교재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생명 돌봄의 책임을 함께 되새길 계획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인 한국교회 생명헌금은 청소년 생명교육과 유가족 지원사업 등 자살 예방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마포대교 안전순찰과 생명문화 걷기 캠페인, 생명콘서트, 유가족 연합추도 예배 등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갑니다. 청소년들이 전쟁과 인권,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평화의 의미를 고민해보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은 최근 청소년 평화캠프 마스터피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초중고등학생들은 기후위기와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전쟁과 인권박물관을 탐방하는 등 평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평화를 주제로 직접 쇼폼 영화를 제작해 발표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는 청소년 평화영화제도 진행됐습니다. 고난함께 측은 청소년들이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배운 신앙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오늘 202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능문화사 박경진 장로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백석대는 박경진 장로가 지능문화사를 창립해 50년 동안 기독교 문화 발달에 기여해왔다며 학위 수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석대는 이와 함께 학사 343명과 석사 406명 등 모두 80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로목사회 전국연합회가 최근 서울 서교교회에서 광복 81주년 기념 8.15 광복절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강흥복 목사는 생명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나라 사랑에 힘쓰자고 권면했습니다. CBS 교계뉴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대환의 찬양으로 주님의 숲 2부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N 캠프. 이제 2부는 오롯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 신청곡 집중해서 전해드릴게요. 11시 9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1: 큐큐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이어서 나누실 때 그 이름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오른 누리 우리들 노래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다면 주찬양 선교단 예수 이름 높이세 두 곡의 찬양이 정말 발표된 지 수십 년? 한 30여 년 정도 더 된 것 같은 찬양인데 지금 다시 들어도 너무 귀하고 감동을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니비님께서 여유로운 하루 끝자락에 캠프 은영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셔서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러브레터님 주일 저녁 예배 때 은혜 받았던 곡 손잡고 함께 가세를 시캠 지기님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어노인팅 손잡고 함께 가세 전해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식록 행복님 어서 오세요. 오늘 시와 그림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워십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하루의 은혜 8183님 몸이 몹시 피곤하지만 끝까지 듣고 잘게요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2부에도 함께해 주시는 바람내음님 비롯해서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채워드린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하루의 은혜는 오늘은 강인선 찬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 장주희 아나운서께서도 이 곡을 들려주셨다고 원성남님 기억해 주셨고요. 고성현의 시간에 기대어라는 곡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루의 은혜는 오늘은 강인선 찬양으로 시와 그림 워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노인팅 손잡고 함께 가세도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유성우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바람대음님 희망하며 기대하며 창가에서 밤하늘을 지키고 계시다고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님께서는 마이클 장님의 호산나 정현주님 기도밖에 아미의 터치 가능하시면요 라고 하셔서 아미의 터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미의 터치, 앞서 호산나 싱어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끝곡은 굿니스 오브가 주님의 선하심, 오늘은 더 이삭스의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별빛이 내린다는 표현처럼 까만 밤하늘에 별똥별이 반짝이며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지요. 여름마다 찾아오는 이 별똥별은 페르세우스 유성우라 불리는데요. 우주 공간에 남은 먼지와 부스러기가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서 반짝이는 빗줄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새벽으로만 끝났다면 정말 아쉬웠겠지만 내일 새벽에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전 내일을 기대해 보렵니다. 이런 작은 변화, 작은 기대가 하루를 이겨내고 지나는 힘이 되는 오늘이에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페르세우스 유성우, 도심 불빛에서 벗어나면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하늘을 넓게 보고요. 눈이 어둠에 적응할 수 있게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래요. 저 오늘 내일이라 그래야 되나? 새벽에 한번 봐보려고요. 민옥이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또 유성우 얘기하면서 이 곡을 들으니까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마하나임님께서 신청하신 곡 오 기쁘도다 주찬양 선교단과 최덕신이 함께 부르는 곡인데요.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이 곡 듣겠습니다.

멋쟁이님의 신청곡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정님 다윗과 연하단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새벽잠이 많아서 나만 못 봤네 하고 속상해했는데 새벽에 또 다시 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감동적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신 안젤리나 졸리님. 네, 저도 내일 새벽에 꼭 보려고요. 가브리엘님. 오래된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오 기쁘도다. 또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도 그렇고 오늘 좀 흐름이 그러네요. 반갑고 내가 부르던 때가 생각나고 예 많은 추억이 또 생각나는 곡들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계신 푸른 동사님도 계시고요. 동해 쪽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비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교회 가는 중이라 걷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그늘로 걷고 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행복합니다. 은하수 구수롱님. 아까 에스프레소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지간한 날씨에 이 기온에는 적응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39도, 42도까지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32도 정도 되는 거는 오, 시원하네. 괜찮네. 날씨가 좋네.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춘수 님이 신청하신 너 근심 걱정 와도 황인선이 부릅니다.

유효림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님 가신 길 연속곡으로 들었고요.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짱맘님도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골드맨님께서 오늘은 정원님을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더니 애인이 김미라님이 저는 뒷자리에 탑승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 차에 타고 여행이라도 상상해봅니다. 아, 동해면 좋겠는데 그죠? 햇님 오셨어요. 정원님의 웃음소리가 예 저도 따라 웃게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웃어야겠는데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도록. 1621번 쓰시는데요. 손주를 육아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조금 선선해져서 낫지 않나요? 한참 더웠을 때는 또 아이들 돌보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날씨가 조금 힘듦을 도와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늘 주를 향한 사랑으로 신청합니다. 나는 믿네 남미호십 찬양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0: 천국을 가르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049

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이고,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죠. 바람도 시원하고 찬양도 크게 들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이디 8529님. 맞습니다. 아니, 불과 일주일 전? 정말 절기상 입추 바로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물론 입추 지나면 뭔가 달라질 거다라는 걸 경험상 알았지만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보라미 님도 오늘 정말 시원하다고 하셨고요. 마음의 합한자님, 우리 둘째 이름 은호군요. 데리고 산책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책 읽어주고 있고요. 은호, 오늘은 열도 내리고 컨디션 괜찮아 보이는데요. 산책 가기 좋은 날입니다. 너는 꽃이야 함께 들으려고 걸어놨어요. 찬호울이 부릅니다.

너는 꽃이야 은호와 함께 들었어요. 찬호우리의 부른 곡이었습니다. LF님 아직 매미가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고 있지만 저녁에는 또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이 온다고 열심히 노래하는데 정말이지 반갑더라고요. 이런 게 삶이겠죠. 아무리 뜨거워도 힘들어도 그분의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하신 것처럼요. 아멘. 그럼요.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로 보내세요. 아멘입니다. LF님 저는 진짜 그 봄이라는 김도현의 봄이라는 곡을 통해서 그 때가 되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막 눈이 쌓이고 언제 따뜻한 봄이 올까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왔고 또 잔디가 초록초록하니 또 꽃들도 피고 나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왔을 뿐인데 돌아보니까 그 덮였던 눈은 다 녹고 그 자리에 주님이 심으신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그 감동,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걸 그렇게 또 새겨봅니다. 이 여름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다 보면 아 이렇게 선선해졌어.

그리고 또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가을이네라고 감탄하며 그 계절을 맞을 날 곧 오리라 믿습니다. 뭐 8월 말쯤에 살짝 더워진다고는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 흐름을. 주아랑님께서 거기 있었다 신청하셔서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부르는 곡 들려드립니다.

지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부른 거기 있었다 였습니다. 꽁여사님, 오늘 37년을 함께한 남편의 생일이에요. 제 아이디인 꽁여사, 제 짝꿍인 남편이 지어준 애칭입니다. 자기 만나서 고생 안 하고 편히 꽁으로 살고 있다고 지어준 거예요. 어머나, 이건 너무 남편의 관점 아닌가요? 그래도 아이디로 쓰신 거 보면 이 아이디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인생의 신받다 생각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남편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고 매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일이니 더 행복하게 보내세요. 축하곡 전해드립니다. 강상구가 부르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생일 축하곡 강상구,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고요. 며칠 전만 해도 찜통더위에 에어컨 없이 잠을 못 잤는데 어제는 추워서 창문 닫고 잤어요. 올리브님, 그렇다니까요. 해도농장님도 햇살 가운데 살랑이는 바람 제법 시원함을 느낍니다. 가뭄에 눈물 대기가 좀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 느끼며 힘내봅니다. 오늘도 힘차게 찬양 따라 부르면서 들길 자전거로 누벼요. 감사드려요. 해도농장님이 햇살을 받으며 자전거로 달리는 그 모습, 주변 배경은 들길. 예, 멋진데요. 가뭄에 눈물 대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적당한 비가 내리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권명지님께서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 강아지 산책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살짝 덥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시원하게 함께 할게요. 네, 엠버와 앵순이님. 어제 아드님이랑 이제 보려고 별을 보려고 알람까지 맞춰놨는데 깜빡 지나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특히 이제 아들이 엄청 실망했는데 다행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볼 수 있으니 기대감이 있네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수가 부인에 들려드려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늘 주님 마음 한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성경학교 저녁에 부흥회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부른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신청합니다 하신 3665번님과 같이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 있는 내 마음의 한자리 들었고요. 지니920님께서 조은영의 때가 되면 듣고 싶어요 하셔서 들었는데 플루토님이 전주만 들어도 아는 곡 힘든 시기 들으면서 많이 울고 위로받았던 곡입니다. 찬양한 곡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될 때가 있죠. 플루토님께는 이 곡이 그랬었군요. 때가 되면 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찬양이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신 주님의 숲님 반갑습니다. 바람내음님은 어제 옥상 텃밭을 정리하셨대요. 오랜 폭염으로 시든 고추, 가지, 오이들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 아래 숨어있는 여러 마리 귀뚜라미들을 만났어요. 그렇구나. 너희들도 이미 와서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제 입추가 진작 지났고 내일이 말복이니 너희들의 계절 곧 틀림없이 올 거야. 그럴 거야. 귀뚜라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얘네들이 뭔가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조금만 참자. 좋은날님께서 간병이랍니다. 라파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치유되길 바라면서 사랑의 손길 신청합니다 하셔서 조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사랑의 손길.

자궁 피검사 결과 보러 왔는데 아무 이상 없게 나오길 기도해 주세요. 안젤라님. 또 감사에너지님은 내시경 사전진료 왔는데 걱정돼서인지 혈압이 160대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부디 120대로 떨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셨고요. 감사에너지님의 사연이었고요. 수연님은 다음 주에 허리 협착증 진료 받으러 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겁이 나지만 주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쓰임을 받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분들을 위한 기도하면서 수연님이 신청하신 아미의 터치 함께 들었습니다. 운용님 반가워요. 2969번님은 밭에서 일하다가 인사 나누고 봐서 예, 흙 묻은 손으로 인사합니다. 이 밭에다가 배추 1000포기 심으려고 고추와 가지를 다 뽑아야 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록도 계신 분들 김장해다 드리려고요. 1800포기요? 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듣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동요가 될 수 있게 전해드리고요. 소록도를 위한 봉사하시는 거 저희 알고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2969번님의 건강도 잘 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전대현이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공부 중인데 자습 시간이라 오늘은 당양노 백색 소음으로 감사의 백색 소음입니다. 당양노하고 춤추는 구름님이 남기셨는데요. 감사해요. 백색 소음. 당양노가 백색 소음이라는 게 참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조승우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전대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 들었고요. 이비인님께서 집안일하다가 깜짝 놀라서 들어왔어요. 언뜻 정원님이 부르는 찬양인가? 목소리가 비슷해서요. 글 남기신 시간을 보니까 아까 좋은 사랑의 손길 나갈 때 남기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노래 잘했으면 좋겠네요. 노래는 영 아닌 것 같아서. 임진영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중인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랍고 감사한 거 있죠.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이 그냥 적힌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맛을 보신 분들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임진영님 곧 그런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모스트디어 앨범에서 준비해 놓겠고요. 제키리 님이 신청하신 여호와께 돌아가자. Love Never Face. 제이어스 앨범에서 먼저 들려드립니다.

머스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으셨고요. 사케오님께서 오늘 특별히 축하할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오늘 올케 강지혜 생일입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수고하는 강지혜에게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고 싶고요. 기쁘고 행복한 날 더더 감사와 축복이 넘치길 원하고 바랍니다. 지혜야 정말 정말 축하하고 축복해 라고 사케우님이 남기셨어요. 지혜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 매일매일이 생일 같은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감사한 그런 날들 그리고 바라는 일들 주 안에서 이루시길 바라면서 좋은 씨앗의 곡 축하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생일 축하.

지혜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좋은 씨야 생일 축하였고요. 이지연님, 어제 새벽에 유성우 보고 보셨구나. 3시 넘어서 귀가해서 살짝 눈 붙이고 출근해서 폭풍 회의 끝나고 자리에 오니까 아이고 이런 당향로 후반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그 별과 가을 같은 한여름 밤의 공기가 아직도 코끝에 선합니다. 감사로 살짝 피곤한 목요일 잘 마무리할게요. 새벽 3시 한 12시 넘어서 1시, 2시 이 정도가 잘 보이나 봐요. 저도 오늘 볼 때 참고하려고요. 아, 주님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곳곳에 숨기신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놀라울 뿐입니다. 이지연님 그 감사로 오늘 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아리조나 댁 출첵합니다 하신 리즈무님도 함께 하셨어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병희님께서 태영이가 속해 있는 워십팀이 오늘 첫 사역을 떠났어요. 2박 3일 동안 옥천에 있는 교회로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고 섬길 건데요. 첫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길 기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 또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고요. 아도니스님 동생분을 위한 동생분 건강을 위한 예,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계속 해 주시리라 믿고요. 수연이님께서 엄마가 항암을 12차까지 했고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며칠째 고비를 넘기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가슴을 조이며 간병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나아지신 것 같긴 한데

엄마에게 평안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박귀래 권사님, 평안함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박규례 권사님 평안함 주시고

그 이춘수님께서 저희 교회 박집사님께서 암 투병 중이신데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폐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이 약 자체가 주사가 보험이 안 되는 약이라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십니다. 주님, 이 여인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박집사님 위해서 주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몸의 힘을 회복해 주시길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예라머십 앨범에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해드려요. 수연이님의 신청곡이죠. 기도 제목 기억하며 함께 듣기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는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키숌은 1866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던 키숌은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키숌은 16살에 고향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21살엔 지방신문 부주필이 됐고 이를 계기로 정력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키숌은 27살 때 주간지인 프랭클린 애독지 편집기자 자격으로 모리슨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집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모리슨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키숌은 감리교 목사가 돼 목회일과 잡지사 일을 병행했고 나중엔 보험 관련 사업에도 손을 대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키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쓴 찬송시는 무려 1200여 편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송시는 키숌 목사가 회심한 후 쓴 첫 번째 찬송시로 그리스도의 사랑, 온유, 용기, 겸손, 거룩, 인내와 희생 등을 담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미국 국민들에게 애창되는 찬송 중 한 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로 이 찬송시에서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바로 이런 여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제자의 마음을 담은 찬송.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전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성령이여우리찬송부를때진심으로찬양찬양찬양찬양하게하소서성령이여우리기도드릴때우리곁에계자길러주소서
1: 여보세요
2: 어홍간사
1: 네네목사님네
2: 어그래통화가능해
1: 안녕하세요네네지금근데어쩐일로
2: 어오늘어때좀시간이좀되나
1: 아니저지금제가지금여기 하와이나름놀러휴가박캉박캉스그런거맞는데
2: 아근데아이그마이크가안돼서그러는데
1: 마이크요
2: 어
1: 새네
2: 마이크그거하나써야되는데지금이거어떻게해야되나
1: 네지금제가휴가중인
2: 아근데이게지금고장났나봐
1: 그거그거있잖아요그거이제 ON 이라고써있는거그거누르면은
2: 근데그게뭘말인무슨말인지모르겠어
1: 제가돌아가서하겠습니다
2: 아그래알았어일단이렇게할게하여튼네돌아오면네좀이거좀해결해어
1: 네고생하십시오
2: 그래네그래잘쉬어어
1: 네그러면하던거맞아자이제3절든든든성령이여우리성경읽을때성경읽어야지어그속에서빛을보게하소서오오오성령
3: 어네선교사님
4: hey, brother,
3: 안녕하세요잘지내셨죠
4: 야잘지냈지
3: 네어떤일이시죠
4: 아이야그클럽의배너어떻게바꿔어
3: 아이그배너클럽관리하기만들어가면
4: 야그네가해야지그네거잖아클럽그네가클럽장이잖아
3: 형도부클럽장이니까가능하신건데그걸굳이전화하셔서해외전화요금많이나갈텐데
4: 야그것만네가해야지그거네일이잖아네사명이야
3: 제가돌아가서할게요
4: 야뭘돌아와지금해지금와그러면빨리지금
3: 하루만참아주세요어차피내일귀국인데
4: 야천국이가까웠다빨리회
3: 개네선교사님내일뵐게요
4: 내일은없으리
3: 마중안나오셔도돼요제가알아서할게요
4: 빨리와야너네너초초심을생각해
3: 네샬롬
4: 여보세요
3: 차단해야지계속
5: 내삶의비타민과같은찬양으로함께하는찬양하라내영혼아이시간은여러분의신청곡으로꾸며가는시간입니다듣고싶은국내외찬양을신청하시면되는데요참여방법알려드립니다조이포유홈페이지찬양하라내영혼아로들어오셔서신청곡게시판에남기셔도되고요인터넷라디오레인보우게시판을이용하셔도됩니다그리고짧은글50원긴글은100원의정보이용료있는샵7997우물정7997로문자보내주셔도됩니다여러분의신청곡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0: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0: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4일 금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패배였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 희망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방의 부활로 역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핍박의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일으키고 세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황폐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역전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날마다 희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역전의 승리입니다. 이른 새벽, 새 아침, 밤새워 뒤척이며 가슴을 누르는 현실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기고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만이 환경의 죽음, 육체의 질병, 거라사 광인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새 아침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새벽 근심을 예수로 이기고 몰아내어 감사와 찬양으로 가정과 가문이 역전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민호기의 음성으로 찬송가 387장 듣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어서 김세환이 노래합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59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주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성경 낭독 시편 59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가 부르는 내 간절한 소망, 강중현의 찬양 야베스의 기도, 이어서 장유상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160여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하며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감사, 기쁠 때나 슬플 때,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서도 감사라고 하시니 그대로 실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으며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이주해 와서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을 부추기자 권력자들은 재산을 빼앗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합니다. 감사는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살아갑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의 소비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하나님은 나감향, 풍자향, 소합향에 유향을 섞어 소금을 뿌린 후 그것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금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향품보다 감사의 향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악취와 같은 것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을 하고도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늦은 밤 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문이 활짝 열려 결국 그로 인하여 간수의 가정을 구원받게 하셨고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와 같습니다. 둘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한때 운명철학으로 점을 쳐주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점을 쳐주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절대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왔다가 간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된 사람은 타고난 운명과 전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 즉 사주팔자가 맞지 않게 살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서 바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믿고 거듭난 사람의 인생은 운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위해 일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서 떨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근시안이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에 있을 일까지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 보듯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그것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동차에는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속이 있습니다. 항공기에는 300만에서 500만 개의 부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속들을 그대로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자의 손에서 조립이 되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고성능 자동차가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눈물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느 한 장면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시며 모든 순간을 합력하여 선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복을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0: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진아가 부르는 찬송가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국립합창단의 찬송가 230장 저 배는 본향집, 호산나 합창단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들으면서 8월 14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시작된 4.16 희망 목공소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공간으로 이전해 오는 19일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4.16 희망 목공소는 버려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상실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이 목공을 통해 삶을 다시 세워가는 공간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한국교회도 개소 초기부터 장비와 운영비, 작업 공간 등을 지원하며 이 여정에 함께해왔습니다. 목공소 측은 안산시의 공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해졌으며 올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현재 공간으로 옮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해 지난 11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세월호 가족들의 치유와 자립,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이어가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있는 9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위기에 놓인 이웃을 돌보기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섭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어제 제14회 생명 보듬주일 선포식을 열고 오는 9월 13일 전국교회가 생명 존중 예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생명 보듬주일 예배에서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한 설교문과 공동 기도문, 공과 교재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생명 돌봄의 책임을 함께 되새길 계획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인 한국교회 생명 헌금은 청소년 생명교육과 유가족 지원 사업 등 자살 예방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마포대교 안전순찰과 생명문화 걷기 캠페인, 생명콘서트, 유가족 연합추도 예배 등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갑니다. 청소년들이 전쟁과 인권,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평화의 의미를 고민해보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은 최근 청소년 평화캠프 마스터피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초중고등학생들은 기후위기와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전쟁과 인권박물관을 탐방하는 등 평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평화를 주제로 직접 쇼폼 영화를 제작해 발표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는 청소년 평화영화제도 진행됐습니다. 고난함께 측은 청소년들이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배운 신앙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2: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저평가되는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죠. 이성계 장군이었던 때 여진족과의 전투 중에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면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를 후송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때 그를 도운 사람이 보부상 백달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게에 이성계를 메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천도를 한 겁니다. 개성에서 한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은 쉽지요? 그러나 지금도 물류가 어렵잖아요? 지금 호르무즈의 상황을 보세요. 그런데 당시에 개성에서 한양까지 천도의 물류 수송을 누가 도와요? 백달원이 나선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보부상을 동원했어요. 조선팔도에서. 그래서 그들이 지게와 달구지를 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큰 도움을 받은 이성계는 자신이 천도한 이후에 백달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전국 팔도에 임방을 설치합니다. 임방은요, 보부상들의 베이스예요. 이제 보부상들은 이제 수면 위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영업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백달원에게 조선 팔도의 인삼과 소금 두 개의 전매권을 줍니다. 그의 손을 거쳐서만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업권이라 그럽니다. 저평가된 인물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늪속에 빠진 어린아이를 봅니다.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런던에서부터 웬 신사가 마차를 타고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아들을 구해줬습니다. 선생님께 무엇인지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사양한다면 이것만큼은 들어주십시오. 저기 뒤에 보이는 소년이 보이는데 선생님의 자녀이 확실하죠? 맞습니다. 저는요, 저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킬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농부는 혼케이 ES에서 신사는 마차에 그 농부의 아들을 태우고 런던으로 와서 자기 아들과 똑같은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중요한 대학을 갈 때 그 농부의 아들은요, 머리가 명석했어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세인트 메리라는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서 유명한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참 많이 몰두를 한 결과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결핵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신사의 아들, 그는요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사고 뭉치예요. 이제 대학을 가는데 자기랑 같이 했던 농부의 아들은 메디칼을 갔지만 일반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었어요. 영국의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거기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두 번째 재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겨우겨우 턱걸이로 붙었어요. 나중에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하는데 모두 다 보병이 가장 중요한 핵심 세력이거든요. 거기에 임관할 수 없어서 기병으로 임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가 결핵을 당합니다. 목숨을 죽게 됐어요. 그때 자기 친구의 알렉산더 플레밍의 그 페니실린 때문에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아버지가 한번 구했고 아들이 한번 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을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로 이끈 여러분 윈스턴 처칠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똑같은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실패예요. 그리고 넘어진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비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사람들은

0: 모두 다 저평가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터진다.
1: 아멘.
0: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저의 어투로 얘기해 볼게요. 나에게도 일어난다. 아브라함에 받았던 축복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실비나 혈병 열린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역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난다. 실상 전환되리라. 모든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성의 흐름이 있고요. 여러분 논리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흐름입니다. 초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이성의 흐름, 논리의 흐름, 교육의 흐름, 철학의 흐름, 이것이 한순간 정지되고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흐름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면요, 터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요, 터진 겁니다. 막혀있던 물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태의 초자연적인 흐름, 사라의 태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실상전한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난다. 믿음을 갖고 선포하세요. 이 말이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일어난다가 여러분 것입니다. 믿음 실상전한 터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터집니다. 터집니다.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모르드게가 두 명이 쏙닥쏙닥 하는 것을 듣게 돼요. 황제의 암살 계획이에요. 에스더에게 얘기하자 에스더는 발빠르게 황제에게 리포트합니다. 황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노합니다. 당장 잡아들이라. 불호령이 떨어져서 주모자 두 명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궁중실록, 궁중일기에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끝! 여기서 끝!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포상 없어요. 승진 없어요. 단지 just 실록의 기록으로 몇 자 적어놓은 것으로 저평가된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너무 섭섭하죠. 완전 저평가, 묻힌다, 잊혀져 버립니다. 황제의 목숨을 구했는데 99칸짜리 고래는 같은 기왓집 관직은 고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평가돼서 별 볼일 없게 매듭이 지어졌을까요? 이때 이상한 일이 사건이 생깁니다.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싸움을 붙었는데 모르드게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만은 페르시안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만이 결국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만이 높이 짱대를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에스더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2: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0: 그날 밤이 뭘까요? 하만이 짱대를 높이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한 날이에요. 그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불면증이에요. 실록이라도 갖고 와서 좀 읽어라. 그거라도 들으면서 자게. 실록이 뭘 재밌어요? 그냥 이상하게 실록이라도 들으면 금방 잘 줄 알았는데 더 또렷또렷해지는 거야. 근데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과거에 저평가되었던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살렸던 부분을 읽자 황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과가 처리됐어? 어떻게 처리된 거야? 물었더니 이상한 말이 또 나와요. 에스더 6장 3절의 얘기를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

0: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1: Nothing. 황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중실록에 몇 자 적은 것으로 끝납니다. 관직을 주지 않았어? 보상을 주지 않았어? 뭐 노비를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왕이 놀래서 여기서부터 과거에 묻혀졌던 저평가 사건이 다시 올라오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만과 모르드개 싸움의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기면서 모든 사건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저평가되었던 것이 때 나오는데 터져 나올 것이다. 과거 충분한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 놀라운 기술인데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평가. 여러분의 기업이 과거에 저평가됐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실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저평가된 거예요. 아무도 그 실력하고 모든 그 자본하고 연결이 안 돼요.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브랜드, 여러분 기가 막힌 브랜드를 컨설팅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힘도 있고 능도 있어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 이상하리만큼 시절을 쫓아서 그냥 훅 잠들어버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끝이 그냥 흐지부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디그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디그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TO가 없고, 그리고 다른 기업 쪽으로 가려는데 기업 쪽에서도 길이 막힌 거예요. 어떤 인물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인물 있죠? 아니 얘가 너무 똑똑해, 너무 명석해. 그런데 얘는 중요한 결정적인 시험에서는 항상 미끄러져. 한 번에 안 되네. 한 번에 안 돼. 몇 번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돼. 어떤 거는 엉덩이로 깔아뭉긴 프로젝트 있어요.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0년째 진행 중이야. 15년째 진행 중이야.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계약도 그냥 계약 중인 것이 있어요. 계약을 치면은 계약 따라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바깥에서 다른 계약도 못하고 다른 일도 못하고, 그건 계약에 묶여서 그냥 계약이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이 논문을 위해서 쓰나요? 논문이 어떻게 연구소에 썼고 자기가 도서관에서 쓰고 자기가 논문을 쓰고 아티클을 내지만 이것이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발표가 되고 이것이 기업의 어떤 부분에, 인문학 쪽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 미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모든 것이 저평가될까? 서름이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이 안에 시꺼먼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뭘까요? 과거에 저평가되고 과거에 그냥 깔아뭉개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질 것이다. 네. 터질 것이다. 네. 하나님은요 소중한 때 쓰시기 위하여, 비밀할 때 쓰시기 위하여 당시에 은밀히 섭리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큰 뜻을 갖고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만하고 모르드개하고 싸움이 붙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그 저평가된 사건은 에스더의 2장이에요. 5장에서 짱대를 달아요. 6장에서 그날 밤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개 싸움을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시키는데 하나님은 하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황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당신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복이 있다 그러죠. 상복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상복이 터졌다 그래요. 상복이 터진다 그래요. 여러분 복도 우리가 복 많다, 참 저 사람은 축복이 많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대박나세요 라는 말 하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터져나갈지어다. 아멘. 저평가된 인생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터진다. 그러면 정확한 타이밍은 언제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엄두를 낼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터지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터지는 이야기에 여러분 성경적인

0: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터졌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0: 학대를 받을수록 퍼져나가니 했는데 그 퍼져나간다는 말을 여러분 원문을 보면 파라츠라고 돼 있어요. 파라츠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 터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비유와 3차적인 은유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라츠라는 말은 히브리는 직접적이에요. 터진다,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뭐래요? 퍼져나간다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원문은 터진다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좋은 온도에 모든 산모가, 모든 남편이 좋은 인큐베이팅 시스템과 의료를 다 받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근데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이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살이를 하고 집에 와서도 자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또 벽돌 이기러 나가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 돌고 도는 꽃 같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손만 스쳐도 애가 쓰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반전된 거 아니에요? 히브리의 출산율이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법을 만들었어요. 산에 아이면 죽여라. 산에 아이면 씨를 말려라. 그런데 그런 법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들의 히브리 여인들의 태가 어떻게 됐어요? 터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씨와 태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누를 수 없다. 인간이 꺾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는 사람 아멘. 아멘. 마귀가, 더러운 원수가 손대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날 따라해보세요. 마귀야, 원수야, 저주야, 질병아, 나를 손대지 못한다. 나를 손대지 못한다. 인간이 누를 수가 없다. 왜? 터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는 여러분 장면들 잘 알고 있죠? 여기에 파라츠가 또 있어요.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1: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0: 아멘. 됐어요. 저기 퍼져나간다. 두 번째 복을 받으리라. 두 개가 있는데요. 됐습니다. 저거 두 개가 다 뭐예요? 파라치예요. 네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복이 터진다로 돼 있어요. 원어에는. 복을 받는다. 네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은 파라치로 돼 있어요. 복이 터진다. 퍼져나간다. 터져나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을 못 막아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12명의 아들을 봐요. 식솔만 해도, 여러분 가축만 해도 두 대를 이뤄요.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다시 제외할 때 그는 어마어마한 갑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 있는 거부에 복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라츠, 터진다. 터진다, 파라츠. 그러므로 실상 전하는 파라츠, 터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파라츠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2: 파라츠.
0: 오늘 설교 뭐 들으셨습니까?
2: 파라츠.
0: 오늘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2: 파라츠.
0: 파라츠는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라든지 파라츠 한번 해보세요. 나의 기업이,
2: 파라츠.
0: 내 가족이,
2: 파라츠.
0: 내 실력이,
2: 파라츠.
0: 과거에 저평가된 내 브랜드와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라시는 파라치예요. 야라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을 누가 건드리고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부터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으로 터져나가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쉽게, 아주 쉽게 잠언에서 정말

0: 실력 있고 청명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쉽게 적었어요. 파라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나더 파라츠가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1: 내 재물과 내 시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0: 네 포도즙틀에, 네 포도즙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넘치리라 뭐래요? 파라치예요. 보세요. 포도즙에서 포도주를 타는데 어떻게 돼요? 조금 질질 쫄쫄 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와인. 여러분, 포도즙이 터져 나간다.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축복이 많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늘 댐이 무너져서 수문을 열듯이 터져 나갈 줄 믿습니다. 파라츠, 여러분의 동서남북 위아래 사방으로 터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라츠를 돌파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돌파한다는 것은 터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못 막아요. 하나님은 브레이커세요. 모든 사망에, 모든 죽음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모든 질병을 브레이커, 브레이크트루. 하나님은 돌파하신다. 돌파하신다. 여러분, 파라츠, 여러분에게 파라치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라든 여러분 파라치 한번 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주먹 쥐고 한번 파라치 한번 해주시면 돼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파라치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라이센스와 여러분의 프로젝트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브랜드, 특별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어권이라는 것이 있죠. 영어권이라는 것은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이 위아래 다른 것으로 그 숫자로 되는 건 매출이지만 영어권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어권이 있고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영어권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저평가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터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의 파라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엘리야를,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터져나간 곳, 하늘에서 창간문이 열려서 하늘의 불이 터져서 이 땅에 임한 곳, 그 산의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갈멜산이에요. 주의 보혈이 터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여러분, 성령이, 약속한 바 성령이 터진 다락방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갇히진 않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터져버립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터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가 간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브레이커, 돌파하시는 분이에요. 터지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터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터져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만 터져나갑니다. 여러분, 질병과 모든 질고와 우울과 공황과 결정장애, 모든 숨고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모든 가난이 밀려서 터져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내가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고난으로 나는 저평가되고 나는 잊혀지고 나는 묻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순간에 고난이 있지만 순간에 시험도 있고 순간에 묻혀짐도 있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답답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겠으나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에스더 2장에서 5장과 6장의 사건까지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들어갔듯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터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2: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이야기했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한 후에 주전 605년 정도 경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음주 가무에 익숙해서 수시로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날도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유명한 화가가 이 술잔치를 벌이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만했습니다. 왜? 이 바벨론 성이 유브라다 강이 흘러가면서 성을 휘감고 지나가서 어떤 지적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강줄기를, 물줄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메데파사 군이 저 위에서 강줄기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옆으로 물줄기 흘러가게 해서 물줄기가 점점 약하게 된 후에 한밤중에 성 밑에 진군하여서 수문을 열고 성에 침투하여 단번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그때 다니엘은 8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전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그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없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지난 바벨론 제국 때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귀히 쓰임 받더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들어왔는데도 또 저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꼭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물고 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하든지 그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다가 비난받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물고 뜯어도 눈나 깜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 뜯고 고소고 바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단회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 와서 저들이 아첨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 나라의 위대한 분은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들을 사적으로 잡아 넣어서 사형에 처하십시다. 사람이 아첨하는 약한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창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더라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해라 저 말 해라 자꾸 선동시켜서 싸움판을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고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의 기도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인을 찍어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참수한 고관들에서 왕이여 왕이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할 때 본인이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왕은

다니엘에게 말씀이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펫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사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열어주고 떠나가라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땅바닥에 닿기 전에 막 물어가지고 그 참수하는 자들 다 이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천로역정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집에 성경과 천로역정이 모든 가정에 있다고 할 정도로 천로역정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천로역정은 한 기독교인이 멸망의 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그것을 비유법을 통해서 소설을 쓴 그 내용인데 이 소설이 감옥 안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660년 왕정복으로 즉위한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에 성공회 외 어떤 종교 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 성공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존 버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례교에서 죄적인 소문을 받아서 그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하면 다 잡은다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설교를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투옥됩니다. 12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풀어주겠다.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설교한 자로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있는데 자녀가 넷입니다. 큰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냄비, 주전자 이런 걸 고쳐서 땜질해서 한 그런 수리하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걸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땜쟁이 수리공으로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부인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12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0: 죽음의 공포를 싸우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이 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교수대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며 나를 조롱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비록 내 마음속에 아무런 위로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교대 발판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늘 걱정은 감옥 밖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예레미야 4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고아들을 보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 우리 가족을 다 맡깁니다. 이제 난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인의 궤적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가족을 놓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의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은 마치 그들 위로 집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눈먼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저번에는 감옥 안에서 글을 쓰며 또 그 안에서 가족 구두꾼을 만나서 팔아서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12년을 하루같이 지켜내면서 그때 그 고난 속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만들어낸 그 책이 바로 철로역장입니다. 이 철로역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명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꽃씨를 심자마자 곧바로 꽃을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볍씨를 뿌리자마자 곧바로 쌀이 나와 밥을 해먹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린 후 날마다 씨 뿌린 땅을 돌봅니다. 그러면 하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줍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 흘리는 기다림과 하늘에 비 내리는 기다림

0: 느낌이 하나가 되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갈 때 농부와 하늘의 성실한 돌봄을 받아오던 씨앗들이 비로소 가을날 황금빛 들판을 이루어 출렁거리는 풍성한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농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들판에서 하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충성의 땀으로 돌보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을이 오면 그렇게 살아낸 당신 인생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출렁거리는 소중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인생의 들판에서 땀에 절은 작업복으로 연장과 씨름하며 글들이 깨알처럼 적혀있는 종이 뭉치와 씨름하며 피곤한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며 동료 직원들, 학생들, 고객들과 씨름하며 환자들과 씨름하고 업무 프로젝트와 씨름하며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며 두꺼운 수험서와 씨름하고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수십 번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움켜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그대여 잠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그리고 그대 얼굴을 감싸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바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리고 있구나.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해주마.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계의 시침은 참 느립니다. 한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움직인 걸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멈춘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어느 틈엔가 자리를 옮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느리더라도 티나지 않게 부지런히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여전히 한낮의 볕은 뜨겁지만 느끼세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미세하게 정말 시침처럼 티나지 않을 만큼 선선한 기운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걸.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계절이 느리긴 해도 조금씩 다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삼척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님의 신청곡으로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 오늘 금요일 휴가 내셨으면 와, 월요일 대체공휴일까지 쭉 쉬실 수 있는 거네요. 8월 14일 금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달력을 보면 오늘 날짜 아래 말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초복, 중복, 말복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지치는 건 여름의 끝인 말복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중복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복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아직 에너지가 있어서 이런저런 보양식 얘기 나누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말복쯤이 되면 이제 가을의 느낌을 살짝 느낄 수 있어서 또 힘이 나죠. 이 중복 때가 이제 무더위에 가장 지칠 때라 속담도 있죠.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풀 하나도 무겁다. 이 속담이 적용되는 때가 바로 삼복 중에 중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큰 고비는 다 넘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그리고 문자로 받습니다.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감사한 유니마음님은 와, 부산으로 수련회 가시네요. 새벽녘에 출발하는데 설렙니다. 주님과 어떤 만남을 가질지 기대돼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소망의 끈을 놓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그분이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진정 전능한 하나님이 되셨으며 사람들이 고통당하도록 벌주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되셨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항의가 아니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진 대리적 버림받으심의 고통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침 묵상을 듣고 잔잔한 미나님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여는 이 시간이 소소한 행복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선선한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요. 리우맘님, 이 곡이 흐르는 동안은 정말 잠시 천국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 4278님께서 주신 귀한 곡이었는데요. 오늘 92세 어머님 생신이래요. 서정원 여사님, 건강히 오래 사세요. 공중파로 본인 이름이 불리는 경험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좋아해 주셨으면 해요. 4278 뒷자리 쓰시는 분의 어머님, 서정원님, 우리 서정원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요. 어머니, 오늘도 어디 편찮으시거나 불편한 곳 없이 마음 편안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8664, 이쁜 거제 와현 해변 주변의 모습이 사진에 담기질 않네요. 찰싹 파도소리와 또 뒷산의 소나무 내음, 해변을 거닐고 계신 시아버님을 찍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22살 때 처음 만나 50이 됐네요. 와, 이 도시 속에서 무덤덤했던 감각들이 깨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눈앞에 거제 해변이 펼쳐져 있고 귀에는 산송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들어오고 소나무 내음까지. 이럴 때는요,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사진보다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사랑하는 후배님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꽃길만 걸을 순 없겠지만 비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거야. 네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 멋진 인생길 아름답게 살아보자. 그리고 꼭 행복하자. 네, 이 사연을 주신 6486님이 이직을 하시는데요. 회사 선배 용수 형님께서 긴 글을 써주셨대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네, 긴 편지와 같습니다. 회사 선배를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인 것만 봐도 두 분 깊게 친하신 것 같네요. 6486님의 새로운 출발을 저도 응원하면서 Be with us, lean on me 신청곡 띄우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 쇼.
1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공방과 박빙 승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이 누구 손에 쥐어질지 오늘 금요일의 코너 뉴스 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증조할아버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계속해 드러나면서 배우 하영이 자필 사과문까지 썼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대 친일 행적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부터 또 과거에 단죄되지 않은 친일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숙제를 남기고 있는지까지 박광일 역사작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수도권 23만 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
6: 예,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7: 네,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어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입니다. 일단 먼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연결을 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7: 마른 수건 짜듯이 연끌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공급을 예. 최대한 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어제 대책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신규 공급 대책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공급 대책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6: 예. 그러니까
7: 오히려 방점은 기존에 공급하겠다라고 내놨던 계획들을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데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6: 예를 들어 뭐 과천 경마장, 태릉시시 뭐 이런 데 말하는 거죠?
7: 맞습니다. 일단 신규 공급 대책 2만 7천여 가구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서울 강서구 염창동 1원에 1,000호.
6: 예. 이제
7: 서울에서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1,000가구가 들어가고요. 경기 남양주시 와법 1원. 여기 한 2만 1,700호.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6: 예.
7: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인데 일단 그린벨트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서 서울 그린벨트 지역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좀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6: 예.
7: 그리고 경기 광주시의 장지동 1원, 여기에 4,500가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만 7천여 가구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설명으로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만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한 11만 가구 정도가 되는 건데,
6: 예.
7: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택지가 나온 거는 2만 7천 가구예요.
6: 여기는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는 다 조율이 됐고, 추가 7만 3천 가구는 할 계획인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됐다 이런 거네요?
7: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6: 예.
7: 협의하는 그런 과정일 걸로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산 이런 데들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6: 예.
7: 그런 데들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협의 문제가 아닐까. 특히 뭐 서울시하고의 관계도 아마 있을 걸로 추정이
6: 예.
7: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를 보면은 수도권에 23만 호를 공급하는 효과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신규 공급이 한 10만 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폐교된 학교 부지를 활용한다거나 비주택 용지를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총 23만 가구를 앞서 말씀드린 그 신규 공급 대책 포함해가지고
6: 예.
7: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방점이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지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이런 곳들은 평균적으로 한 68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6: 예.
7: 5년 이상, 5년 8개월 정도 걸렸던 거죠. 근데 이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속도도 빠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미 앞서서 1월 달에 발표를 했던 게 지금 세 번째 발표라고 했는데 1월 달에 2차 발표가 있었거든요. 공급 대책이요. 과천 경마장에 9,800가구 짓기로 했었는데 이거 일정을 당겨가지고

0: 2029년 안에 착공하겠다라고 했고 또 테른골프장의 6,800가구도 2029년에 착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속도 높이고 짜투리 땅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재개발 조합, 이 주민 동의가 원래 75%를 동의를 받아야지 추진이 됐었는데
1: 예.
0: 이건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출 정책이 또 나왔어요. 대출 총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가계대출이 어쨌든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1: 예.
0: 늘어나는 속도를 늘 제한을 하는데 1.5%까지만 늘어나도록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목표를 3%로 늘려잡았습니다.
1: 가계대출 총량 증가 그 제한이 있어서 요즘 은행 가도 대출을 안 해준다 그랬는데 이제 총량이 다 차서 이걸 좀 늘려준 거군요, 한도를.
0: 네, 사실 이 제안 때문에 뭐 오픈런, 은행이 오픈런 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1: 예.
0: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어떤 규모가 되냐면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4조 원 정도를 더 대출해 줄 수가 있고요. 전체 금융권으로 보면 30조 원 정도를 추가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이런 거할때 조금 더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 예.
0: 불만이 많았던 게 대출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좀 응답한 겁니다.
1: 은행에서는 이 대출 총량 제한에 걸려서 웬만하면 못 해준 이미 한도가 꽉 차서 근데 그 한도를 좀더 늘렸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0: 근데
1: 예.
0: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전세를 산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아직 규모는 정부가 정확히 파악을 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뭐 은행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낮췄어요. 원래 80%인데 70%로 낮췄거든요.
1: 예.
0: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두 가지가 좀 어려워지는데 하나는 전세대출 한도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자체가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청년 대출은 좀 풀어줬는데 대표적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이었는데 이게 그 5천만 원 연봉 두 명인 부부가 결혼을 하면 못 받아요. 왜냐하면 부부 합산 연봉 8,500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고 이거 대출부터 받고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1: 결혼하면은 요즘 맞벌이가 대부분이니까 이 기준을 다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0: 맞습니다.
1: 보금자리론을 못 받았는데 이걸 이제 바꾼 거네요.
0: 어떻게 완화시켰냐면 부부 중에 한 명만 7천만 원 이하 연봉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한 6,500만 원 연봉인 사람, 그리고
1: 예.
0: 1억인 연봉인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뭐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살 때는 LTV 80%까지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1: 예.
0: 지금 민주당은 좀 와글와글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은 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반응들이 달랐는데 그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너무 이 공급이 많다 이런 불만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 경기도 쪽에는 집이 좀 많다라는 거군요. 예.
0: 왜냐하면 이제
1: 미분양이
0: 인프라가
1: 있고.
0: 깔려져 있지 않은데
1: 예.
0: 공급만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된다 이런 것들이 뭐 이소영 의원 이런 인물들이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 있잖아요. 이
1: 예.
0: 문제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비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해서는 좀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지금 충분한데,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초과 세수가 50조 이상인데 굳이 증세로 얻을 이익이 있겠느냐. 이건 정치적인 손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1: 예.
0: 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동갑 지역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지역인데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1: 예. 일단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세금 올리는 게 들어가면 부담이니까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이게 부담이 크다.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군요.
0: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하나 의견 전해드리면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책만 계속 말하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속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1: 예, 앞서 이제 68개월 걸린다. 이게 이제 발표한 뒤에 착공까지 5년 넘게 걸리는 거였는데 이걸 좀 단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0: 그런
1: 많다는 거군요.
0: 계획이라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공급 대책에 대해서 딱 단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2: 속도전에 천명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이 크게 보면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97 대책에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129 대책에서 용산, 태릉, 과천 이쪽 도심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813 대책 이렇게 나오고 이거 숫자 외우기도 힘듭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의 거하고 보면은 그 물량이 처음에 구치대책은 말씀드린 135만 가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20 수도권 23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물량은 더 줄었어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그 구치대책에 나왔던 135만 가구는
0: 예.
1: 문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의 목표였어요. 2029년 착공,
0: 착공.
1: 뭐 2030년 착공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간이 걸려요.
0: 예.
1: 왜냐하면 토지 수용하고 보상하고 이주비하고 그다음에 땅 다지기 시작하면 이게 몇 년이 걸리거든요.
0: 예.
1: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단축을 해서 임기 내에 이제 뭐 준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물량을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예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착공도 그 앞에 말 얘기했던 135만 가구도 착공 기간이 평균이 68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를 37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런 대책도 일단 내놓은 겁니다.
0: 예.
1: 어떻게 하겠느냐 뭐 조기 착공 주택 사업에 세제 금융 규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인허가 보상 착공 구간을 조정해서 이거를 5.5년 걸리던 걸 3년으로 축소하겠다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정권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아마 이거를 상당히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0: 예.
1: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서울에는 염창동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염창동.
0: 그게 이제 공원 부지죠?
1: 예, 예, 예. 염창동. 근데 거기도 아마 천 가구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서울에서 결국은 이제 이거밖에 못 하지 않았냐 또 이제 비판 성명도 냈는데
0: 예.
1: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약간 스탠스가 딜레마적인 게 서울에서 청가구밖에 안 나온 이유는 그림 이미 웬만한 건 다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용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고 있고 그런
0: 예.
1: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 더 지을 때가 그린벨트나 이런 거 풀지 않으면 없다는 거를.
0: 일단 한강 위에 네. 못 지으면 남는 것은 사실 그린벨트나.
1: 뭐 보트하우스를 뭐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0: 아, 보트하우스 안 돼요.
1: 아, 그건 안 되나요?
0: 예. 네. 수상은 몰라도 보트하우스 안 됩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일단은 공급에 있어서는 이 정도고 대출은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실수요자에 대해서 대출을 대폭 완화해서 일단은 예. 대출 시중은행에 대해서 대출 규제 총량이 1.5%를 작년보다 1.5%를 총량이 늘지 않게 해라라고 한 건데 이거를 3%로 완화를 했으면은 거의 두 배예요.
0: 예.
1: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대출 여력이 27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확대가 되는 거니까 올해만 30조 원을 주택 이 대출로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0: 예.
1: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만들이 많으니 대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재건축 이런 것도 이주비 지원 이런 것도 좀 더 용이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보수 진영에서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받아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보면 이제 한 두세 가지 두 개 정도가 눈에 띄는데 어찌 됐든 지금 대출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집값의 상승 아니면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0: 예.
1: 실제 공급이 되는 거는 아무리 빨리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부 말기예요. 2029년, 2030년 이
0: 예.
1: 갭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갭 동안 집값이 좀 더 많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정부는 추가적으로 서울에 공급을 하겠다, 서울시랑 협의하겠다라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를테면은 2024년 말에는 윤석열 정부 때 서리풀 뭐 1, 2지구 뭐 이런 데들을 그린벨트를 풀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지만 추가적으로는 없다. 근데 왜 윤석열 정부 때는 풀고 이재명 정부 때는 안 풀어? 뭐 이런 이제 또 비판들도 있어요. 너무 그래서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0: 예.
1: 이런 식의 이제 논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린벨트를 풀지 이거는 약간의 업무 협약도 있지만은 정치적 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걸 풀려면은
0: 예.
1: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네.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녹지가 잘 있으면은 또 다르겠지만 아니면 또 그린벨트 풀고 거기에 집이 들어오면 어쨌든 인구 밀집이 높아져서 생활 여건은 좀 더 안 좋아.

0: 좋아질 수도 있으니 반대를 하고, 근데 서울이라는 물리적 제한이 있는 공간에서 땅 지을 곳은 집 지을 곳은 없으니 뭔가 공급은 해야 되고, 이 딜레마가 있네요.
1: 제가 이제 뭐 정부가 이거를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네. 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은 건데, 전 국민의힘 어제 반응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억까가 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대출을 그동안 뭐 이런저런 실수요자 대출을 다 막아놔서 정부가 예. 문제다라고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근데 어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아니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에게 대출 풀어줘서 빚내라고 집 빚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는 기만적인 대출이었다. 이러면 이런다고 난리. 저러면 저런다고 난리.
0: 사실 이전에는 대출 막았다고 좀 뭐라고 했었죠.
1: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만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0: 부동산이 어려운 게 또 상당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투자 개념도 들어가 있어서 정부는 이제 상승을 막으려면 투자를 막으려고 하고 당연히 불만도 나오고
2: 맞습니다.
0: 이 딜레마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민주당이 얼마나 이걸 좀 걱정하고 있느냐, 부동산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뭐 어제 폭망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왔지만 제가 들은 표현 중에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뭐 내년 4월 설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빠르게 된다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년 4월에 나오면 서울시장 선거를.
0: 예.
2: 차라리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좋다. 나오더라도.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복원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0: 예.
2: 어떤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전 좀 특이하게 들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안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0: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차라리 보궐선거가 없는 게 낫겠다.
2: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면은 일단 총선도 연동이 돼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부동산 책임론이 대통령도 민주당,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0: 예.
2: 그 다음 총선에서 너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좀 어렵게 생각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제가 눈에 하나 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특구도 지금 속도전이잖아요.
0: 예.
1: 근데 이 부동산까지 만약에 이제 조기 착공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건설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약간 4대강 사업 같은 효과
0: 예.
1: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게 약간 정부가 내수경기도 조금 이 건설업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업만큼 바로 빠르게 직방으로 내수경기를 올리는 게 없거든요.
0: 어쨌든 일자리도 좀 생기고요.
1: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뭐 이래서 이게 지금 전국이 공사장 화 될 수도 있겠다. 뭐 이 생각이 좀 들. 그거를 좀 이거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좀 추론을 좀 해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일단 땅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좀 빼라. 법원이나 대검 이런 건 좀 지방으로 좀 가고 예. 우리 대학도 좀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도 옮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박수봉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압수수색.
0: 예, 그제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게 이제 서버죠. 당원 게시판 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고요?
2: 네.
0: 뭘 봤습니까?
2: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일단 협조를 해줬고 뭘 가져갔느냐 하면 아이디 5명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디 5명이라는 거는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2024년 11월에 불거진 사건인데
0: 예.
2: 한동훈 의원 본인하고 그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뭐 그리고 당내 인사 뭐 여러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비공개인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라는 의혹이거든요.
0: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죠.
2: 그때 사용됐던 아이디 5개에 대해서 경찰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의영 사무총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원래 이제 당원 명부 같은 경우에는 못 나가게 막으려고 막 사무처 직원들이 나와서 예. 막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거랑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압수수색인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한 것이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0: 예.
2: 한동훈 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이거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은 당 윤리위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게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오히려 환영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조작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2: 이게 한동훈 의원 표현으로는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거를 마치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당무감사위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0: 한동훈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안 쓴 것도 쓴 것처럼 밝혔다 이 말이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되면 이런 전제를 붙였는데 그러면 다 밝혀질 거라는 거고.

0: 예.
1: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이 제명이 됐습니다.
0: 그렇죠.
1: 그게 조금 윤리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서 가지고 최고위 의결까지 거쳐 가지고 제명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1: 좀 갈려 있는데 일단 그냥 좀 방관하고 있는 주류 의원들, 예, 친윤계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한동훈 의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0: 예.
1: 그리고 지금 힘의 균형이 좀 팽팽한 상황이라서 한동훈 의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일단은 당원 게시판 사건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0: 예.
1: 이게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면은 징계의 근거였으니까 복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 반대로 당권파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글 올렸다라는 게 그렇게 큰 사건은 사실은 아니다.
0: 예.
1: 그 이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징계가 된 거니까.
0: 이게 이제 당권파의 주장인 거죠?
1: 맞습니다.
0: 그걸 문제라고 보기는 사실 상식적으로 어려워서.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친한계 쪽에서는 수사하는 거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분위기로는 괘씸하다 정도의 분위기는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왜 열어줬냐 이거죠. 장동혁 대표 수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협조했을 거야?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도 뭐 수사하는 거 그래도 진상 밝혀야지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보통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뭐 서버든 뭐든 막기가 기본인데 협조했다 이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군요.
1: 그렇죠.
0: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되게 논란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설령 가족이 그게 맞다고 그 다섯 개 아이디 중에 뭐 대부분이 가족이 맞다고 하더라도
0: 예.
2: 그럼 연좌제로 징계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0: 그렇죠.
2: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 썼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동명이인 다른 한동훈이고 이거는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쓴 게 아니다라고 또 한동훈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0: 이거는 원래 이제 사실관계가 예. 처음에 발표할 때 한동훈 원 자체가 이 게시판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다라고 처음에는 발표가 됐었어요.
2: 뭐 68년 한동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아마 예. 이게 73년 한동훈이 아니라 68년 한동훈 아예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가져간 거는 다섯 개 아이디 한동훈 가족으로 추정되는 다섯 개 아이디를 그래서 회원 정보 접속 기록 그리고 2024년 초 죄송합니다.
0: 예.
2: 4개월간 해당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 뭐 이런 거를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맞춰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섯 개가. 근데 그 당사자가 이제 일치하는지 그리고 로그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한동훈 가족이 뭐 한동훈 배우자, 한동훈 장인 뭐 이런 예. 사람들이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또 로그인하고
0: 바로 얼마 안 있어서.
2: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근데 이게 수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한 거야라고 다 밝혀질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도용을 해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했었던 그 한동훈이 그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까지 이게 밝혀질 수 있을 건지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가 좀 경찰에게 달렸다.
0: 예.
2: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서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할 거라고 장담은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뉘앙스로 발표를 하고 어디까지 발표를 할지에 따라서 좀 많이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
0: 예.
1: 그 사실 당권파 쪽에 뭐 다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다. 한동훈 의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친한계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존에도 설명을 했던 건데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은 가입을 안 했다.
0: 예. 그러니까
1: 한동훈 이름으로 쓴 글은 없다라는 거고 가족들이 썼던 글도 이제 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욕설 같은 건 없다. 윤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예. 이게 지금 친한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비판받을 지점은 아예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만 이 아이디를 한 명이 이제 다 가져다가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제 이런 정도 얘기는 좀 있어요.
0: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동훈 의원도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썼다. 그런데 다섯 명의 가족이 쓴 아이디가 있는데 이걸 다섯 명이 각자 쓴 거냐 아니면 한 명이 쓴 거냐 요게 좀 남았다는 거죠.
1: 그건 이제 그쵸 친한계에서도 그거는 한 명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갖다가 썼을 수 있고 예. 그건 뭐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0: 정도가 그렇게 비판받을 거냐.

0: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남은 거고요.
1: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원 게시판이 1인당 3개밖에 못 써요. 아이디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아이디가 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예. 근데 이제 뭐 사적으로는 만약에 뭐 장인이 딸에게 나도 그런 의견인데 좀 대신 올려줘라고 했을 뭐
1: 그럴 수도 있는 거죠.
0: 애매한 예. 거고. 물론 이제 비난이나 이런 걸 또 받을 수도 있는데 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이진숙의 5.18 공개 포럼 개최.
0: 어제 이 뉴스 보고 좀 화가 난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번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말이 재조명인데 만약에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부르는 그런 일도 나왔었어요.
1: 맞습니다. 이게 같이 개최한 단체부터가 좀 문제가 됐는데 새역사 국민운동이란 단체랑 했거든요. 여기는 예.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정의를 좀 반박하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지금 주류로 돼 있는 그 분석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좀 비난하는 그런 단체랑 같이 포럼을 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진숙 의원은 이 축사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 예.
1: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되고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금기가 가해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단 발제자로 나섰던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 발언들이 쭉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참석자들 간에 고성이 있었는데 이건 영상으로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0: 예.
2: 5.18은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제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세계 유례가 없는 인간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룬 것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략이 경제개발 정책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1: 저렇게 이제 발언 때문에 참석자들이 항의하고 이래서 소요 상황까지 있었고요.
0: 예.
1: 이 발제자들의 발언 한 번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이영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표현을 했고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이 5.18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0: 예.
1: 이런 주장을 했고요. 주동식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삼 펜앤마이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씨는 살인마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동 진압을 제대로 못해서 시위가 격화한 거다.
0: 예.
1: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0: 전두환 씨는 살인마가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런 건가요?
1: 뭐라고까지 얘기하진 예. 않았는데
0: 예.
1: 그 진압하는 과정을 사실은 다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게 실제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일단 해당 단체에서는 전두환에겐 책임이 없다. 당시 군 지휘계통이 잘못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온 단체입니다.
1: 그리고 민주당은 규탄대에 열어가지고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선은 긋고 있어요.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쪽에서 한 거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말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예.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러니까 이게 뭐 새 역사 국민 운동이라는 단체하고 함께한 그 학술 대회라고 하는데 5.18 왜곡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학술적 모임 뭐 이런 거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그거를 외피를 쓰고 한 거예요.
0: 예.
4: 뭐 이진숙 의원이 초두에 얘기한 게 원론적으로 맞죠. 뭐 저는 5.18이 뭐 성역이 돼서는 안 되고
0: 예.
4: 그거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비판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0: 예.
4: 다만 오늘 어제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게 새로운 내용이냐. 사실은 이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을 긋는다라고
0: 예.
4: 얘기하지만은 북한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선을 긋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사실상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약간 냄새를 풍기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영웅 교수 이제 반일종족주의 얘기했던 이 양반이 얘기를 한 게 광주 정신은 퇴형적이고 주체 사상에 친화적이다.
0: 예.
4: 그날 출연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5.18은 폭동이고 소요 사태다. 그리고 5.18은 민주화 운동 맞는데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0: 예.
4: 그러니까 북한하고

0: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갖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 이진숙 의원도 그렇고 결국은 한국에 있는 이제 그거를 믿는 북한군이 그 소요 사태를 일으켰고 광주는 빨갱이들이 그런 거고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들의 표를 받아보겠다라는 건데
1: 그런 정치적 목적인 거죠.
0: 자유한국당 때도 한번 이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1: 예.
0: 그래서 이게 뭐 논란이 되고 사실은 좀 해서 너무
1: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했죠.
0: 예, 예.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징계 그때 징계를 했던 걸로 약하지만 예. 징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렸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방치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아예 뭐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1: 예.
0: 그래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어떤 선 판단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고 징계도 안 하고 그런다라면은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 할 말이 없다.
1: 예.
2: 됩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 좀 걱정이 있는 게 그러니까 원내 부대표단에서는 여러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말렸대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1: 예.
2: 원내대표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말렸는데 이진숙 의원은 안 들었다 그러고 다만 이제 당권파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가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지도부 쪽에서는 딱히 이제 연락은 안 했던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윤리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한 해 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지도부 쪽에서 이진숙 의원을 징계를 좀 안 하거나 약하게 하면
1: 예.
2: 그럼 이제 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결과적으로는 당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다시 5.18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구구적으로 회귀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1: 예, 사실 이런 뉴스를 다뤄줘야 되냐라는 고민도 이럴 때는 드는데 왜냐하면 이진숙 의원은 그걸 노린 것 같아서 다뤄줘야 되냐라는 것도 드는데 워낙 또 이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뤘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열렸다는 게 비판받을 점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지금부터는 아주 옛날에 한 의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배우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족,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증조할아버지가 고종을 치료했던 의사였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친일 논란이 거센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배우도 결국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명단이 몇 개 단체에서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안상우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이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 행적은 친일 행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역사적 사실의 입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작가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1: 예.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상우라는 인물입니다.
6: 네.
1: 앞서 제가 그냥 배우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6: 네.
1: 배우 하영 씨가 본인 방송 프로에서 우리 증조부가 누구였어요라고 얘기했다 이제 갑자기 드러나게 된 겁니다.
6: 그렇습니다.
1: 증조부가 안상우라는 인물이고 이분이 이제 고종을 치료도 했던
6: 네.
1: 의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6: 네, 역사학계에서는 그 약간의 주목과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중요성의 관점에서는 조금 연구 대상에서 밀려 있었던 인물입니다.
1: 예.
6: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을 다룬 논문도 하나 정도밖에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좀 모아야 이 사람의 어떤 삶을 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예.
6: 1972년

0: 서울에서 태어났고 관립일화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1: 네.
0: 관비 유학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었는데 자해병원 의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1902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당시 국내외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유학생의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 이름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었고요.
1: 당시 신문에 이제 그렇게 났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1: 예.
0: 유학생들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회보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안상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본에 가서 의사가 되었다.
1: 예.
0: 이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고, 이제 그 사람이 인생에 좀큰 변화를 주었던 게 1906년에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일단은 관병식을 하게 되는데
1: 예.
0: 여기에서 이제 대한제국에서는 의친왕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친왕이 일본에 도착해서 아팠을 때이 안상호가 치료를 하게 되면서
1: 예.
0: 그때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요. 그때 일본 측 사모를 보았던 인물이 이제 가와구치 이소코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
1: 예.
0: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상호의 부인은 일본인
1: 예.
0: 가와구치 이소코라는 인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친왕이 약간 뭔가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황실로 들어와서 대한제국 황실로 들어와서 전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면
1: 어이.
0: 어의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결국은 촉탁이라고 해서
1: 예.
0: 외부에서 개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궁궐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그런 방식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1: 예.
0: 그런 과정 속에서 1907년에 종로에 안상호 진료사를 개설하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업을 한 서양 의사라는
1: 예.
0: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같은 의사로서 이제 독립운동가로 많이 평가받는 인물들이 몇분 계신데
1: 예.
0: 김필순 선생이나 박서양 선생 이런 분들과 함께 콜레라 예방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10년에는 고종치료 대가로 금화 300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당시 신문에
1: 예.
0: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일단 확인된 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고, 일본인과 결혼했고, 고종을 담당했던
0: 네,
1: 의사로,
0: 촉탁이어서,
1: 촉탁으로
0: 네, 그래서 전이라는
1: 했고,
0: 설과 촉탁이라는 설이 있지만 이분을 다룬 논, 이 사람을 다룬 논문에서는 촉탁의, 그러니까
1: 예.
0: 외부에서 필요할 때 들어가서 치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물론 이제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걸로 친일로 보긴 어려울 것이고,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적에 친일 행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어떤
0: 그렇죠.
1: 것들입니까?
0: 그러니까 1910년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성공한 개화인으로서의 모습만 이제 드러나게
1: 예,
0: 되는데요.
1: 일본에서 공부하고 사실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0: 그렇습니다.
1: 거고요.
0: 그런데 이제 1910년 이후의 모습들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예.
0: 먼저 큰딸을 당시 일본인이 다녔던 앵정소학교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당시 주요 친일파라고 할수 있는 유한용이나 송병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인 학교에 자신의 자식을 보냈었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1916년에 대정친목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라는 명단이 발표됐는데
1: 예.
0: 이 시기가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 무단통치 시기여서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단체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유일한 한국인 단체였으니까 이
1: 대정 실업
0: 친목회
1: 침묵회. 예.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목회에 들어가려면은 일정하게 일본과 조선총독부와 관계가 없으면은 그 단체 활동을 할수 없다는
1: 예.
0: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1918년 12월 10일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인터뷰 기사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1: 예.
0: 이때 완전히 내지화한 의사 안상호 씨 가정, 그래서 일선 동화의 케이스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길 나는 이제 일본인이다. 그래서 매운 음식도 잘 먹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정체성이 일본인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이후에 이제 일반적인 뭐몇 개의 사실들이 조금 뭐 예를 들어 파주에서 토지 문제 소송, 그다음에 일본인 자신이 이제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산지기가 일본인이었습니다.
1: 예.
0: 그 사람이 이제 피살되는 사건이 안양 일대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27년 12월 31일 사망을 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1: 혹시 그 산지기 지금 이 안상호가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지기가 일본인이었는데
0: 네,
1: 피살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0: 그렇습니다.
1: 혹시 뭐 행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의혹이 있는 부분인 거 그런 게 있습니까?
0: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일본인을 산지기로 둘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꽤
1: 예.
0: 큰 땅과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라는 추정만 가능할 것 같고요.
1: 예.
0: 이제 이런 면에서 당시 그 이 사람이 처했던 위치는 일반 보통의 한국인들하고는 많이 달랐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1: 예를 들어서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입하기 만들기 어려웠던 단체.
0: 네.
1: 그렇지만 대정실업 침묵회는 허락이 된.
0: 그렇습니다.
1: 왜냐하면 친일 성향이 맞습니다. 짙으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대정실업 침묵회는 명확하게 친일 단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친일 단체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는 이제 친일파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1: 예.
0: 그 대정실업 침묵회의 회장이 조중홍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사실은 이제 이완용, 송병준 등의 이름에 가려서 중요 친일파의 이름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정미칠적과 경술국정 모두의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당시 대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그 대정실업 침묵회는 1921년에 약간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때 고문으로 이완용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완용도 21년부터는 관여했던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여기에 평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돼 있던데.
0: 그러니까 평의원이니까 일반 회원 정도의 느낌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서로 이제 친목도 도모하고 이름처럼.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 수양도 한다라는 내용이었지만 나중에 결국 이 단체는 한국인과 일본의 융화를 내세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일본인이 한국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일본 쪽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일본의 무단통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것, 즉 총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점차 그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유일한 1910년대 한국인 단체였지만 친일단체였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 이 친일단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다음에 매일신보 인터뷰 이게 이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데
0: 그렇습니다.
1: 여기 인터뷰에서 내선일체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강권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회색지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0: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대정침묵회 평의원으로 들어간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매일신보의 기사와 연결해서 볼 때는
1: 예.
0: 여기선 본인이 직접 말을 했고요.
1: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조선 옷은 입지 않다. 이건 안상호가 직접 얘기한 부분이에요.
0: 그리고 사진도 일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찍고. 있습니다.
1: 예, 자녀들에게도 집에서 일본어만 쓰게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0: 우리가 보통의 한국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들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상당한 친일의 어떤 모습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적들이 이제 친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거고요. 독살설 고종을 독살했다. 왜냐하면 고종의 촉탁이 앞서 말한
0: 네.
1: 어떻게 보면 말이 촉탁이지 뭐 주치 같은 형태를 했는데
0: 그렇습니다.
1: 근데 고종의 독살설이 있었는데 일단 고종이 독살됐습니까?
0: 독살설이 2009년 전후에 그 연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발표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는 했습니다만
1: 예.
0: 후속 연구를 통해서 독살설의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19년 1월 달이 좀 중요한 한국과 일본의 좀 중요한
1: 예.
0: 상황이었었는데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선 융화라는 것들의 상징적인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1: 예.
0: 바로 1월 25일 날 영친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자 여사의 혼인을 요 날짜로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매일신보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로 모이는 모습들을 그래서 안상호라는 사람 집을 방문했던 것도
1: 예.
0: 그런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런데 1월 21일 날 고종이 승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을 그때 버려서 득을 볼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1: 예.
0: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측과 일본 측이 모두 반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세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1: 예.
0: 그런 면에서 일본이 혼주라고 할 수 있는 이태왕 고종을 독살할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문제는 이제 윤치호 일기를 통해서 당시 염을 할 때 그러니까
1: 예.
0: 옷을 입힐 때 온몸이 퉁퉁 붓고 검은 반점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기록이 한 1년 7개월 정도 지난 뒤에 전언
1: 예.
0: 전해서 들은 이야기고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조선 총독부도 이 사건에 조금 우왕좌왕했다라는 느낌을 갖긴 합니다. 그래서 승하하고 염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데
1: 예.
0: 그때 순종도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당시 조선총독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뭔가의 의문점들이 나중에 독살설로

0: 확산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날 당일 이제 불러서 안상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1: 예.
0: 그렇지만 이미 상황은 이미 조금 끝나 있는 상황이었다.
1: 끝난 상황이다.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예. 그러면 일단 독살 자체가 약간의
0: 역사적으로 사실관계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일본이 말 그대로 이제 내선 일체를 하려고
0: 네.
1: 영친왕 그러니까 고종의 아들과
0: 네.
1: 일본 결혼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굳이 시아버지를 독살시킬 이유가 있느냐
0: 그렇죠.
1: 이런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독살설이 당시에 유효했다면은 나중에 의친왕 같은 경우가 그 1919년 이후에도 안상호를 불러서 치료를 받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의친왕이 어떻게 안상호를 불러서 치료를 받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본 그 연루 문제도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을까
1: 예.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거는 좀 사실관계가 아닐 것 같다라고
0: 네.
1: 제가 짚어봤고요.
0: 네.
1: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안상호 씨가 여러 활동들을 봤을 때는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0: 맞습니다.
1: 되는데
0: 네.
1: 친일 임명사전이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일단 위원회, 정부가 주도한 위원회에서 한번 펴낸 게 있고요. 그다음에
0: 네.
1: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별도로 펴낸 게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민족문화연구소는 4천여 명 넘게
0: 그렇습니다.
1: 이 사람들이 친일이에요라고 규정했어요.
0: 그렇죠.
1: 여기는 안 올라갔죠.
0: 그렇죠.
1: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해서 친일 임명사전,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해가지고
1: 예.
0: 각각 4천 명 이상, 1천 명 이상을 발표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1: 예.
0: 역시 이력도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중요 친일파라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 친일파가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통해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안상호라는 인물이 여기에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등재 근거가
1: 예.
0: 구체적인 친일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간부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정침묵회에서 간부였다면은 그 이름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그게 평의원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원의 개념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일상적인 친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래서 뭐 독립운동가를 고발한다거나
0: 그렇죠.
1: 이런 식의 친일 행위 정도가 아니면
0: 그렇죠.
1: 그냥 일본 총독부의 뭐랄까요 좀 아첨하고
0: 그다음에 거기에 뭐 한국인들을 끌고 가는 정도의 모습이었다면은
1: 예.
0: 그렇다면은 친일파이긴 하지만 중요 친일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시기에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 때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1: 예.
0: 가능하면은 명백한 사람들 중심으로 임명을 등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이제 그 좀 빠져 있는데 이게 일부러 뺐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친일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확산이 되면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1: 예.
0: 볼 수가 있는 거죠.
1: 사실 2005년이죠.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을
0: 네.
1: 규정했는데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 규정까지는 너무 명백해서
0: 그렇죠.
1: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대상인 거고
0: 맞습니다.
1: 그 조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다툼의 여지도 있고 이러면은
0: 일단은 배제를 시켜놓고 나중에 다 차후에 다시 연구하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1: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친일이 아니냐라는
0: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그렇죠.
0: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일과 관련해서 이런 그 친일 반민족 그 행위에 관한 그 기준과 그 다음에 친일 임명사전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1: 예.
0: 그 기준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사실은 안상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각각의 그 사회적 또는 개인적 영역에서 파악이 어렵기도 하지만
1: 예.
0: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자신의 가문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 보면 일정 정도는 인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친일파의 어떤 문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죄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 벌로서 평가를 해야 되지만
1: 예.
0: 그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받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가족인 경우에는 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1: 앞서 이제 친일 명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0: 네.
1: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0: 그렇죠. 죄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당대에 물론 그 예.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재산들은 환수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후손들이나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1: 예.
0: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0: 어떤 사회 단체가 우리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친일했다. 그럼 반성을 하는 게 맞잖아요.
1: 예.
0: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영역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1: 예.
0: 묻는 거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네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벌을 네. 받을 정도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드러나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1: 근데 혹시 드러나지 덜 드러났거나
0: 그렇죠.
1: 드러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정도가 조금 약한다면 일단 거기서 제외될 뿐이지
0: 네.
1: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이 없는

0: 저는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자기 가문을 살펴볼 수 있는 조금 뭔가 그 바탕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1: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만들 때 워낙 뭐 여러 언론에서도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목소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갈등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그냥 아주 나쁜 놈들만 일단 이름을 올린 거고.
0: 그렇죠. 중요 친일파라고 보시면
1: 중요 친일파만 이름 올린 거고. 그래서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0: 그렇습니다.
1: 그렇다고 사실 뭐 그냥 다자니 예를 들어 동네에 조그마한 지주가 동네 일본 순사한테 잘 보이고 잘했다. 이걸 또 명단에 올릴까지 정도 되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0: 그렇습니다.
1: 일단은 좀 뺀 게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근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안상호는 친일이라고 보시는군요.
0: 그럼요. 친일파의 대표 단체였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적들을 서로 맞물려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되면은 퇴학을 당합니다.
1: 예.
0: 그럼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요.
1: 예.
0: 그러면 그 후손들 역시 제대로 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 예.
0: 이른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지를 같이 병렬의 선상에서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안상호와 관련된 논쟁들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사실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역사에 가장 그 아픈 장면 중 하나가 반민특위가
0: 그렇습니다.
1: 그냥 너무 허무하게 해산된 일.
0: 그렇죠.
1: 그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친일로 돼서 또
0: 네.
1: 그런 부류가 또 많기도 했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정당성도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0: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시민사회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친일인명사전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그 과업이 떨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또 벌어졌던 혼란스러움이 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는
1: 예.
0: 것 같습니다.
1: 누구는 떵떵거리고 사실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어려운 형편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사실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이해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이제 그런 점에서 그것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계기가 이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안상호 씨 한 유명 연예인의 발언에서 비롯된 안상호 씨 또 친일 논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작가님으로 박광일 역사 작가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2부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뉴스 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뻔하고 지루한 정치평론에 정한다 뉴스 락. 오늘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부대변인 네 분의 뉴스 락커들과 함께 3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와 전망 해보도록 하고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조직정비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 이런 얘기들 어려운 정치판의 속사를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는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3: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예, 진반 평론에 정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뉴스라 오늘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은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형희 변호사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예. 여기 잠깐만, 이거 노변도 곳이 늦게 됐는데 알고 보면 신림동 서변 제자일 수도 있겠네요 이러셨는데요. 아, 아닙니다. 네,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됐습니다.
0: 아, 빨리 되셨군요.
1: 그리고 신림동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제자 아니었습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2: 중요하지 않은데. 네.
0: 서정욱 변호사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걸로. 연배도 좀 더 많으시잖아요.
1: 네, 제가 네, 좀 네, 많은데 네. 네. 제가 늦게 시작해. 네, 제가 많죠.
0: 아, 하은기 대변님 지금 표정 아주 좋았어요. 네. 이분 크게 될 분이네.
3: 네, 어렸습니다. 네,
0: 순발력이 네. 좋아요. 달고 계셨으면서 저 놀라는 표정 영상을 보셨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선정 변호사님은 밤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어제 10시쯤 저 이제 뉴스 보고 막 자려고 했는데
4: 오늘 전화 방송이 정상적으로 있나 싶어서 확인한다고.
1: 네. 술 먹다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전화하면.
4: 제한테 수업 들은 분은 장동혁, 김미애, 김영동. 아, 이런 사람들이 제한테 수업들은.
1: 아, 예. 그래요? 예.
3: 좀 이상한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1: 다 국시 사람들이네.
4: 네?
1: 국힘 사람들.
4: 국힘의 여인들. 네.
3: 장동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분들 아니에요?
0: 아, 장동혁 대표가 하면 지금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서변이라고 부릅니까?
4: 아, 그냥 뭐 서변호사.
0: 서변호사님이라고. 예. 예.
1: 저는 진짜 저 대학교 때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쳤거든요. 성균관 대학교에서.
0: 예.
1: 근데 저희 학생이 저랑 같은 같은 반이었어요. 연수원.
0: 아, 연수원에.
1: 예, 예, 예. 저랑 같은 동기, 같은 반.
0: 예.
1: 예, 두 명이나.
0: 어.
1: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0: 예. 또 이렇게 그 옛날에 고시 붙고 이런 예. 분들은 또 강의도 하시면서 그래서 연배가 사실 또 비슷해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심리학 강의.
0: 대표가 더 많잖아요, 연배가.
4: 한 살.
0: 예. 한 살. 알겠습니다. 지금 PD가 자꾸 빨리 민주당 전대 가라고 손짓을 계속 노 PD님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이제 호남하고 경기 서울 이렇게 남았습니다. 비율로는 71%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하은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이변 없이 그냥 갈 것 같고요. 그냥 호남에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아마 김민석 후보한테 과반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그 거대한 그 정청래 후보 캠프가 된 국민의힘에서
0: 예.
3: 자꾸 얘기하기를 이거 선호투표인데 1등에 정청래고 2등에 김민석인데 선호투표제 룰이 작용해가지고 당선되면 이건 뭐 승복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0: 옆에서 이제 불나라고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거죠?
3: 예. 호남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되겠네. 그러면 아예 그런 여지를 지우기 위해서 여기서 가르마를 태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0: 예.
3: 과반으로 아예 그냥 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 용희 변호사님은요?
1: 아, 예, 저도 지금 과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머리.
0: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갑자기 잡혀서. 네.
1: 아무래도 머리핀을 갖고 가자.
0: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머리핀 가지고 오는 동안. 아니, 자유 분방하세요. 스크랩 방송하다가. 아니, 머리핀 가지러 간다고 스튜디오 나가셨어요.
3: 진짜 뉴스를 하긴 게 맞는 게. 이렇게 자유 분방하게. 네.
0: 이 정도면 뉴스 재즈 같기도 하고. 자유 분방합니다.
3: 행복해서 얼굴이 빠지겠습니다.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4: 아, 저는 뭐, 아직도 일관되게. 네. 2002년 again 예. 노무현 그때 그 정청래가 아마 호남에서 예. 대이변을 연출할 걸로 보이고요. 과반은 못하고 한 1등을 할 그때 김민석 후보가 근데 그 한 2-3% 정도 하면요 수도권에서 그게 대역전이 됩니다. 하여튼 5% 미만만 호남에서 막으면
0: 예.
4: 수도권에서 그게 그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저는 아마 호남

0: 그래서 상당히 정청 내가 나름대로 1등은 못해도 예. 선전할 거다. 그리고 송영길도 한 10% 이상 얻을 것 같아. 15 가까이. 그러면 이게 김민석 후보 과반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1: 근데 그게 진짜 이 동네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 지금 분위기가 송영길 의원님에게 줄 표도 사실은 김민석 의원에게 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 간의 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 분란이 안 일어나고 화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표 차이가 좁거나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호남에서 크게 벌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1등은 정청래 됐는데 선호투표 때문에 1등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민당 내부에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호남 사람들은 그 호남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예.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 호남의 전략적이다.
0: 그럼 까보시면 할 거예요.
2: 까보시면 할 수도권까지 다 이제 사실 월요일에 발표잖아요. 네. 수도권까지 다 놓고 보면 어떻게 될 건지.
0: 그러면 정청래가 1등이라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송영길 2순위 표가 가니까 이게 그 김민석이 아슬아슬하게 되면 이제 불복 대혼란이 오는 거죠. 1등표는 무조건 정청래 된다니까요.
2: 아니 가보면 누구 말인지 대혼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혼란에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1번대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정청래 1등. 다만 선호투표 때문에 김민석이가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러다면 그 불복이나 대혼란이 온다니까요.
1: 아니, 지난번에 제가 1% 차이를 맞췄을 때 자기는 53%라며 정청래 후보가. 그때 완전 틀렸잖아요.
3: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런 무망한 기대는 좀 접고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그래. 제대로 하는 걸로 조금 지지율을 견인해야지 자꾸 남의 정당 대혼란으로 인해서 이제 뭐 잘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 예. 김종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4: 아, 그러니까 뭐 이 동네 분위기 그쪽 동네 분위기 저희가 잘 모르죠. 뭐 노영희 변호사 말 맞다나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 뭐 알아서 하셔라 이런 거. 네.
4: 근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언제 발표인가요? 15일 날 발표인가요?
1: 토요일 날 한번 하고 네. 그 다음 날 나오고.
2: 토요일은 호남이 내일 발표고요.
4: 그러니까 내일 발표할 걸 무슨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
1: 지난번에 맞췄잖아요 제가 그때.
4: 깡두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볼 때 야,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저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 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을 밀자, 김민석을 밀자, 뭐 이런 쪽으로 결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워낙 전략적 투표를 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런 그 호남 쪽은 그렇지만 그러면 수도권은 어떨까? 수도권은 그 하락의 분위기가 당사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택 문제라든가 주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 물가 이런 것들 다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호남처럼 야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돼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아 나 진짜 힘들어. 이거 뭐 대통령한테 경고 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뭐 하여튼 나고 나면 결정이 되고 나면 아 이렇게 움직였구나라고 그러니까 알 수 있겠죠.
1: 김주혁 최고님 말이 맞는 게 일단 그 서울하고 경기 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부동산 정책도 사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래서 서울과 경기는 지금 김민석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에게 저는 높은 좋은 걸로 다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변수가 있었냐면 추미애 경기지사가 또 이제 참전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2: 예, 정청래 후보 후보를 위해서. 의미로. 예.
1: 그러면 결국은 점점 정청래 후보 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표 차이도 사실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동안의 흐름은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아, 요즘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 이러다가 대통령 진짜 1년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일 못하게 돼? 우리가 뽑았는데 좀 이번에 성공시켜야 돼? 이러면서 또 뭉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론조사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권리당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층이거나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지금 정책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대통령 힘을 실어줘야지라는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의 후보 쪽을 조금 더 저는 우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2: 예.
1: 근데 다만 호남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호남이 서울 경기가 그렇게 나올 걸 예상하고 더 일부러 벌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2: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그냥 최종 선호투표까지 감안해서 득표율 어떻게 보시는지 숫자로

0: 민주당 분들에게만 좀 여쭤볼게요.
1: 맞아.
0: 김민석 정청래 어떻게 볼게요? 누가 1등? 김민석 후보 두 분 다 이제 1등 하실 걸로 보셨습니까?
2: 저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0 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0: 수도권까지 다 해서 최종
2: 수도권까지 하게 되면은 한 48 정도 나올 텐데 여기에 선호가 이제 들어가면 1등 한다. 예.
0: 현재는 46-4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저도 49에서 50 정도로 김민석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저기 기침하신 거죠? 듣겠다는 소리 왜
2: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4: 아니 가래 뱉는 줄 알았어요. 남의 비평
2: 나도
4: 못
2: 듣는 것 같아요. 53.
5: 아 저는 정청래가 무조건 1등 하는데 네. 48이 돼야 정청래가 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46, 7?
0: 46, 7.
5: 그러니까 여기 네. 선호 투표로 가면 모르는 거예요.
0: 못 넘긴다. 알겠습니다.
4: 그런데 이제 네.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다 이런 말씀들도 일리 있어 보이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견제하는 쪽이 더 타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도권에서 이제 비판적인데 정청래 후보가 그거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뭐 지적하고 있다.
0: 예.
4: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맞을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하는 것보다 정청래 후보가 더 강경하고 더 극단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견제 심리로 뭐 정청래 후보한테 표 간다 이게 저는 잘 수긍이 잘 안 됩니다.
1: 아니 그 견제 심리도 있지만 보호 심리도 있으니까 그게 보호 심리와 견제 심리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우위에 우위를 차지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뭐 저희는 관전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0: 예.
2: 그럼 김종혁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겠는데 김종혁 최고는 누구를 지지해요? 두 명 중에서
1: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청래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1년 동안에 해오신 게 너무 극단적인 그 국회 운영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오셔서 그래서 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뭐 김민석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질까?
2: 그래서?
1: 예. 아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 둘 중에 한 명
1: 제가 지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2: 아무도 안 지지하지.
0: 아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이제 집권야당 네. 대표라고 하면 둘밖에 없다. 아 송영길 후보까지 세 명이다. 그럼 누가 낫다고 봅니까? 아, 공적인 관점에서.
1: 송영길 후보하고는 개인적인 그 저 친분 관계에 있어서 예.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2: 학교 그거잖아요. 네? 친구잖아요.
1: 근데 네.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그냥 둘 중에 하나라면 김민석과 정청래를 픽하라면 저는 뭐 김민석 후보를 픽하죠.
4: 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 분이에요.
0: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어서. 예. 아무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0: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친구 송영길 후보가 어제 뉴스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심하게 하셨더라고요. 갑자기 붕어가 나왔는데 어떤 맥락인지 잠깐 영상으로 보고 나오겠습니다.
6: 억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예.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0: 예.
6: 그 기억을 못하니까 붕어 IQ처럼 붕어가 낚시에 물렸다가 떨어지면 또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물거든요. 윤석열이 꼭 그랬잖아요. 윤석열.
0: 예, 가붕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붕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 물론 가붕계랑은 다른 맥락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 그겁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승리했다라고 정청래 후보가 발표를 했는데 요걸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했다라고 정청래 후보가 얘기했다가 나중에 정을 뺐다. 김민석 후보가 정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이다. 자꾸 말을 바꾼다. 붕어. 물고기를 들었습니다.
2: 이건 좀 심한 말 아닌가요? 너무
0: 좀 심하죠.
2: 너무 송영길 대표가 아무리 말씀을 좀 시원찮게 해도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심한 말인 것 같은데.
4: 저는 뭐 어제 실시간으로 들었는데 이제 예. 정청래 후보께서 평소에 그 말장난으로 그 사람들 웃기려고 참 나는 이 시대 참 정치인이다 참 민주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붕어 얘기 듣고 그럼 참 붕어라니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예. 사실 이제 전당대회 다 끝나가는 기간에 이제 상대 후보한테 뭐 붕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긴 하죠. 근데 좀 뭐 근데 그거를 정청래 후보께서 다시 그 받았더라고요. 이거 뭐 김민석 예. 뭐 후보의 사주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송영길 후보께서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0: 예.
4: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당의 지도자 하려고 하는 대선배들이 끝날 때는 이제 끝나고 나와서 봉합을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5: 근데 붕어 저 IQ AI한테 물어보니까
0: 아 물어보셨어요.
5: AI 논의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는데 붕어를 어떻게 IQ 측정합니까?
0: 예.
5: 근데 추정은 한 30에서 40 그다음 기억력은 3

0: 5초. 어. 이게 통설이 통설.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근데 그 이런 말은요. 앙금에 남아서 이게 절대 못 잊어요.
1: 예.
0: 안 잊어집니다. 전당대회 끝나도 정청래 그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러다면 이게 그 결국은 원팀으로 나중에 그 통합할 수가 없죠. 이게 평생 갑니다.
1: 예. 어쨌든 이것까지는 안 돼. 일단 붕어 IQ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근거는 없다라고 제가 지금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0: 3초라는
1: 건 속설입니다.
0: 예, 그러니까요.
1: 몇달 전걸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거가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 아니 근데 그게 예. 타당한지 아닌지를 물었는데 왜 붕어 IQ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까?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바로 넘어가서 최고위원은 김종현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물론 남해당 얘기지만 순위가 또 많이 이른바 친청 친명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3: 그렇죠.
1: 수석 최고위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3: 최민희 씨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예. 차이가 좀 있는데 근데 수도권에서 뒤집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1: 현재는 최민희 후보가 20.3 네. 그리고 박선원 후보가 16.7. 그래서 네, 약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3: 이게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도 정부 저 수석을 계속 선두를 달리다가 예. 완전히 그냥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선도 안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잇따라 있었던 최민희 그 후보의 어떤 말실수 그런 네. 것들이 그게 지지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실수잖아요. 이 대표적으로 오마이티비 그냥 막 가려버린다든가 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예. 또 가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진저리를 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 뭐 박쥐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악수 그냥 패싱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그 흐름이 그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같은 진영 내에서도 약간 진저리를 치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뒤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0: 저는 뭐 최민희가 이게 무난히 수석 1등한다고 예.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후보가 40몇% 얻는데 그 지지자들 한 표는 최민희 줍니다.
1: 예.
0: 한 나머지 이제 한 표 가지고 이제 둘이 나눠주는 거죠. 한민수하고 이성윤을요. 근데 저쪽이 5명이잖아요. 서미와도 이게 오히려 선전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럼 서미와 김용 여기 표가 나뉘진다 말이에요. 5명.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임매하고 김용호가 사퇴 안 하면. 이쪽이 3명 된다니까요.
1: 예.
0: 그래서 이쪽이 3명 다 되고 저는 김용 후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 선고도 이제 임박했다는 소문이 예. 법쪽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래도 이쪽 3명이 다 되는데 최민희가 수석 저는 무난하다 보고
1: 예.
0: 최근에 구설수 있잖아요. 뭐 오마이티비나 예. 여러 구설수들은 지지를 바꿀 만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지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저는 뭐 전망 희망적 전망이지만 수석 최고위원은 박선원 후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서미와 한민수 김용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민희 후보는 그 잘 모르겠긴 한데 저게 저 어떤 행동들이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손이 잘 안 가거든요.
1: 예.
2: 막상 카카오톡 와서 이렇게 찍으려고 보면 이 2주간 있었던 그런 어떤 행위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언론에서 봤던 저런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서 매 언론이랑 싸우고 뭐 기자들한테 뭐라 그러고 소위 꼰대질하고 괜찮을까라고 하면 손이 안 가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
1: 예.
2: 오이는 인미의 후보로 하겠습니다.
1: 아, 오이는 인미의 후보. 네.
2: 예. 사실 저는 최민희 의원님은
1: 이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대로 네. 얘기하시는 거죠.
2: 저는 국회의원직도 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기 그 오이 안에 전망에 넣기가 되게 힘드네요. 네.
4: 나는 그래도 넣는데. 나는 수석은 안 될 것 같은데
2: 네.
4: 2위나 3위 정도는 할 것 같아요.
2: 네.
4: 예. 지금 현재 이제 이성윤 살리기가 있어 수석이 안 되는 이유는 이성윤 살리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 표를 나눠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3: 네, 그렇죠.
4: 예. 이성윤 한민수 쪽으로 좀 나누는 그런 의미 때문에 조금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김영 표를 또 좀 몰리기도 하거든요. 이쪽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선원, 최민희, 김용 서미화, 한민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1: 이성윤 의원은 떨어진다는
4: 이성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1: 현재는 5위가 김용, 6위가 이성윤인데 박빙입니다.
4: 예, 예. 근데 김용이 뭐가 있냐면 호남의 표에서 좀 표를 얻을 것 같고 김용이 원래 경기도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경기도 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성윤 의원은 전북 표밖에 사실은 없어서.

0: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전망해 주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정하는 차원에서
2: 기대로 네.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제 하은기 대변인의 기대는 최민희 의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가 네, 기대로 했는데
1: 그렇습니다.
2: 지난번 충청도 순회 경선에서 그때도 이제 기대로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다. 네. 그것은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는 정청 내부가 충청에서 이길 걸로 봤는데 네. 기대 섞어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됐어요. 충청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1: 그때 세 분은 다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고 봤고 저만 이제 김민석 후보를 했는데
2: 예.
1: 김민석 후보가 이겼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를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당원분들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지역의 당원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2: 예.
1: 이 두 지역에서 최민희 후보의 그 일련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 정서가 작동을 하면 얼마든지 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2: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쪽 분들에는 지지도가 상당히 많고
1: 네.
2: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MBS 조사 전국 지표소자죠.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원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최근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MBS 조사에서 49%가 나왔습니다. 2주 전에는 이게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53%, 그 2주 전은 55%. 지금 화면에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좀 작아서 이제 숫자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조금 우하향 빨간색 긍정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지지율이 이제 뭐 급정직한 뭐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죠.
2: 예.
3: 근데 앞으로 이게 그 더 추락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코리아 정보 리서치는 30%대도 있습니다. 38 코리아 정보 리서치.
2: 아 저희가 이제
3: 어제. 그
2: 끔찍하지 않아요.
3: 아, 끔찍하지 않아. 네.
2: 자, 그건 이제.
3: 하여튼 이 추세만 보면요. 네. 고담하게 그 데드 크로스가 곧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부동산, 주식, 보안 사건.
2: 예.
3: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부동산은 갈수록 꼬일 겁니다.
2: 예.
3: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는데 예. 자꾸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니 됩니까? 부동산. 주식도 이게 그 워낙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개미들이 예.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안 사건도 이게 뭐 곧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지율은 빠진다.
2: 예.
3: 뭔가 이게 좀 겸손한 자세로 이게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대요. 그냥 이게 막 독불장구처럼 계속 밀어붙이면 전쟁하듯이
2: 예.
3: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그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통령의 지지율 나왔던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는 지난 10일에서 11일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고요. 천지일보 의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천지일보는 좀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PD님이 좀 적어놔서 책상에 올려주세요. 자꾸 저희가 힘들게 또 얘기했으니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잖아요. 예, 김정규 최고위원님. 예.
4: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네. 대개 보면 정권이 집권 초기에 지지도가 제일 높잖아요. 기대도 높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그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년 남짓을 잘 보냈어야 돼요. 근데 보면 그 굉장히 지지도가 높긴 했는데 그때 쌓아놨던 그런 그 인프라들 그 틀들 그런 것들로 이제 나머지 몇 년을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예를 들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11호 대책 뭐 만들어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정신없이 집값이 오르고 있더니 오르니까 그걸 또 세제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밀어붙이다가 그게 또 반발에 부딪히니까 갑작스럽게 닥치고 건설을 하면서
2: 예.
4: 도대체 무슨 정책을 무슨 레고 블록 쌓는 것도 아니고 쌓았다가 허물었다 쌓았다 허물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저께 보니까 무슨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줄줄이 그 홍보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2: 예.
4: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그 장관들은 무슨 그런

0: 식으로 그 모멸적인 얘기를 하는 거 뭐 기어다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지렁입니까 장관이 기어다니게 저는 그런 식의 표현하는 것들이 대통령 스스로의 품격을 매우 깎아먹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 장관들을 그렇게 닥달을 하십니까? 자기는 뭐 대통령 본인은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나한테 혼나야 되는 무슨 학생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무회의 보면 굉장히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불쾌해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지만 아니 그때 앞으로 뭘로 도대체 이 지지율을 올릴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겠다. 뭐 기업들 손 비틀고 그다음에 광주공장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 갑작스럽게 막 발표하고 그다음에 형소법 개정 보안수사권 이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쉽지 않다.
1: 쉽지 않다.
2: 뭐 대통령이 고인철 장관한테 이제 기어다녀라 이거는 이제 그때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그 저세 정책 하다 보면은 저세 저항이 심하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해주면 예. 될 것 같고요. 지지율 떨어진 거는 뭐 저도 두 분이랑 원인 자체는 비슷하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자산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보안 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보여줬던 여당의 정치적 태도 때문에
1: 예.
2: 저희의 또 다른 핵심 지지층 중 하나였던 20, 30대 여성 지지층이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는 이제 그 좀 소강이 됐어요.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
1: 예.
2: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문책할 사람 문책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다가 펫버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더 불을 끼얹었긴 한데 공급 대책 보니까 이제 뭐 토지 조성 기간 부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68개월에서 뭐 37개월로 줄여라.
1: 예.
2: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공급 대책 역대 정부에서 발표해도 발표 시기랑 착공 시기랑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신뢰가 떨어져서 못 믿는 거거든요.
1: 예.
2: 이거를 현실적으로 빨리 땡겨서 착공을 한다 혹은 택지 조성이 됐다 이것까지 발표가 되면 조금 지금보다 나아진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부에서는 이걸 롤백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보안 장치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이 하면 그래도 조금 뭐 나아지지 않겠나 싶고요.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지지율 바로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과잉인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정부가 잘 해야 되니까요.
1: 예.
2: 문제 자체는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근데 어쨌든 오르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김인석 후보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내가 당대표 되고 나면 오른다고도 이제 얘기를 한 거는 결국 화합하는 쪽으로 내가 좀 힘을 쏟겠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야 이제 전당대회 끼어들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분하고 같이 시너지 내는 정책을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할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그것보다도 저는 민주당 내의 분열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율 문제 내지는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분열돼서 좀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떤 당대표가 잘 해결해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어떤 특정한 후보의 뭐 처남이 뭐 또 신천지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막 나오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 사실은 또 이 아직 호남하고 서울은 서울 경기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또 나중까지 분명히 저는 이 선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거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인석 후보한테도 정청래 후보가 내가 당대표가 되면 신천지 문제 거론하는 사람들 다 윤리 넘기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1: 예.
3: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신천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게 그렇게 썩 어느 누구에게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중당정 문제도 다 같이 연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추천기 좀 걸리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결정되고 난 다만 당대표하고 협력하는 문제. 왜냐하면 국민의힘 사람하고도 협력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게 돌려갈 것 같아요.
4: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 부동산, 주식, 보안 수사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3: 네네.
4: 여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간의 갈등 이것도 이제 어떤 복합적인 요인 중 하나라는
3: 아, 그럼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예. 전당대회 끝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신 거예요? 하원기 대변인님은?
2: 그거는 이제 당대표 새로 선출된 당대표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쫓아내고 뭐 법원 가져가고 이랬는데도 복당을 하니 많이 하면서 어쨌든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은 보면 이번 주에 보면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안 했어요.
4: 예.
2: 그러니까 서로 집안 싸움하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아니까 야 문 닫고 싸라 문 닫고 남들이 보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문 열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4: 예.
2: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만 하고 있으면 어쨌든 이 경쟁하는 기간만 끝나고 나면은 봉합은 충분히 될
4: 알겠습니다.
2: 거다.
4: 그러면 저희 예, 짧게 그러면.
0: 근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열린우리당 만들었던 적도 있고 국민의당 만들었던 네. 적도 있고 분열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낙관하시는 거는 뭐 옳지 않은 것 같고 저희도 김기현 대표 당선될 때 2023년 3월 달인가 그런데 그때 다 그랬어요.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대표되면 대통령 지지도도 아, 지금부터 올라간다. 15% 이상 올라가고 10%가 15%가 올라가고 우리 당 지지도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예.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짧게만 얘기하면 예. 신천지하고 부정선거 그리고 그 이중당적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번에 해결해야 돼요. 여구 야구 관계없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개판되고 있어요. 꼭 부정선거 이중당적 신천지 문제
4: 예.
0: 이거는 해결해 달라 네. 여야가 같이 해 달라.
4: 예. 그 서정 변호사님도 동의하시죠?
1: 예.
4: 예. 현지일보는 신천지 이만희 그 회장이 우리 신천지일보라고 그 마크라고 한 얘기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려하지 말고 그쪽 인용하지 말아주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7: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8: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이게 살인죄가 예. 되냐고.
4: 예, 김종일 최고위원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게 죄가 되냐고 여기만 지금 방송에 탔는데 광고 시간에 나갔던 그 앞 맥락까지 한 20초 듣겠습니다.
0: 아니요.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이거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게
4: 예.
0: 부실선거 선거 부실이 계속되면 그게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법조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4: 아,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니 뭐 그런 분들 예. 비롯해서 아니 절도를 한 10번 하거나 100번 하면 그게 살인죄가 됩니까?
3: 아니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다 법조인이에요. 봐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네. 했던 법조인이죠. 나경원 의원도 지금 판사 출신이죠. 장동혁 의원도 지금 판사 출신이죠.
0: 그러니까요.
3: 법조인들이 왜 이러냐고요. 다 미쳤어요.
0: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을
3: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0: 합쳐서 부실선거가 계속되면 부정이다라는 식으로 선전선동을 해서 젊은이들의 뇌를 망상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그거 저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야 저게 저렇게 해도 되나?
4: 예.
0: 정말 좀 분노감 같은 걸 느껴요.
4: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 앞에 잘린 얘기를 잠깐 여기서 들었고요. 그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3: 아 그만해요.
4: 그거 얘기하지 말까요?
3: 아니야, 괜찮아요.
4: 서정 변호사님 얘기하지 마요.
1: 아니 뭐 저는 관계 없어요.
4: 아 관계 없어요.
1: 관계 없어.
4: 정청래 대표 최민희 의원이 되면 우리도 해볼 만한데 라고 서정 변호사님이 얘기했다는 거. 그러자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그렇게 권력 잡아서 뭐 하려고 경험하려고 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셨다는 거를 광고 시간 토크로 제가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우리가 제가 기자가 원래 고자질이 업무 특성이어가지고
3: 진짜 고자질이 코너명을, 너무 잘 어울려.
2: 네, 코너명을, 그렇죠? 코너명을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네. 이렇게 잘 분방하게 방송하는 거 보니까
4: 저 그래도 난... 허락 맞고 얘기하잖아요.
3: 이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자질 거리를 네. 제공하는 저 두 분은 뭐냐고요.
4: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가볍게 대통령의 골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의장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장이었던 조영 의원과

0: 골프를 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김태우 의원과도 골프를 쳤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골프를 여야 소통의 장으로 일단 만들고 짧게, 사실 골프가 사회적으로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잖아요. 일단 이게 좋다 나쁘다, 대통령의 여야 골프 좋다 나쁘다만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사실 골프 친 지 한 20년 됐는데 잘 못 쳐서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괜찮은
1: 대통령이
0: 것 같다.
1: 외치면 왜 안 되죠? 야당하고.
0: 네. 한기 대변님.
2: 좋은 것 같아요. 골프든 축구든 술자리든 어쨌든 간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다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서정욱 변호사님.
3: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지금 이게 비난 여론이 엄청납니다.
0: 전 제가 부른 건 대통령의 골프로 이런 자리를 만들고.
3: 뭐 대통령이 부른 데서 이게 거절했어야죠.
0: 아.
3: 왜 주호영, 김태호 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0: 예.
3: 지금 저쪽에서는 이게 내란몰이 지금 전쟁인데 골프를 한강에 치고 있나? 지금 이게 우파 쪽에서는 막 비난이 네. 엄청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4: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만나는 건 100% 찬성. 아,
0: 예.
4: 그리고 근데 그게 꼭 골프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 그냥 식사 자리 같은 거. 왜냐하면 골프라는 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대통령 할 일 많잖아요. 의원들도 많고.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시간을 걸려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앞뒤 다 비워야 될 거예요. 아마 경호 때문에. 그거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식사 같은 걸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서정욱 변호사님 혹시 들으신 얘기인지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 쳤었다고 그래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보도에 대통령이 나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1: 왜 하실까?
3: 그리고 네. 저는 김태호 의원이 저희 고향 지역구 의원인데요.
0: 예.
3: 원래 저하고는 진짜 호영호자 하면서 엄청 친한데 근데 원내대표 옛날에 나가 권성동 한다면 쳤잖아요.
0: 예.
3: 그 이후에 저 연락을 안 해요.
1: 왜?
3: 요즘 이분이 무슨 활동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0: 네,
3: 골프 처음 봤어요.
0: 네.
3: 이분이 요즘 여의도 있나? 이런 이야기 때 많은 중진인데 왜 이래 역할을 못하느냐?
0: 예.
3: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0: 아,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죠.
3: 그렇죠.
2: 아, 그 모른다는 얘기죠.
1: 진짜
2: 친한 사이인데.
4: 사적인 얘기를.
1: 맨날 전화 얘기만 해.
3: 네, 전화
0: 모르신다고 하면 되지. 예? 원래 친했는데 요즘 안 친해서 몰라.
3: 요즘 활동하는데 이름이 전혀 거론 안 되다가 골프에 처음 놓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0: 예.
3: 사선 중진이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죠.
2: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헌론이 던져진 방식을 보면 역대 정부마다 임기 초에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니까
0: 예.
2: 안 하고 싶어 하다가 이제 임기 후반부로 가거나 아니면 레임덕에 빠지거나 뭐 하여튼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국면 전환용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려면은 여당이 어쨌든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임기 단축까지 해서라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인식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분권형 개헌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뭘 선호하고 뭘 설득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이 필요한 거잖아요.
0: 예.
2: 그래서 거기까지는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면은 더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회동 일단 뭐 나쁘진 않다. 김종인 최고위원은 다만 이제 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서 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5.18 민주운동에 대한 폄훼 주장이 가득 찬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거기에서 나왔던 이 토론에서 나왔던 말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 5.18은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제급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제재 유력 없는 인간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룬 것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략이 경제개발의 정책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0: 예.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하고 왜곡했던 단체도 참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저거 매우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지 뭔가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이 5.18 정신 관련해가지고는 다 인정했었고 다른 의원들도 미안하다고 사과

0: 여러 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준석이 지금 국회 들어오자마자 지금 했던 첫 번째 행사가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우리를 우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1: 예.
0: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5.18에 차지하고 있는 그 상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하면 다시 그럼 개념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뭔가요? 맨날 아무리 바꿔놓고 아무리 이게 정확하게 정립을 해놔도 또 어디선가 순식간에 싹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또 옛날 걸 다 뒤집어 엎는 말을 해버리고 그거를 버젓이 국회에서 하고 그것도 들어오자마자 이런 난리를 친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5.18 정신은 그러면은 뭐 혁명이 아니었고 뭐가 아니었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거 소요를 보고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이랑 또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겁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 예, 김종혁 최고위원님.
2: 아니 근데 이제 뭐 그 5.18에 대해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개념이 정리가 된 거고
0: 됐어요.
2: YS 때 네. 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다 끝난 얘기잖아요.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난 건데 이걸 다시 그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벌어진 게 1980년이면 46년 전에 있는 거잖아요.
1: 예.
2: 근데 과거에 어떻든 비극이 있었는데 그 비극을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만 그
0: 돌아가니까.
2: 과거로. 근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친일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70년 전, 80년 전의 일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0: 거기까지만 하세요. 또 왜 친일을 여기서
2: 수단으로
0: 이진승 얘기만 하세요.
2: 아니 그러니까
0: 자꾸 그렇게 마음이지. 자꾸 돌아가 그러면 안 된다고.
2: 아니 민주당도 그러고 있다니까.
0: 아니
2: 지금.
0: 아니
2: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1: 뒷부분은
2: 된다.
1: 짧게
0: 뒷부분은 지금 본질이
2: 된다.
0: 아니니까.
1: 근데 이제 황 기대배님
3: 그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잊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YS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주자유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그 당사에도 YS 초상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주류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건 민자당이 아니라 민정당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전두환 때 잘못했던 거잖아요. 5.18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 보고는 자꾸 내란몰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불법 비상계엄해서 그렇게 탄핵을 당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도 사실 반성을 안 하잖아요.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는 아닌데 그 당의 요체인 지도부들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 의원이 5.18 관련해서 이런 식의 어떤 행사를 열고, 그러면은 이건 당에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당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이 점점 민자당을 버리고 민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서정 변호사님.
4: 뭐, 예를 들어, 이 토론자 중에 일부 뭐 부적절한 반응이 있다 해서, 여기 토론에 이진숙 위원장까지 징계를 한다.
1: 예.
4: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거 제가 전두환 대통령 해고록을 제가 다 봤어요.
1: 예.
4: 그때 제가 방송에서 뭐랬냐. 5.18은 그 피로 쓴 역사고.
1: 예.
4: 그다음에 전두환 해고록 잉크로 쓴 거짓이다.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역사를 이길 수는 없다.
1: 아.
4: 이렇게 제가 평론한 적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4: 예. 그때 전두환 대통령 뭐 제 고향 선배지만.
1: 예.
4: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내 우리가 뭐 폄훼하거나
1: 예.
4: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이거는 부적절하다
1: 예.
4: 이렇게 봅니다. 다만 예. 국회의원이 토론에 이런 걸 어차피 5.18 또 진상규명은 하게 돼 있잖아요.
1: 예.
4: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거니까 저는 징계는 반대입니다.
1: 근데 이제 징계는 반대. 일부에서는 이제 이진숙 의원이 저렇게 국회 내에서 5.18을 폄훼하는 토론을 주최한 것 자체는 정치적 선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물론 뭐. 정말 선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앞서 이제 하원기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고 23년 5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친윤 입장도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
2: 국회 내에서 지난번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예.
2: 제가 이제 5.18 아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누드전 연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1: 그렇죠.
2: 그것도 보면서 다들 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아무리 이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예를 들면 5.18에 대해서 이걸 정치권이 개입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예를 들면 5.18에 여러 가지 역사적 노

0: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학계에서 자기들끼리 논란을 벌이면서 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정치판으로 끌고 와서 국회 내에서 정치 행사로 벌이게 되면 이거는 상대방을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원들이 스스로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1: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를테면은 5.18 폄훼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안기부 같은 조직이 와가지고 잡아가거나 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 막 떠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보는 채팅창도 그렇고 댓글창도 그렇고 5.18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틀어막으라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저런 행사를 통해서 뭐 부적절한 어떤 인식을 퍼뜨렸으면 당내에서는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기조와 반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에 대해서 국가가 가서 뭐 잡아가라 이게 표현의 자유인 것이고 예.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건 표현의 자유랑 아무런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삼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2: 앞서 이제 김종인 최고님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 그림 이게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국회에서 이제 로비에서 풍자 그림 그림으로 약간 누드화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게 비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주선한 게 당시 표창원 의원인데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이진수 군인가? 이진수 군인.
3: 아, 뭐 저는 반대한다.
2: 아, 반대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난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의견들이 많다라는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8월 15일인데요. 광복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올림픽 공원 동원령을 내렸어요. 원내 지도부는 불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당내 투톱 행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짧게 한 30초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3: 장동희 대표관데 이거 싸우지 않는 사람 배지를 떼라.
2: 예.
3: 이렇게 강하게 지금 당의 위원장들을 교체를 하겠다 이러고 있고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부쪽으로 싸우는 사람.
2: 아.
3: 오히려 이게 내부 분탕질, 뭐 장동에 예. 물러나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아마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여당과 싸우지 않는 사람과 오히려 싸움의 방향, 총구 방향을 내부로 겨냥한
2: 예.
3: 두 부류는 정리한다. 정리한다. 이게 확고한 입장입니다.
2: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부터 해서는 조금 뒤로 유튜브로 잠깐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예, 금요일의 뉴스락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또 속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5: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5: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5: 함께
6: 새롭게
5: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1: 폭염주의보.
12: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11: 폭염경보.
12: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11: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세요.
12: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11: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13: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말복이기도 한데요. 낮 동안에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욱더 확대된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이 33도, 광주 대구가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또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내일은 중부지방에 최대 5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오늘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도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인 내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이 꽤 많을 것으로 보여서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 산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최대 150mm 미터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0: 예,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잠시 멈춰서 쉬었다가는 세 번의 간이역이 바로 초복, 중복, 말복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던데요. 오늘이 바로 삼복더위의 마지막 날인 말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 여름의 종착역까지는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복날이 되면 계곡이나 숲으로 가서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풍습이 있었죠. 자, 아무리 바빠도 복날 하루쯤은 시간을 내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했다라는 건데요. 긴 여름을 버티려면 느긋하고 기분 좋은 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겠죠.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입주 1395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